0: 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였습니다. 자, 오늘 미니 문자 게시판 제일 먼저 도착한 아파트 다섯 분께 팟빵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 피읍, 티읕. 네, 이거 하나로 그냥 어제부터 정답이 마구 도착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닭고기 선물 세트 받으실 분들입니다. 먼저 오랜만에 받은 초선 퀴즈인데 보자마자 아파트? 라고 9782님 로제 아파트요. 매일 열심히 일해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집도 아닌가? 다 아파트 그러고. 자, 그리고 키읔 선물 3종 세트의 주인공 커피와 수제 쿠키 선크림 세트를 받으실, 아 그리고 스킨케어 세트까지 받으실 분. 너무 쉬워가지고 이래도 돼요? 네, 윤슬 씨의 아파트를 재건축한 노래죠? 라고 21278님 맞네요. 네, 윤슬 씨의 히트곡이 만들어질 때 히트할 때 아파트는 지금 많이들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1부 이어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땡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0: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해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310님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타샤니의 경고를 신청하시면서 남편이 자꾸 저를 졸졸 따라다녀요. 연차라 출근 안 했거든요. 저는 알바 가야 되는데 자꾸 성가시게 굴길래

뭐 좀 하라고 시키면은 그것도 잘 못해서 제 손길이 한 번 더 가요. 아, 빨리 시원한 커피를 들이키고 출근해야지 하면서 남편 경고야 라고. 신혼이신가요? 얼레꼴레인데 그러면. 자, 요즘 회사 가는 게 너무 즐겁다는 9113님도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 후배가 아무래도 몰래 사내연애를 한 것 같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은지씨 남친 생겼어? 하고 떠봤더니 갑자기 막 당황하는 거예요. 아, 당황하면 프로가 아니지. 네, 잘 응원해 주십시오. 괜히 저기 예. 네, 또 개복치처럼 서로 거기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54님이 신청하신 이 노래도 오랜만이네요. 캐롤라인 크루거 영화 You Call It Love의 주제곡 You Call It Love입니다.

네, 장마철이라 이 노래 문희가 쇄도했어요. 허피롱 장은희 5223 김경민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던 정인의 장마 들었습니다.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재밌다고 레슨 끝나고 테니스 영상을 계속 찾아볼 정도로 푹 빠졌다고 2735님. 아, 뭐 하나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도 재능이래요. 예. 많이 느시길. 네. 가끔 소식 전해 주십시오. 애들 여름 잠옷 사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애들은 캐릭터 잠옷이 좋다는데 저는 소재가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어서 갈등이에요. 근데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사주는 게 맞겠죠? 예, 아무래도 울걸요, 아마. 안해, 안 입어. 2421님.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6667님의 신청곡이에요. Fly to the sky, 너를, 너를, 너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록

0: 응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고된 하루가
1: 있다.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는 이제 필수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구명조끼가 생명의 벨트인데 배 위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어제부터 시행이 되었대요. 이전까지는 뭐 기상특보가 발효했을 때나 배에 탄 사람이 2명 이하인 경우에 구명조끼 착용의 의무화였는데 각종 해양사고로 매년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전면 의무화가 된 거예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 불편함은 잠깐이지만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티켓을 미리 사놓고 값을 불려 파는 암표. 이거 사실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8월 28일부터 암표 거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게는 부정 구매와 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고요. 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고 하는데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정 구매와 판매 수익은 전액 몰수 또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이게 가능할지. 암표가 없어지는 공연장 그리고 축구장, 야구장. 팬들 입장에선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텐데. 자, 아무튼 이 법은 8월 28일부로 발의가 된다고 합니다.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잘 들어봐 주세요. 당뇨 환자들은 심한 저혈당과 급성 합병증 위험에 노출돼서 일상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7월부터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당뇨병의 경우에 췌장 장애로 등록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등록 대상자가 되시면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요금 감면, 의료비 지원, 각종 세금 혜택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뭐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은 이런

소식은 더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서 혜택 받으면 좋은 걸 테니까.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최장은 순우리말로 이자라고 불렀어요. 비장은 순우리말로 지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것의 순우리말이 염통인데요. 자, 이것은 수축과 이완으로 혈액을 온몸에 순환시켜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장기죠. 염통이라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혈액을 공급합니다. 보통 예, 염통을 순대 먹을 때는 잘 먹어도 이게 그거라고 생각은 못하셨을 건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치약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룹 하트입니다. Alone.

자, 오늘도 다 드렸는데 Heart, 예, Alone 오랜만에 들었고요. 염통, 저도

염통이 심장인 거를 분명히 알았었는데 그랬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알았어요. 아, 맞아. 심장을 염통이라고 했지. 예. 췌장.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안 쓰다 보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정답 심장 맞춰주신 분들 5분 추첨해서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잘안 와서 암막 커튼으로 바꾸려고요. 한번 날 샜더니 잠 패턴이 완전 바뀐 거 있죠. 5165님. 하긴 암막 커튼 강력해요. 정말. 시꺼매지니까. 이 정도로 빛이 못 들어온다고? 야, 대박인데? 막 그랬었어요, 저도. 그죠? 뭐, 아침형 인간으로 사셔야 되지 않을 거면은, 이왕 자는 거, 또, 빛이 잠에 그렇게 안 좋다고 하니까요. 7352님은 OTT 플랫폼 가입했다 해지했는데, 너무 심심해서 다시 가입했어요. 왜 이렇게 볼게 많지? 특히 옛날 드라마가 볼게 많더라고요. 드라마가 많은 OTT가 따로 있죠. 예. 그쵸. 가입했다 또 재미없으면 해지하고 본인의 자유죠. 자, 이번에는 윔 그리고 제시 버레라가 함께한 노래인데요. 해체한 태국 듀오예요. 하입스의 멤버 칸의 솔로 앨범 프로젝트. 윔입니다. 그리고 제시 버베라는 LA의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인데 그들이 함께한 Right On 함께 들어요.

네, 시카고 출신 싱어송라이터 존 스플릿오프의 Sing to You, 그의 이제 히트곡, 이 곡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4365님, 초딩 딸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자꾸 엄마 우리 집에도 얼음 정수기 놓자 그래가지고 제가 유치하게 예 너 그럴 거면 앞으로 예빈이 집에 가지 마 그랬어요. 에휴, 철없는 엄마라 미안하다. 뭐 그렇게 상처 준 걸 아신다면 엄마가 미안해 일단 하면 되지 뭐. 예, 앞에서는 이제 더우니까 애가 또 그렇게 칭얼대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얼음 정수기 예전에 제가 써봤는데 얘가 얼음이 만들어질 때 깜짝깜짝 놀래 밤에 아무도 없는데 막 새벽에 톡톡 소리가 나가지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쓴지는 한 10년 된 아저씨의 얘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룸메랑 너무 안 맞아요. 자취하려고요. 근데 눈앞이 캄캄하네요. 그 정도로 안 맞나요? 어떻게 좋은 솔루션이 있으면 좋을 텐데 돈도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0: 7401님. 네. 어쨌든 해피엔딩 맞으시길 응원 드리고. 일부러 상추쌈도 안 먹는데 너무 졸리다고. 8522님. 억울하시다고요. 아, 밤에 잘 주무셔야 되는데. 하긴 저도 여름이라 너무 자주 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1: 토익은 해커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알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알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알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알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찌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0262님이 아샤추라고 해서 아이스티에 샤추가 해서 마시면 맛있다길래 그렇게 한번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는 거 있죠? 처음엔 이게 뭔 맛이지 했는데 달콤 쌉싸름한 게 중독성이 있어요. 저는 샤추가는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낫기나? 해보는 건가? 예, 뭐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뭐 맛있으면 다행이죠. 네. 자, 오늘은 잠시 후에 우리 김세윤 작가와 만나는 날이죠. 어떤 영화를 들고 오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는 지금 김건모의 I Feel Good 듣고요. 잠시 후 3부 우선은 오늘 생각난 노래로 들어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0: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생각난 노래 선곡할 때 가능하면 한 번도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틀지 않았던 곡들 중심으로 떠올리려고 하는 네,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다 불현듯 이분이 생각났습니다. 폴 영. 80년대 중반에 국내에서도 Every Time You Go Away라는 노래, 사실 이 곡은 홀앤우츠가 먼저 발표했던 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인보다 폴 영이 부른 버전이 훨씬 더 히트를 한, 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는 폴 영이 이 노래로 당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북미 팝 음악 시장에 존재감을 드러냈던 기억이 났어요. Come Back and Stay. 이 노래는 물론 이 폴 영이 이제 그 영국을 대표하는 블루 아이드 소울, 그러니까 백인인데 뭔가 아주 소울풀한 그런 창법을 가졌다. 그래서 미국에는 뭐 홀앤우츠도 대표적인 뮤지션들이고요. 아무튼 그것도 그거지만 특히 이 곡에 등장하는 베이스 사운드가 플랫이 없는 네, 그 플랫 레스 베이스의 좀 멋스러움이 잘 표현돼서 어렸을 때 아주 기억에 남았던 그런 곡이거든요. 자, 폴 영의 Come Back and Stay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2: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짐.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MBC FM 영화 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훈 작가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벌써 7월이 됐어요.
1: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0: 왜요?
1: 시간이 너무 빠르고. 아, 다들 벌써 절반이 가다니.
0: 그죠. 좀 네. 약간 어이가 없긴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러면 의례적으로 좀 여쭙게 되는 것이 네.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1: 네.
0: 혹시 작가님 생각할 때 대한민국 영화계의 뭐 상반기를 좀 종합할 네. 때 몇 가지 소식 같은 게 토픽이 있을까요?
1: 뭐 누가 뭐래도 일단 왕가 사는 남자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 키워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아.
1: 이게 1600만 이라는 관객이니까 1000만을 넘은 것도 신기한데 1600만이 되었다는 거는 더 신기한 일이었고 네. 아 이게 이제 또 되는구나.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는 좀 예전 같은 성적을 내는 그런 큰 흥행을 하는 영화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왕가 사는 남자가 해냈죠.
0: 네. 하긴 근데 이제 1600만에 저처럼 그 IPTV로 보는 사람은 안 쳐주는 거죠.
1: 그렇죠. 네.
0: 똑같이 돈은 나도 만 몇천 원 냈는데.
1: 네.
0: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1: 네.
0: 그 호랑이 그래픽이
1: 네.
0: 그냥 뭐 볼만했거든요. 이제 수정된 버전이겠지만
1: 그죠.
0: 처음이 얼마나
1: 수정된 버전을 제가 못 봐서
0: 네.
1: 네.
0: 얼마나 좋았길래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오히려 더 궁금해요. 수정 전 버전이 궁금해요.
1: 제 기억에 처음 극장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보았을 때는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호랑이라고 하길래 호랑인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옷 호랑이다 해서 아 그래 저게 호랑이인 거지라고 생각했던 느낌.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뭐 살쾡이나 고양이로 보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0: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네. 우리나라 대호라는 영화가 벌써 십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1: 근데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0: 아, 네. 아 그런가요?
1: 예, 네, 그러니까 그 배급 일정을 보고 관객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배급 일정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후반 작업을 하다 보니까
0: 네.
1: 후반 작업할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거죠.
0: 아, 네. 저는 그렇게 되니까 개봉을 앞둔 호프도
1: 네.
0: 영화제 때 앞부분의 그래픽이 조금 네. 걸린다.
1: 네.
0: 그 이게 두 달 안에 수정이 될 얼까지 될 것이냐 뭐 이러던데.
1: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보거든요.
0: 네. 어, 부럽다.
1: 저도 궁금합니다.
0: 부러워요.
1: 네?
0: 데리고 가요.
1: 그래봐야 뭐 일주일 먼저 보는 건데. 아, 그죠.
0: 그렇군요. 일주일 먼저. 아, 그 이따 바로 개봉하네요.
1: 네. 네. 근데 뭐 먼저 보는 것보다 공짜로 보는 게 부러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공짜로 봅니다.
0: 네. 아, 키워드 얘기 좀 더 하죠. 뭐 그래도.
1: 그 다음 키워드라면 이게 글쎄 왕가 사는 남자랑 연결이 돼 있는데 상반기 한국 영화 흥행 제일 잘 된 그 상위 네 편이
0: 네.
1: 다 한 회사 거예요.
0: 오.
1: 한 배급사입니다. 왕가 사는 남자 그리고
0: 군체
1: 살목지 만약에 우리
0: 살목지도 같은 회사예요?
1: 네. 모조리다 같은 회사가 배급한 영화가 흥행 1, 2, 3, 4위를 차지한 것도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0: 근데 배급사가 사실 메이저급 배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1: 국내. 네. 그래서 뭐 그 회사의 뭐 전략을 분석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게 과연 전략이냐 아니면 어쩌다 보니 운이 맞아 떨어진 거냐 뭐 그거야 알 수 없지만 이것도 좀 재밌는 현상이고 그 네 편이 장르가 다 달라서
0: 그러네요.
1: 왕가 사는 남자, 군체, 살목지, 만약에 우리 장르가 다 다른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0: 오, 네. 저는 100% 그냥 운이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계산해서
1: 그래도 어떻게 뭐 서로 다른 장르 네 편으로 흥행을 다 잘 했으니까 그 회사에서 좀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0: 그건 그렇죠.
1: 그 중에 두 편에 구교환 씨가 나온다는 것도
0: 네.
1: 지금 얼마나 대세 배우인가에 대한 증명이 아닐까.
0: 아 그거는 맞죠.
1: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세 번째 키워드로 구교환을 뽑으려다가
0: 네.
1: 갑자기 막판에
0: 네.
1: 오정세 네. 최성권 이게 와일드싱이라는 영화가 사람

그게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0: 사람들이 그 최성권을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니가 좋아를 흥얼거리는 거에 비해서 흥행 그렇게 잘된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와일드 싱이란 영화는 남지 않았지만 최성권은 남았다.
1: 진짜
0: 오정세는 남았다. 예.
1: 그러니까요.
0: 니가 좋아가 아직도 저는 귓가에서.
1: 아니 그 당당한 배우들을 제치고
0: 네.
1: 어떻게 최성곤이라는 부캐가 그렇게까지?
0: 상반기에 영화에서 만난 캐릭터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한
1: 그러니까요.
0: 가수인가 포수인가 그 사이에 정체성 혼란을 겪는 그 연기를 오정세 씨가 아니면 누가 할수 있는가.
1: 맞아.
0: 그리고
1: 또
0: 뒤에 알려진 얘기지만 이 니가 좋아라는 노래를 만드신 분이 반려동물을 보고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1: 네.
0: 니가 좋아
1: 그러면 그 가사가 100% 이해가
0: 그렇죠.
1: 되죠.
0: 예뻐서 좋아, 뭐
1: 네.
0: 웃겨서 좋아, 하지만
1: 네.
0: 그냥 너라서 좋아라는 건
1: 아.
0: 반려견을 바라보는 마음이었다. 네, 반려견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의 노래를 포수가 불렀다라고 하는 설정인 거죠.
1: 하지만 이것도 차트 1위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0: 네.
1: 작가에게는 그다지 명예직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도 꾸준히 뭐가 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1: 생각보다 아닐
0: 그래요?
1: 겁니다. 모든 건 차트.
0: 네.
1: 그놈의 성적주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영화를 만날 텐데.
0: 네. 이게 집에서 OTT를 보다 보면
1: 네.
0: 어느 날 갑자기 좀 뜬금없어 보이는 예전 영화가 올라올 때가
1: 네,
0: 있어요.
1: 있죠.
0: 네. 그러니까 최신작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10년 전 영화, 뭐 20년 전 영화가 이렇게 최신, 그러니까 뭐 새로 올라온 콘텐츠로 한 20년 전 영화가 갑자기 딱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최근에 땡플릭스에서 이 영화가 올라온 걸 보고 반가운 마음에 오늘 좀 소개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 이때,
1: 네.
0: 네. 메시의 활약이 눈부신 이때, 이 영화가 아르헨티나 영화거든요. 네.
1: 네.
0: 그렇게 한번 숟가락을 얹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영화고 2009년 작품이고 이렇게 말하면 대체 뭐야 하실 텐데 제 말에 신빙성이 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수상 내역이죠. 2010년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어를 사용하는 영화를 빼고
1: 네.
0: 나머지 전 세계 영화 가운데 그해 아카데미에서 선택한 영화는 이 영화였다. 2010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아르헨티나
1: 그래도
0: 영화입니다.
1: 모르겠는데 검색하시면 되죠, 뭐.
0: 그래서 오늘의 그 힌트는 그냥 제가 거의 다 드리려고 해요.
1: 네.
0: 영화의 제목이 엘 시크레토, 비밀의 땡땡땡. 네,
1: 차라리
0: 그
1: 비밀회를 얘기 안 하고 노래 제목을 얘기해 주겠다.
0: 네.
1: 무슨
0: 아니에요. 그래서
1: 먹을까요?
0: 마지막 세 글자를 맞추시는데
1: 네.
0: 네. 그래서 고른 힌트송은 엄정화 씨의 노래고요.
1: 네.
0: 이 노래 제목이 정답이기 때문에 제목은 말씀 못 드립니다.
1: 네.
0: 네.
1: 아무튼
0: 엘시크레토 비밀의
1: 뭐뭐 뭐.
0: 땡땡땡. 그 마지막 땡땡땡을 맞춰주시면
1: 요거는
0: 됩니다.
1: 한국에서 배급사가 붙인 부제겠죠?
0: 그렇죠.
1: 예, 네,
0: 네.
1: 원래는 그냥 비밀이란 영화인데.
0: 아니죠. 이게 또 원래 제목은
1: 아, 엘시크레토가 아니에요?
0: 이따가 정답 말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하마터면 지금 정답을 제가 말할
1: 아니에요.
0: 뻔했잖아요.
1: 아니,
0: 네.
1: 엘시크레토까지는 말씀을 하시길래.
0: 엘시크레토도 있고
1: 네.
0: 오늘의 정답도 사실 원래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네.
1: 자, 그러면 엄정화 씨의 세 글자 이 노래를 듣는 동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네, 하지만 오늘은 뭐 팝콘 수수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정답자는 저희가 문자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노래 듣고 바로 영화로 돌아올게요.

0: 자, 오늘의 정답이자 이 노래의 제목은 바로 눈동자였습니다.
1: 네. 영화 제목은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아마 최근에 땡플릭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0: 네.
1: 화면을 열때 이게
0: 나안 떴는데.
1: 메인 화면에 가끔 떠 있는 걸
0: 하긴 제가 잘 안,
1: 이게
0: 제가
1: 저한테만 떴나요?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0: 그럴 수도 있어요.
1: 새로 올라온 콘텐츠도 이렇게 사람 봐가면서 띄우나?
0: 그럴 수도 있어요.
1: 아,
0: 왜
1: 그런가?
0: 경향이 반영돼야 뜨니까.
1: 네.
0: 근데 오히려 그래서 좀 옛날에는 땡플릭스 틀면
1: 네.
0: 어떤 진짜 이렇게 서핑하는 기분이었거든요.
1: 네.
0: 저기 어디 가면 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얘네들이 하도 뭘 추천을 하니까
1: 네.
0: 추천고 내리고 나면 피곤해져가지고 더못 찾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1: 네.
0: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떴어요.
0: 네. 아니 저는
1: 저한테는 띄워주던데요.
0: 이 영화야말로
1: 네.
0: 봤는데 기억 안 나는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1: 그러실 수 있습니다.
0: 예, 분명히 봤거든요. 지금 막 생각나요.
1: 그게 2010년 아카데미 애국어 영화상인데 그에 같이 후보에 오른 작품 중에는 하얀 리본이라고요.
0: 네.
1: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0: 엄청
1: 영화도 있었어요.
0: 긴
1: 하얀
0: 영화 아니에요?
1: 리본이 길다곤 할 수는 없는데,
0: 네.
1: 예, 어쨌든 중요한 건칸 황금종려 받은 영화를 제치고 이 영화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요. 같이 후보 오른 이 영화 언제 한번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예언자라는 엄청

0: 난 영화도 있었거든요. 네. 같은 후보 중에. 근데 이 영화가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작품성이 더 뛰어나다 아니다의 차원이라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지지했다라는 신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그게 아카데미의 어떤 네, 특징이죠.
0: 이 영화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원래 제목은 El Secreto de sus
1: Ojos.
0: 예. 네. 그게 이제 눈동자인데 이게 네. 근데 그 영어로 번역되면서는 The Secret in their eyes로 번역이 됐거든요.
1: 그들의 눈.
0: 근데 이걸 감독이 싫어한대요. 왜? 근데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는 게 이 수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들의라고 이제 그 영어에서는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스페인어에서는 이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죠. His, her, 아니면 돼요. 아. 모든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이라서 훨씬 더 모호한 거예요.
1: 그럼 뭐 somebody's eyes 해야 되는데.
0: 네, 그러니까 뭐 그의 눈동자의 비밀이 될 수도 있고
1: 그러니까.
0: 그녀의 눈동자의 비밀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눈동자의 비밀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원래 제목인데 이게 좀 영어로 오면서는 그들의 눈동자로 좀 한정이 됐고 이걸 또 한국으로 옮기면서는 눈동자의 비밀이 원래 뜻인데 순서를 바꿔서 비밀의 눈동자 그럼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이게 이제 한국의 소개된 제목이 되었습니다.
1: 하긴 눈동자의 비밀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0: 그죠?
1: 예.
0: 그 뭔가 그 눈동자에 담겨 있는 어떤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눈동자가 품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뭐 이런 뜻의 제목이었는데 맞아요. 한국에서는 눈동자 자체가 그냥 비밀스러워졌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 제목이 아니고요.
1: 네. 네.
0: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라는 2009년 작품, 2010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작품이
1: 네.
0: 제가 그 당시에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작품인데 그 뒤로 소개하고 싶어도 볼 방법이 없어서
1: 아하.
0: 소개를 못 하고 있다가.
1: 네.
0: 잘 됐다 요놈. 네.
1: 그
0: 요참에 내가 소개할 수 있겠다 싶었죠.
1: 음악도 꽤 괜찮았었던 걸로 기억나고요.
0: 그렇죠. 음악 스코어도 굉장히 좀 괜찮았고요.
1: 네.
0: 이게 한국의 그 현대사하고 남미의 현대사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1: 있죠.
0: 그 시절에 그 남미가 자신들의 군부 독재 시절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내면 한국 관객들에게는 훨씬 더 좀 거리감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가운데 한 편으로 기억하고 있고 제가 이 영화를 조금 더 좋게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멜로드라마로 풀어냈다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시절을 그려낼 때 가령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를 보면 서울의 봄이나 아니면 1987처럼 한국은 좀 직구를 던지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사랑받는데 남미에서는 주로 좀 변화구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로 좀 변화구를 던지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일종의 커브를 던져서
1: 네.
0: 관객의 스트라이크 존에 와서 박히는 영화였다. 이 정도만 일단 좀 영업을 해보겠습니다.
1: 네. 아니 굉장히 품위가 느껴지는 영화로 기억이 나고요.
0: 네.
1: 근데 아무튼 그 줄거리가 좀 복잡해서인지
0: 네.
1: 지금 아무튼 제가 광고 끝나고 비즈와 함께 대략적인 포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0: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의 영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어디서나 나와 있는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려드립니다. 은퇴한 법원의 수사관 베냐민 에스포시토. 그는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한 살인사건을 소설로 쓰기 시작하는데요. 25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되고 수사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의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평생 간직한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고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 혼란과 부패한 권력 때문에 범인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나고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 후 25년 뒤 그가 마주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지. 영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지금부터 세윤 작가의 세심한 설명으로 만나봅니다. 예, 뭐 지금 제가 보고 얘기해도 네. 막 헷갈려요.
4: 지금 약간 출발 비디오 여행 같았어요.
3: 아 그런가요?
4: 네.
3: 아,
4: 네. 말씀하시는 충격적 진실은 무엇인지.
3: 저 뭐 예, 뭐 매주 잘 보고 있어서.
4: 네. 아 제가 그 출발 비디오 여행 대본을 한 10년 넘게 썼었어서
3: 그러니까.
4: 예. 그 좀 틀을 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대본은 이제 딱 다 그렇게 시작했었죠. 이 영화에도 한 남자가 있습니다.
3: 그러니까
4: 말씀하신 그 아까 줄거리 소개에 나온 베냐민이라는 남자가 등장하는 현 이 영화 속의 현재 시점은 1999년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평생을 법원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일을 좀 돕는, 그러니까 검사님을 돕는 네.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아, 작가를 해봐야겠다. 내가 그동안 담당했던 사건을 소재 삼아서 거기서 모티프를 얻어서 소설을 쓰면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 단 하나의 사건에 계속 마음이 좀 쓰여서 이제 그 사건을 소설로 써보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그래서 그때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님을 찾아가죠. 그분은 여자입니다.
3: 네.
4: 사실은 좋아했었습니다. 좋아했지만 좋아하기만 하고 그 이상의 그 관계를 만들어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안고 이 그 살아가는 남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만나 물어보는 거죠. 25년 전에 그 사건 혹시 기억하느냐. 그 사건으로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소설이 좀 풀려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좀 그 사건의 사건 자료를 다시 좀 찾아보고 그 사건을 다시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하지만 검사는 나는 이제 그때로 돌아가는 거 싫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시간이 나는 좀 힘들어서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내가 처리해야 될 사건도 많은데 과거에 붙잡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좀 상반된 태도를 보이죠. 그렇게 해서 25년 전에 그 사건을 차근차근 다시 좀 되짚어보는 베냐민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이제 좀 펼쳐지는 거고요.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이제 이런 영화를 소개할 때는 25년에 걸친 개인사를 시줄로 25년에 걸친 현대사를 날줄로 엮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 게 바로 이 작품이고 그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설정은 타작이에요.

0: 이 주인공이 소설을 쓰는데 타자기로 쓰거든요.
1: 90년대 후반이면 그럴 수
0: 네.
1: 있죠.
0: 네. 그러니까 컴퓨터로 쓰지 않고 타자기로 이제 그 소설을 쓰는데 갖고 있는 타자기에 한 글자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알파벳 A. 네. 알파벳 A가 고장이 난그 타자기로 소설을 쓰는데 타자기를 새로 사지 않고 그냥 계속 그걸로 쓰거든요.
1: 네.
0: 여기서 중요한 건그 알파벳 A, 그한 글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풀어내는 영화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내 인생의 망가진 A는 무엇인가? 네. 우리 역사의 고장난 A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영화를 본 관객이 할수 있도록 감독이 만든 거고요. 이게 그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개봉하는 브라질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영화상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도 브라질의 군부 독재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미에서는 흔히 말하는 독재 영화라는 장르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특히 좀 평가하는 남미의 많은 영화들은 이른바 독재 영화로 불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아르헨티나나 그리고 브라질 혹은 또 칠레까지 뭐 70년대, 80년대 그들이 좀 경험했던 비극적인 그 현대사를
1: 네.
0: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자기는 그런 독재 영화의 하나의 좀 패턴들에서 벗어나서 조금 자유분방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는 게 시크릿 에이전트거든요. 근데 바꾸어 말하면 그 전에 존재했던 독재 영화의 어떤 좀 틀이라고 할 만한 영화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게이 영화예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리셰라고 우리가 부르는 방식으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1: 네.
0: 바꾸어 말하면 그래서 영화가 쉬워요. 예. 영화의 전개가 굉장히 고전적이어서
1: 네.
0: 고전적인 멜로드라마로 풀어가고 있어서
1: 왜냐면 그 검사님이 멋있단 말이에요.
0: 네.
1: 네.
0: 단 하나 제가 살짝 좀 거슬리는 건
1: 너무 이뻐.
0: 아니 그두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고 아르헨티나의 흔히 말하는 국민 배우라고 할 법한 배우들인데
1: 네.
0: 국민 배우라는 말은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25년 전까지 연기한다.
1: 아,
0: 네. 그래서
1: 무리수.
0: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1: 네.
0: 계속 좀 체면을 거는 거죠. 저들은 지금 25년 전이야. 저들은 지금 25년 전이야. 저들은 지금 청춘인 거야라고 마음에 좀 체면을 살짝만 걸어주면 그 정도는 뭐 이렇게 크게 좀 거슬리지 않고 예, 이야기를 볼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화법으로 굉장히 대중적인 화법으로 역사의 비극을 멜로드라마의 형태로 풀어낸 작품이라는 게 제가 이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이고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특히 역사의 비극을 나중에 이야기로 좀 만들어낼 때는 어떠한 좀 태도를 취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1: 네.
0: 관객의 선택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닻을 내리는 이야기가 있고 돛을 올리는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닻이라는 건 무거워서 가라앉잖아요.
1: 네.
0: 무거워서 딱 이제
1: 배를 세울 때.
0: 그렇죠. 가라앉는 대신에 그 자리에 딱 이제 붙들어 두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죠.
1: 네.
0: 만약에 한국에서 80년대, 만약에 70년대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가를 세밀하게 좀 다루고 싶다면 그 이야기는 보는 사람에게도 약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그쵸.
0: 그런데 이런 영화는 닻을 내리는 대신에 돛을 올리는 영화인 거죠. 그 시간을 뒤로하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좀 희망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시간이 고통스럽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고 조금은 희망적으로 볼수 있는 이야기라서 저는 이 영화가 대중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1: 역시 작가님다운 표현이 탁 나왔습니다.
0: 네. 그래서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가 2010년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 그 뒤에 상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국제 장편 영화상이죠.
1: 아, 그렇구나.
0: 근데 2025년 그러니까 지난해 정확히 이 영화가 성 받고 15

0: 15년 뒤에 2025년에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은 건 I'm Still Here라는 브라질 영화예요.
1: 네.
0: 그 영화 역시 브라질의 군부 독재를 배경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 15년 사이에 영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영화를 I'm Still Here도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0: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영화도 소개해야지 소개해야지 하고 있다가 일단 이 영화를 먼저 소개를 드리는 건데.
1: 네, 걔는 아직 OTT에 안 나왔으니까 얘기를 못
0: 있긴 있어요.
1: 그래요?
0: 네.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도 너무 좋은 영화고 I'm Still Here도 너무 좋은 영화고 근데 그 두 영화의 스토리의 방식은 조금 다른. 하지만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가 마음에 들었다면 가장 좀 최근에 그 시기를 그리고 있는 I'm Still Here까지 보시면
1: 네.
0: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1: 아르헨티나 은근 가끔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영화들이 나오는 나라예요. 뭐 축구 못지않게.
0: 이게 스페인도 그렇고요.
1: 네.
0: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현대사에
1: 그렇죠. 특히 70년대.
0: 그게 좀 역설적이게도 그런 시간이 있으면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토양이 돼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한국까지도 70년대, 80년대 보통 독재정권 시절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실 무궁무진한 소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1: 네.
0: 계속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1: 뭐 아픈 과거지만 그렇게 승화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겠죠.
0: 그리고 이거 사랑 영화입니다.
1: 그러니까요. 로맨스물이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0: 네. 예. 바로 그 시기에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시기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던 보통 아르헨티나의 국민 가수라고 부르는 메르세데스 소사의
1: 네.
0: 그라시아스 알라피다.
1: 그러니까 예.
0: 삶에 감사한다라는 이 노래가 최근에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쓰였습니다.
1: 아, 나 그때 네. 깜짝 놀랐잖아요.
0: 그죠.
1: 갑자기 그 장면에서
0: 네.
1: 그리고 사실 이 곡은 결국 이 소사에 의해서 많이 사랑받았지만
0: 네.
1: 그 원래는 이제 칠레의 비올레타 파라라고 하는
0: 네네.
1: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만들고 노래를 했던 곡인데요.
0: 네.
1: 아무튼 헤일메리에 이게 나오는 장면에서
0: 네.
1: 찔끔했어요.
0: 그러니까 그 시기에 남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받았던 위안과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품었던 희망이 프로젝트 헤일메이에서는 전 지구인의
1: 지구적인.
0: 마음이 되는 거죠.
1: 예.
0: 우리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을까? 하는 마음과 좀 통하고 있어서 이 노래가 프로젝트 헤일메이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메르세데스 소사가 부른 네. 그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1: 네.

0: 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이젠 하늘의 별이 되신 네. 메르세데스 소사의 그라시아스 알라비다까지 들었고요. 네. 자, 오늘 엘 시크레토 이 영화에서 명대사는 어디서 준비하셨습니까?
1: 이게 사실 명대사라기보다는 명장면인데 네. 제가 이게 너무 좀 뜬금없잖아요. 2009년 영화를 지금 소개하려니까 OTT에 최근에 올라왔다는 핑계도 있지만
0: 아니 뭐 예전 네. 영화 가끔 하시잖아요.
1: 그래도 네. 뭔가 좀 덜 뜬금없어 보이려고 지금 월드컵 기간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이 영화에서 평론가들 극찬한 네.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은 축구장 장면입니다.
0: 생각이 안 나요.
1: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수만 명이 운집한 그 축구장에서 추격전을 벌이는 걸 롱테이크로 찍은 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명장면이거든요. 바로 그 축구장에 가기 전. 네. 그러니까 축구장에 가면 그 사람을 찾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이제 하게 되는 그 힌트를 처음 얻게 되는 순간에 대사를 준비해봤습니다.
0: 네.
2: Escribano, ¿qué es Racing para usted?
3: Bueno, una pasión, querido.
2: Aunque hace 9 años que no sale campeón.
3: No, una pasión es una pasión.
2: ¿Te das cuenta, Benjamín? El tipo puede cambiar de todo. De cara, de casa, de familia, de novia, de religión, de Dios. Pero hay una cosa que no puede cambiar, Benjamín. No puede cambiar de pasión.
1: 계속 같은 단어 같은데.
0: 뭐 카사, 파밀리아.
1: 네. 예. 그리고 파시온.
0: 파시온.
1: 이게 뭐냐? 패션이에요. 패션. 열정.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바꿔도 모든 건 바꿀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 안에 열정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0: 난 식었는데.
1: 뭘 좋아하셨었는데요?
0: 아니 음악. 뭘 생각하십니까?
1: 네. 그래서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범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를 추리하는데도 범인이 과연 무엇을 제일 좋아할까를 추리하기 위해서 이 파시온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0: 그게 축구구나.
1: 네. 범인을 찾아내려는 사람의 그렇다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도저히 꺼지지 않는 그 열정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

0: 가지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열정이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이 있다면, 어쩌면 앞으로는 좀 다를지 몰라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좀 맞닿아 있는 그한 단어가 바로 파시온이고요.
1: 네.
0: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조금 전에 그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 클럽은 라싱이라는 실제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클럽인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9년 동안이나 우승도 못한 팀을 왜 계속 좋아하는데, 그게 바로 파시온이지. 근데 바로 그게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고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라싱이라는 클럽이 배출한 유명한 공격수 가운데 한 명이 라우타로라고 지금 아르헨티나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월드컵과도 연결을 지어 봅니다. 네. 월드컵 특집이었습니다, 오늘. 엘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는 아르헨티나의
1: 그럼 이번 우승각 보시는 겁니까?
0: 저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붙는 게 가장 아름다운 대진표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거기
0: 한국
1: 전
0: 아이고.
1: 약간 저도 그냥
0: 네.
1: 살짝 농담이었어요. 네,
0: 네.
1: 마시온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0: 그죠?
1: 네,
0: 네.
1: 그렇지만 오늘은 방송을 위해서 제한 몸을 던져보았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마무리 드릴게요.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자, 오늘 비밀의 눈동자 엘시크레토. 네. 형편 되시는 분들 한번 땡플릭스에서 놓치지 네. 않으시는. 이거 이게 이따가 내려가더라고요, 말도 없이.
3: 이게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는데 원작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 엘시크레토 네. 비밀의 네. 눈동자.
2: 끝곡 뭘로 하죠?
3: 내일 네, 이제 아침에 아르헨티나와 오늘 소개한 엘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라는 영화를 만든 나라죠. 네.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의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르헨티나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마지막 곡은 카보베르데가 배출한 위대한 뮤지션 세자리아 에보라의 베사메 무초를 선곡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아, 네.
2: 노래는 멕시코 노래입니다만.
3: 네. 네. 근데 카보베르데라는 나라를 이번 월드컵 때문에 처음 알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2: 아, 그렇죠.
3: 네. 맞아요. 하지만 세자리아 에보라를 만약에 알고 계신 분이라면,
2: 그렇죠.
3: 이분 때문에 카보베르데를 저는 사실 처음 알게 되어서.
2: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 축구도 잘하지만 세자리아 에보라라는 위대한 뮤지션을 배출한 나라다라는 네.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2: 아, 진짜 뮤지션들이 참 큰일을 하는 거예요. 네.
3: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이기길 바랍니다.
2: 자, 그러면 데사메 무초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자 지웅배입니다. 수십억 년 전 수명을 다해 폭발한 별들의 찌꺼기, 그 흩어진 원소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별이 남긴 찌꺼기로 만들어진 후속물이라는 건 과학적인 팩트죠. 이 사실을 사람들은 낭만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천문학이 참 복받은 학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별의 흔적이란 사실을 떠올려보세요. 기분 좋자고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아, 오늘 분위기하고 너무 잘 맞는 노래 한 곡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아, 이 노래는 신청곡이에요. 오늘도 듣고 계실까요? 어제 보내주신 신청곡이었는데, 울산 울주 꿈샘 도서관에서 왜 북커버 만들면서 함께 음악 듣고 계셨던 장미라 씨. 장미라 씨하고 그 팀원들이 신청했던 노래예요. 앤슨 세브라가 노래한 피터팬 was right. 피터팬은 다 맞아. 피터팬 말이 맞았어. 뭐 그런 제목만 보고는 사실 이게 무슨 노래일까

저한테는 조금 낯설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아 참 좋은 곡이더라고요. 앤선 세아브라 지난 봄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도 다녀갔고 또 배철수

0: 추천곡 덕분에 좋은 음악 한 곡을 또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이 이제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실지, 그래서 오늘은 10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그 노래 한 곡. 아, 이 노래는 오늘 이문세의 음성으로 소개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곡 있으시죠? 샵 8000번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냥 착착착 정리해서 그냥 착착 전해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잘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선곡되신 분들에게는 신청곡을, 신청은 했는데 선곡되지 않은 분들 안타까운, 예, 그런 곡들, 아, 그런 노래들, 그리고 그런 분들 20분에게는 수박 주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0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요금, 그리고 미니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부터 마구마구 신청곡을 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믿고 함께하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날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1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1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16: 토익은 해커스.
1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8: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9: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8: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9: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0: 제주항공
21: 찜! 지긋지긋 무조맨
22: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 방송 MBC FM4U.

비가 한 차례 퍼붓고 지나간 자리 구름은 잔뜩 끼어있는 흐린 날씨. 가을이나 겨울에 어울릴 것 같지만 이런 흐린 여름에도 분위기 있는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입니다. 이 노래는 닉네임 아람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진짜 5천만의 팝송이죠. 누구나가 다 알고 누구나가 다 음악 들으면은 기분 좋은 또는 편안한 또는 분위기 있는 그런 곡 Englishman in New York. 여러분의 신청 음악을 100% 전해드리는 오늘 금요일 이 시간입니다. 샵 8000

3000번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 그 샵 8000번으로 짤막한 사연 곁들여서 신청곡 전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노래 뭐지? 좀 전에 나온 그 노래 뭐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미니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미니 앱을 통해서. 근데 거기 이렇게 이제 또 하트를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혹시 오늘 들려드린 노래 중에 나는 내가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이 노래 참 좋더라 하는 그런 노래가 있으면 하트를 꾹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하트 제일 많이 받은 노래 제가 이제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면서 앵콜로 내일 한 번 더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괜찮은 재미난 방법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모든 음악들 가운데서 괜찮은 곡들을 하트를 눌러서 하트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그 노래는 그냥 뭐 대중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다 저희가 이렇게 인정해서 앵콜로 내일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네, 최보현 씨, 문세아저 씨, 부활에 도새 부는 바람 부탁드려요. 박완규님의 목소리가 우리 남편하고 닮았거든요. 도시 아니라 도체죠. 예. 부활의 도체 부는 그 세일인데요. 그 도 제가 그 세일 요트를 좀 간간히 해서 잘 아는데 이 도시라는 게 너무 재밌는 구조예요. 이게 완전히 공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정면에서 부는 바람, 앞에서 부는 바람인데도 제가 어떻게 돛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원래는 앞에서 강하게 불면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는데 그 세일 요트는 그 돛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이를테면은 45도, 45도로 방향을 돕니다. 이걸 이제 테이킹 한다고 하는데 테이킹, 45도 테이킹. 45도 테이킹 하면은 목적지인 앞까지 쭉 갈 수가 있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그 공학적인 구조에 의한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나? 부활에 도체 부는 바람 신청하셨기 때문에 최보현 씨 듣고 계십니까? 네,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신청음악 전해드리고 있어요. 방현실 씨가 신청한 여름밤 별 보면 생각나는 잔나비입니다. 외딴섬 로맨틱.

외딴섬 로맨틱. 제목이 참 로맨틱하네요. 잔나비. 방현실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방현실 씨는 신청곡이 배달이 된 이후에 그냥 행복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청곡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 오늘 채택이 안 됐어. 그렇지만 실망하실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 20분에게 제가 수박 주스를 준비해놓고 예,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의 신청음악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샵 8000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 요금이 함께하게 됩니다.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을 신청하신 분 계시네요. 엄희정 씨. 그냥 오래간만에 우연히 들었다가 다시 요즘 빠져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로버트 플렉의 노래잖아요. 아, 이 노래 맞아. 꽤 오래된 곡이고 가끔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는 그런 노래죠.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예.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예가 중계 같은 건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인터뷰하는 영상인데 올해 목표를 묻는 질문에 그 배우가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예, 제 목표는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들, 그리고 좋은 기억, 좋은 꿈,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런 걸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힘든 일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내가 쥐고 있든 꼭 쥐고 있든 좋은 것들이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줄 수 있거든요.

세상을 버틸 힘이라는 게 그게 뭐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배우의 말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 개 잡고 있는 거다. 나만 알고 싶을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뭐 산책 코스라든가 생각만 해도 든든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뭐 기철이, 명길이, 웅구, 현기 뭐 등등 마음이 편해지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 몇 점 그게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하나 늘려가다 보면 비록 내가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능력은 없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버티게 하는 추가 되어줄 테니 말이다.

나를 춤추게 하는 노래, 나를 시컷 울게 만드는 노래, 이런 것도 몇 곡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꺼내드는 거다. 청취자 김주호 씨가 신청한 돈 맥클린의 Empty Chairs. 이 노래는 김주호 씨가 왜 좋아할까? 어떤 마음일 때 이 노래를 들었을지 좀 상상해가며 오늘 김주호 씨가 신청한 돈 맥클린의 Empty Chairs 이 노래에 귀를 기울여본다.

Don McLean, Empty Chairs, 빈 의자들 라는 제목의 노래네요. 김주호 씨, 문세 형님의 43년 차 팬인 김주호라고 합니다. 우와, 43년,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저귀 찰 때부터 저를 좋아하셨단 얘기. 그럼, 우와, 대단하다. 진짜? 43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저만? 아유, 주호 씨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쵸? 일면식도 없는데, 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신청곡은 돈 맥클린의 Empty Chair. 많은 사람들이 돈 맥클린의 빈센트가 반 고흐를 추모하는 곡인 줄 알면서도 같은 가수의 같은 추모곡인데 이 노래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의 기타 선율이 참 아름다운 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신청하신다고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 돈 맥클린의 빈센트는 많이 들었었는데 Empty Chair는 처음인데 그 빈센트하고 약간 결이 좀 비슷하다 그럴까요? 그 기타의 그 선율들이 너무 비슷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해요. 네, 주호 씨에게는 이만한 선물이 없을 것 같아요. 수박 주스는 오늘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된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청곡으로 채워드리고 있는 금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를 함께 여러분과 즐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 그 미니 그 앱 그 라디오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그 하트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곡들 중에 이 노래 참 좋았네 하는 곡들은 하트 표시를 하면 제일 많이 하트 점수를 받은 그 노래는 앵콜로 내일 한 곡 더 다시 전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피터 팬 워즈 라이트 첫 곡 전해드렸던 그 앤슨 시아브라의 노래가 제일 많이 하트 표시를 받았네요. 현재는 133분이나 꾹 눌러주셨어요. 더 좀 더 지켜볼까요? 좋은 곡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테니까. 강자유 씨,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되어줄게 라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같습니다. 며칠 전에 졸업사진 찍고 오더니 졸업하는 게 더 실감나는 모양이에요. 아유, 우리 아들아 언제 이렇게 컸을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라는 제목이죠. 네. 어쨌든 신청곡을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본인이 듣고 싶은 노래보다 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먼저 생각하는 이게 참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데이식스입니다. 네. 이 노래는 이송희 씨와 김진철 씨도 함께 신청하신 곡이에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최희원 씨가 신청하신 커플. 예, 이 노래 원래 잭스키즈의 원곡인데 그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랬는지 김장훈 씨가 아마 주동자일 거예요. 예, 그래서 김장훈 씨가 자기 앨범에 낼 테니까 같이 좀 불러달라고 해서 성시경, 윤도현, 이문세까지 합세해서 이 커플을, 그리고 둘둘씩 짝쪄가지고 이 안무도 하고. 아, MBC 무슨 몇 주년 기념 뭐 할 때 우리가 그 무대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건가? 어쨌든 제 기억에는 어쨌든 성시경 씨 그때 군기 딱 바짝 들어가지고 신인 시절이니까 어떻게 그 윤도현, 김장훈, 이문세 그 틈에 껴가지고 키는 멀쑥하게 큰 친구가 좀 약간 이렇게 겸연쩍게 이게 들어와도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어색해하면서 커플을 그 있잖아요. 그 어줍잖은 춤들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때는 참 이렇게 뭉쳐서 다니기도 했고 뭉쳐서 뭔 이런 프로젝트 앨범도 내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뭉치기가 힘들어. 각자가 너무 삶이 바빠. 예, 그래요. 그게 좋은 거죠, 뭐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우리 함께 한번 딱 뭉쳐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프로젝트 하나 또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그래. 신승훈 씨 껴드릴게요. 신승훈 오빠는요. 문자 오는데. 아, 여러분의 신청 음악 전해드리고 있고요. 11시 49분.

34초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휴대폰 7606님이 이 노래 진짜 너무 만만하다. 그쵸? 작년 한 해 동안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었던 노래. 브루노 마스 그리고 레이디 가가 Die with a Smile. 반수생인 우리 아들 응원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셨어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피터 팬 워즈 라이트. 이 노래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앤슨 시아브라의 노래인데 이 노래가 결국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노래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200개 정도 되는 그 하트 표시를 받아서 1등입니다. 그래서 내일 앵콜로 이 노래 한 곡 더 전해드릴 건데 첫 곡으로 전해드릴지 두 번째 곡으로 드릴지 그건 좀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 함께 참여해 주셨고 함께 좋은 음악 듣게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혜경 씨가 예, 첫 곡의 두근거림이 30분 뒤에 최고의 설렘으로 피어나고 40분이 지나면서 아쉬움이 번지다 50분

낸 서산해지는 해를 보는 듯합니다. 매일 한 시간 여러 감정으로 휘몰아치다 59분에 사라지는 이 시간은 저에게 매일 터지는 불꽃놀이 같아요. 우와. 감사하며 끝곡은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박재호 씨가 신청하신 버글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청 음악과 함께했던 금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광고 김신영입니다. 2000번님의 샌입니다. 신디, 40대가 됐더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 그 뭐더라?

그 뭐더라? 요거 받고 요거 하나 갑니다. 어디다 뒀지? 어디다 뒀어? 아이, 어딨지? 자, 그래도 다행인 건 결국엔 알아낸다라는 거죠. 자, 갈수록 속 터지는 일들이 많겠지만 여유를 갖고 상부상조하자라는 제안 드리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첫 곡 들으신 곡은요. 바로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그렇죠. 예, 우리가 아, 그 뭐더라 요거 있고 아 그거 그 왜 있잖아 그거 왜 아, 어디다 놨지? 분명 있었는데 이거 확신의 멘트를 하는 순간 또 기억이 안 나고 우리가 좀 그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단어가 빨리빨리 되는데 저처럼 이제 집순이에요. 예, 집에 있다가 갑자기 말하는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책이라도 소리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억도 안 되고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좀 고쳐야 되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저 우리 조카가 제 말투를 정말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니 어 그래 아 그 왜 뭐더라 아 뭐더라 뭐더라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건 진짜 이거 거울입니다. 이거 거울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양재동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예 이모 우에 봐봐 우에 우에 봐봐 우로 봐야지 우로 근데 위에 봐야 되고 그 살구를 제가 요번에 이제 살구 처리여가지고 줬는데 아 떼그러 아 떼그러 떼그랍다라는 표현이 발음이 안 돼서 떼그러 아 떼그랍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떼그랍다 예 떼그랍다는 시다 예 예 시다 예 그 시다를 얘기를 못하게끔 제가 이거는 시굽다잖아 서울말로 시굽다라고 해야 되잖아 라고 했는데 다 틀렸다 예 시굽다가 아니고 아이셔 예, 치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 3, 4부 고막 릴렉스 타임이죠. 노 뮤직, 노 라이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볼륨업 부탁드리면서 저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지긋지긋 무조맨.
10: 디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0: 안전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첫 번째 금팝 시원한 팝송들 쫙 깔아놨는데요. 먼저 저의 추천팝부터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예, 딱 내가 작년에 뭘 그렇게 많이 들었었지? 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작년에 내가 많이 듣던 노래들 이렇게 순서별로 있거든요. 차트별로. 근데 1위가 바로 저는 이 노래를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더라고요. 베니킹의 Stand By Me. 예, 요 노래가 있어요. When the night has gone, 아찌구저찌구, 아나니, stand by me, a darling, darling, stand by me. 요 노래, 요 노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일 가장 많이 들었던 2025년 7월에 거의 1위고, 예, 저만의 1위고, 베니킹의 Stand By Me. 여러분,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 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더운 날 약간 올드팝 듣는 거 굉장히 저는 추천을 합니다. 예, 스탠바이 미도 좋고 닐 세다카의 그 다이애나, 예, 아 그게 포렌카죠. 포렌카의 다이애나고 닐 세다카는 Oh, Carol, I'm but a fool 이 노래. 이 노래 딱 세 곡을 딱 예 드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너무 배신감에 지금 치를 떨고 있다. 의외로 상식왕이고 의외로 팝송을 잘한다. 선생님, 예, 저 죄송하지만 수석 입학이에요.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선생님, 수석 입학입니다. 입학인데 예, 전액 아니에요. 예, 학부는 차석이고요. 과 수석입니다. 그래서 예, 1년간 예,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예, 정말 예, 예, 돈 장학금 받았어요, 선생님. 장학금 받았고요. 예, 그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예, 장학.

조금 받고 잘 견뎌왔다. 예, 하지만 3학년 이후에 갑자기 많은 스케줄로 인해서 예, 갑자기 3년을 더 예, 다니게 되었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노는 스케줄 아니에요. 예, 무한도전 나가고 무한걸스 나갔어요. 방송 스케줄이 많아져서 안 되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의 오다 사연으로 퀴즈 메이킹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오다 주인공 바로 1112번님이에요. 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충격 멘붕이었잖아요. 이렇게 멋진 멜로디에 이렇게 몽환적인 목소리라고 제 인생 팝 중에 하나 밀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죠. 예, 성대는 좀 비슷해요. 저랑. 아 진짜 좀 비슷해요. 근데 그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예, 판가름이 나는데 정말 판가름이 많이 났죠. 이제는 거의 뭐 팝의 아이콘이에요. 예. 자, 오늘의 직독직해 나갑니다. 이 노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일리쉬가 2024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제33회 파리올림픽 폐막식에서 공연한 이후에 사실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그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으로 또 뽑히기도 했죠. 직독직해를 하자면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 이 노래 제목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며 빌리 아일리시의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 듣고 올게요.

네, 오늘 직독직해 퀴즈 정답. 예, 듣고 오셨죠?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 바로 버즈 오브 더 버즈 오브 맞네. 버즈 오브 어 페더. 예. 아, 영어 너무 띄어쓰게 하지 마세요. 그냥 따닥 붙여놓는 게 훨씬 편해요. 예, 버즈 오브 어페러. 약간 또 말씀드리고요. 빌리 아일리시였고요. 당첨자 10분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건강유산균 바로 보내드리고요.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의 귀한 신청팝 만나봐야죠. 5020번님. 아, 더워지니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게 됐는데요. 이 노래 틀어놓고 샤워를 하면요. 샴푸하고 몸 닦고 시간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저의 샤워송.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신청합니다. 어? 잠깐만. 그럼 거의 한 5분 30초 막 요때까지 이제 씻는 거 아니에요? 맞나? 이게 풀이 한 몇 분이죠? 한 5분? 아, 6분? 아닌데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오 나나나 피가 나나나나나 요건데 6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까지 듣기로는 처음에는 우리의 그 감정이 똑같아요. 따다다 마마 just to kill the man 여기서부터 아우 닦기 싫어 아우 닦기 싫어 하다가 예 딴다다다다다다 이거 할 때 이제 건조하는 거죠. 예 아 예 이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죠. 그 다음에 예전에 97년도인가요? 핑클이 데뷔를 하고 블루레인으로 데뷔했을 때 항상 개인기를 보헤미안 랩소디 그 화음을 넣어가지고 개인기를 했었습니다. 예.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예. 그게 기쁜 우리 토요일. 예. 그 S본부. 예. 거기에서 많이도 봤다. 많이 봤죠. 텔레비 많이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 학부 차서. 여러분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했는데 여러분 못할 일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듣고 올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파리 피플! 불금불금 파이어!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 올라가는 금일! 따따블로 따따블로 신명나시

그리고 오늘부터 금요일에도 땡겨볼게요. 실력나이트 컴온! 고전에 잠깐 왜 이런 일이? 몸풀기 퀴즈 타임 가져봐야죠. 오늘 신형나이트는요, 헬로 비너스의 난 예술이야가 나갈 예정입니다. 비너스는 로마 신화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일 텐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아프로디테, 2번 포세이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께 후라이팬 쏴드리면서 붉은 맞이 앵콜 신형 라이트 컴온! 손에 가라가라 갈게요. 컴온! 별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라앉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고단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갇혀버려 확 갇혀 컴온 컴온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베리 에브리바디 예 양세바리 보고 싶다 자 우리 박연정 씨가 미시도레미 도도레 미파수 내 맘대로 개 이름 아싸 좋아라고 예 저 음악 관계자 여러분들 예 저기 피아노 치지 마세요 이거 엉망이니까 예 그냥 나오는 대로 예 부르는 거예요 우리 김하정 씨 팀원 모두 출장 갔어요 완전 내 세상 천국입니다 헤븐 숨어서도 또 라디오 오늘 당당하게 듣고 있습니다 아싸라고 세원하게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노래는요 디토의 왜 그래 한번 가볼게요 컴온 자 뉴진스 디토 아닙니다 디토의 왜 그래요 자 김창완 사단의 거의 마지막 원쇼 얘들아 뛰어라

땡큐 버리 감사. 예. 아, 우리 0022번님, 샌디 할머니랑 같이 듣고 있는데요. 할머니 애가 샌디 하벌나게 잘 논대요. 라고.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 박광현의 비서 갈게요. 렛츠고! 나티나티나! 자, 여러분들 널 준비되셨나요? 저기 준비되셨나요? 며칠 준비되셨나요? 며칠 준비되셨나요? 원츠 컴온! 자, 오늘도 역시 상암에서 경찰은 신형 라이트 오픈했습니다. 어여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집에서 오든 뒷집에서 오든 여의도 먹던

0: 예. 어, 이름 모를래.
1: 오케이, 땡큐 바리. 예. 쉑더 바리. 예, 땡큐.
0: 요 느낌 어떠세요? 홍경민의 가져가 갈게요. 예. 요런 느낌이죠. 센 거. 예. 화가 잔뜩 난 거 있죠. 자, 우리 055번이에요. 홍경민 오빠도 많이 탈락됐는데 라고 해주셨는데요. 요 노래는 우리가 아껴있다. Let's go! Live it long!

예,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요. 예, 변명은 듣고 싶지도 않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2689번님, 열무기 뒤에 담그려고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옆집에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오케이, 들어왔어요. 돌아오면 됐죠 뭐. 예, 우리 서정서 왜이라 왜이라. 예, 웰컴 드링크 어제 남은 거 있잖아요. 빨리 예, 캔 따가지고 보내주시고요. 요 분위기 바로 이어서 우리 헬비 난예 갈게요. 헬비 난예 헬로비노스의 난 예술이야 갈게요. 컴온. 헬로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요? 트랙에 컴온. 자 우리 헬로 선생님들 이제 슬슬 준비하시고요. 간다. 바로 나 예술이야. 뛰어.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아, 신나는 노래. 예, I'm art. 예, 나 루브르야. 예, 나 예술이야까지 듣고 오셨고요. 우리 박수진님, 점심 먹고 신영나이트랑 함께 스쿼트 달리고 있어요. 예, 스쿼트 참 좋지. 운동할 때는 진짜 신나. 예, 정이 신나. 저의 희망곡 신영나이트밖에 없더라. 오늘의 라스트 송, 예, 위치스의 떴다 그녀 갈게요. 요 정도 가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침부터 천불인 사람들, 낮에도 천불인 사람들, 모이세요. 어디로? 탕비실로.

0: 자, 우리 김윤희 씨가 처음 참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좋은 기운 받고 덩달아 싱글벙글 중입니다. 라고. 오케이, 땡큐. 싱글벙글 없어졌으니까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좋아, 나도 좋아. 네가 와서 좋아, 좋아.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0: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정의 방국 7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크림,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아니분드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불금맞이 신앙을트 앵콜타임으로 땡겨봤고요. 잠시 목 좀 축이면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로마 신화의 비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아프로디테입니다. 당첨자분들 또 선곡표 게시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2부 끝곡은요 바로 급하게 저희가 또 캄다운 타임 한번 가져봐야죠. 이 노래 참 좋습니다. 빅뱅의 라스트 댄스. 이 노래 듣고요. 노 뮤직 노 라이프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나는 아름다운 one last smile 빼준 오죠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찬란히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smile 빼준 오죠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미국 어느 기업가의 고백인데요. 그녀는 노벨문학상 작가 토니 모리슨을 참 좋아한답니다. 사실 토니 모리슨의 문장은 읽기가 꽤 어렵죠. 그런데 한 남자가 토니 모리슨의 책을 두 달 동안 읽고 독후감을 써서 보내줬답니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했죠. 나중에 보니 그 남자는 딱히 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해보자 이 마음으로 바짝 집중한 거죠. 누군가를 위해 안 하던 걸 해보려고 애쓰기. 그게 사람 마음을 흔듭니다.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노래와 또 수다로 꽉 채워보는 시간이죠. 노뮤직 노라이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이 노래 오랜만에 듣습니다. 임정희의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예, 이 노래 듣고 다시 컴백할게요. 컴백.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 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찜.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찬 정희 선생님들과의 뮤직 토크 타임. 노 뮤직 노 라이프. 나 혼자 살고 있는 김신영이지만 이 코너만큼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우리 9634번님 귀농 3년 차 오이농사 짓고 있는 44살 농부입니다. 프렌드네요. 뜨거운 날씨 덕분에 오이는 잘 자라고 있지만 저는 타들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경매 가격도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몸도 마음도 축축 처집니다. 이 열받는 이 마음 선미에 열이 올라요. 듣고 힘낼게요. 라고. 아 그렇구나. 아 요즘에 저기 오이 소백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오이지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썰어놓고 물에다 담가놓고 쫙 먹고 있거든요. 예 오이냉국은 이제 그 미역. 예 미역이 또 있어야 되니까. 예 만약에 미역이 없다 그러면 그냥 예 식초. 예 이런 거. 특히 요즘에 그 만두 그 먹을 때 간장이랑 식초 있잖아요. 그 식초를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이게 예, 또 팁을 하나 또 바로 드렸고요. 우리 김은영님 청취자분들의 사연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 만큼 라디오를 사랑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라디오와 멀어졌네요. 그래서 다시 가까워지려고 라디오 하나 장만했습니다. 한 번씩 켜보면은 여전히 기분 좋은 신디 목소리에 저까지 즐거워져요. 요즘 뒤늦게 빠진 노래 요거 신청해 봅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아, 좋아. 아, 저도 꼭 한창 때는 그렇게 잘 모르다가 이제 뭐 활동 안 하고 한 몇 년 됐다가 갑자기 노래에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BTS의 그 마력이죠. 예. 그렇다면은 저희 노래 두 곡 들려드려야죠. 선미의 열이 올라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네, 선미의 열이 올라요. 그리고 BTS의 다이너마이트. 예,까지 또 듣고 오셨고요. 이번엔 또 저맹키로 스포츠 매니아 선생님들 사연 도착했어요. 우리 5755번님. 신디, 북중미 월드컵 일본과 브라질 경기 보셨나요? 당연하죠. 일본이 브라질한테 아깝게 졌지만 정말 강하더라고요. 특히 경기 끝나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90도로 인사하던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 감독으로서의 품격도, 축구의 수준도, 축구에 대한 태도도 정말 대단합니다. 신청곡은 볼빨간사춘기의 블루. 부탁드립니다. 와, 그렇죠. 이 모리아스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와주신 팬분들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요. 선수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나의 잘못이다. 정말 이렇게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앞으로 갑시다. 라는 이 모리아스의 그 감독의 그 한마디가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부럽구나. 예,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니까 일본 사상 그 정말 8년 동안 월드컵을 지휘한 감독은 모리아스 감독이 최초고 승률도 모리아스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승률이 한 60, 68%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저는 이건 알죠. 예. 어떻게 뭐 우리나라 얘기해요? 그러면 뭐 말씀해 드려요. 어디서부터 예. 잘못된 만남,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됐는지. 예. 하모니카, 글쎄, 하모니카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발음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거기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 황정학씨. 신디, 이번 북중미 월드컵. 내가 정말 이거 잊으려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감독이 봉준호 감독님이었다면 디테일을 살려서 32강 진출했을 거라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호 감독님과 입중계를 펼친 신디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기분도 꿀꿀한데 힘낼 수 있게 서문탁 형님의 응원곡 We all will be there for you. 예, 아, We all will be there for you. 이건 영어로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한글로 쓰면 더 어려워요. 이런 거는 영어로 써야 돼요. 그래야 예, 리슨이 좋다. 예, 라이딩이 예. 무난하게 된다. 아, 봉준호 감독님이었다면 디테일을 살려서 32강 진출을 했을 거라는 의견.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예,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디테일을 조금 더 살리고. 그리고 왜 아시안컵이 사실은 이제 공석이 됐어요. 예, 사퇴를 하면서 아시안컵이 있는데 이 아시안컵을 누가 맡아야 되는가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정효 감독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문제. 그러면 K리그는 누가 책임집니까? 예, 우리가 매번 아 그래 이정효 감독이 있지 대표팀이 우선이야 이거보다는 사실은 좋은 감독님들이 조금 더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 수원에 있는 그 팀은 갑자기 감독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금은 사실은 급하지만 급하면 또 다른 감독님들 또 많잖아요. 그래서 K리그에 지금 이 선수들 그리고 이 경기를 빌드업하는 모든 감독님들 그리고 감독님의 의견들 그런 걸 좀 많이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중간에 예 나가면 뭔가 예 배탈이 납니다. 여러분. 예 거기까지 또 말씀드릴게요. 할 말 한, 예, 거기까지도 말씀드리고, 정말 그, 다른 경기들도 굉장히 훌륭한 경기들이 많아요. 그, 네덜란드도 떨어지고, 뭐, 파라과이, 예, 파라과이가 붙었죠. 독일을 이겼죠. 승부차기, 예.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예, 모로코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예, 모로코가 올라가고, 파라과이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원래 스타들 사실 일본 브라질전도 브라질이 정말 압도적인 발기술은 이걸 못해요. 하지만 그 안첼로티 감독님이죠. 예, 브라질 예, 원래 레알 마드리드 명장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님이 중간에 후반전에 전술을 바꿨어. 예, 일본 브라질에서 사실 전반에는 일본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 비니시우스도 이 윙은 못 듣는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다가 이게 웬네 와 후반전에 안첼로티 감독이 갑자기 그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전술을 하네. 깜짝 놀랐죠. 예, 아 이쯤 되면 정말 김신영의 스포츠 하이킥은 해줘야 돼요. 솔직히 저는 왜 더 야구로 살아가게 된 계기 말씀드릴까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가슴 많이 아팠는데 또 라이온즈가 나의 가슴을 또 어루만져 줬잖아요. 예, 연승을 내리하면서 역전을 막 해주면서 신영아 신영아 그래 너는 축구도 좋아하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였어. 어여 사자품으로 돌아오련 이런 말을 해준 것 같아서 예, 저는 예 당분간은 조금 예,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이기 때문에 보긴 봐요. 예, 보긴 보지만 그렇게 막 빠져있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티셔츠 예, 그 월드컵 티셔츠 뺀 뒷간에다가 올려놓고 라이온즈 티

를 앞으로 예, 대장자리에다가 놨다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 볼빨간 사춘기의 블루 그리고 서문탁의 We 잠깐 영어 좀 할게요. 예, We'll be there for you 듣고 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7: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6: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7: 매일 낮 12시 주파수 크크크 컴온
8: 아이와이두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자꾸 들어주세요.
9: 02로 전화가 오면
6: 핑미 핑미 핑미야
7: 고만 뽑아주이소.

거기 유독 동물 닉네임 많은 라디오거든요. 예, 닉네임 자체가 약간 좀 동물화가 되어 있어요. 2599번님, 안녕하세요. 광명 호랑입니다. 제 친구인 목동 티라노가 헬스장 3개월에 15만원 등록을 하고 엄청 싸게 했다면서 좋아했는데요. 그 얼마 후에 헬스장이 3개월에 9만원 초특가 할인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눈탱이 맞아서 눈도 안 떨어진다라는 목동 티라노를 위해서 SS501에 내 머리가 나빠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거의 뭐 약간 조롱 아닌가요? 내 머리가 나빠서 목동 티라노. 예. 광명 호랭이. 제 별명이 가련 브루도쿠였어요. 브루도쿠. 그 어릴 때 저희 그 약간 왕이모들 있잖아요. 왕이모들이 하고 있는 거랑 가만히 앉아 있는 거랑 이런 게 불독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야 너는 저 가련동 부르도꾸니? 부르도꾸? 막 이렇게 얘기하셨다. 예. 닉네임이 많아요. 상암동 티노스, 아, 타노스 있고 연신내 불고사리. 예. 손은 고사리 손인데 맞으면 불맛이 나가지고 예, 불고사리.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4119번님. 신디, 제가 이번 주말에 외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데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벼락치기 가능하겠죠? 신디는 해외 나가면 프리토킹 잘해요? 제일 자신 있는 외국어는 뭐예요? 중국어도 잘하게 생겼던데, 잠깐만. 잘하게 생긴 관상이 또 있나요, 선생님? 예. 외국어 꿀팁 주세요. 저 진짜 급합니다. 한예슬에 그댄 달라요. 라고. 중국어를 잘하게 생겼다. 저는 약간 기세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외국어는 일본어. 일본어 정도는 뭐 차량 렌트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숙소 예약하고 밥집 예약하고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뭐 사람이랑 간단한 대화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중국어는 자기소개는 할 수 있어요. 따자하오 런제또지아 홍진바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홍금보입니다. 예. 요거 정도는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예 달달달달 외우고 철수 짜이나 예 화장실 어디예요 예 타이 꼬일러 예 너무 비싸요 타이 럭러 너무 추워요 예 그것만 있으면 예 다 되지 않나 예 그렇죠 아 예 얼마 전에 제가 창문 닫기 예 QR 찍었는데 갑자기 영웅본색 오빠가 나오셨잖아요. 예, 한 개도 못 알아들었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SS501 내 머리가 나빠서 우리 목동 예, 티라노 화이팅이고요.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화이팅!

네,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이어서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까지 듣고 오셨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싹 만나볼게요. 7195번님, 신디, H.O.T 팬클럽, 클럽 H.O.T와 잭스키스 팬클럽, 옐로우키스는 정녕 하나가 될 수 없나요? 어린이집에서 친해진 우리 아이 친구 엄마와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 옐키를 계란 노른자라고 해서 티격태격했거든요. 아, 정말 나이 마음 먹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사연 보내면서도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라고. 저도 죄송하지만 클럽 H.O.T의 2기 입장으로서 예, 계란 노른자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느지리 때도 보셨잖아요. 우리 옐키들 봤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좀 찔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공평하게 저희 또 H.O.T와 우리 제키 오빠들 예, 서로 예, 서로 친하거든요. 꼭 팬분들만 이렇게 또 예,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아이 친구잖아요. 아이 친구 엄마니까 사이 좋게 저희가 한 곡씩 한 곡씩 들려드릴게요. H.O.T의 아이야. 그리고 제키의 메비우스의 띠 듣고 올게요.

0: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을 메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단계 타령입니다. 하루 종일 들판을 누빈 고단함을 소리 한 자락에 풀어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쿼키팬도 제키팬도 모두가 살아가는 바로 그 시간 노뮤직 노라이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김신영이와 수다 떨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재밌다고 소문 쫙 내주시고요. 다음주 박수 세번 시작 쫙쫙쫙 집중 스목 다음주 청취율 조사 기간에 02-2056-33땡땡으로 전화가 온다면 정우의 희망곡 듣는다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노뮤직 노라이프 너무 길잖아요. 노뮤노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2-2056-33땡땡 부탁드리고요. 오늘 끝고 정의 패밀리 우리 이혁정모의 신곡이죠. 올가미 예 조금 부탁드릴게요. 올가미 예 쟁여놓을게요.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월 6일 초대석에 라이브로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홍보해보면서 저희 같이 인사드리죠. 정화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정시 출근이라고 하죠. 2주 가까이 이 시간에 이제 상암동에 제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그 다들 아실 텐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몰려 있는 걸 봤는데.

했는데 아 뭔가 그 틈에 끼어가지고 저도 하나 고르고 좀 뭔가를 느끼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더워서 아주 땀이 뻘뻘 나는 낮에 아이스크림 냉장고 열면 냉기가 얼굴에 쫙, 야 그게 진짜 시원하잖아요. 네, 며칠째 아주 덥습니다. 냉방이 잘 된 지하철이든 도서관이든 하다못해 집 냉장고라도 열어서 여러분 차가운 냉기 좀 쐬어주세요. 7월 3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켈빈 해리스의 썸머 듣고 오셨습니다. 썸머! 저는 출산휴가를 떠나신 안영민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그래도 이쯤 되면은 뭐 계속해서 앞으로도 언급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스페셜 DJ 대타 맡고 있다는 건 두댕이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다 아시겠죠? 뭐 지나가시는 분들도 라디오 자주 들으시면 이제 2시에 아 지금 이무진이가 하고 있더라 아시겠죠? 좋습니다. 제 노래도 좀 들어주세요. 요즘 제가 발매 소식이 없어가지고 점점 화력이 낮아지고 있어요. 아 호객 안 할게요.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두대 게시판 문자 열

있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자, 낮 2시입니다 여러분. 덥지만 오늘은 뭐다? 금요일이다. 신나는 주말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금요일의 흥 제대로 느끼시라고 오늘 프라이데이 뮤직쇼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불금엔 뮤직으로 달려봐야죠. 프라이데이 뮤직쇼 첫 곡은요, 9386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달릴 땐 예열이 필수예요. 올데이 프로젝트 원 모어 타임으로 예열부터 합시다. 바로 출발합니다.

투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청량감 넘치는 두 곡이었죠. 프로미스나인의 We Go We Go, 여자친구의 여름 여름 해 들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도 계신데요. 7001님, 무진씨 캠핑 가봤어요? 우리 네 가족 캠핑 떠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그중 제일 첫 곡이에요 하면서 프로미스나인 위고 신청하셨고요. 네, 캠핑 많이 갔죠. 어릴 때 아버지가 막 제가 가기 싫어도 억지로 막 가서 좋은 바람 쐬고 막 해야 된다고. 그때는 캠핑이 진짜 싫었거든요. 가면은 제가 일 다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다 했어요. 힘들고 그냥 그럴 시간에 친구 만나고 싶은데 지금 생각하면 가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영원히 아 나 진짜 나 성인 되면은 영원히 캠핑은 절대 안 갈 거야, 나 진짜 너무 싫어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좀 이해가 됩니다.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여름여름해는 최상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목 그대로 여름에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식혜에 얼음 잔뜩 넣고 사이다랑 꿀 가득 넣어 수박화채 만들어 먹는 기분이랄까. 야, 식혜에 얼음 잔뜩 넣고 사이다랑 꿀 가득 넣어서 수박화채. 아, 캠핑 가고 싶다. 계곡으로 캠핑 가고 싶네요. 네, 이렇게 더위를 잠시 잊게 하는 시원한 두 곡 잘 들었습니다. 9065님께서 스무디인 무지님, 저는 3박 4일 서울 여행을 마치고 전북 남원 우리 집 가는 길에 잠깐 들러봤어요. 제가 동네에서는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이번 서울 여행에서는 약간 진상 아줌마가 된 것 같아 사과드립니다. 서울길은 정말 헷갈려요. 그래도 무사히 여행 마쳐 다행이죠. 맞아요. 이 수도권에서 운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만한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촘촘히 돼 있어가지고. 아, 저도 한 서울에서 운전 문제없이 그냥 여유롭게 잘 하는 데는 운전한테 한 그래도 한 1년은 걸렸었던 것 같아요. 면허 따고 1년 동안 서울 다니면서 계속 길 잃고. 네, 아니 뭐 사과할 건 아니죠. 뭐 당연히 뭐 헷갈릴 수 있고 이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길 바라봅니다. 클락션 소리 그만 듣고 싶어요 서울에서. 네, 이경님께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에어컨을 바꿨는데 신형이라 그런가요? 전기세도 많이 안 나오고 너무 좋아요. 여름 제철 위너의 I love you 듣고 싶어요. 야, 새로운 집에 신형 에어컨까지. 정말 너무 좋은 새 출발이죠. 신청곡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위너의 I love you.

이어지는 곡은 6268님의 신청곡입니다. 6268님, 금요일 붉은 별거 있나요? 집에 불이란 불은 다 끄고 땡플릭스 보는 거죠. 날도 더운데 집이 최고죠. 바다의 왕자 들려주세요. 크, 좋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투쉐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이무진입니다. 0016님께서 더위엔 시원한 아아 보이스, 시아 목소리 들어야죠. 시원한 아아 시아. 데이비드 게타 피처링 시아의 티타늄 듣고 오실게요.

다들 내적 댄스 추고 계신가요? 가시죠. Let's go. 그릭 그릭 그릭 그릭 This that pretty girl munch at this that flaunch you just touched on an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제니의 만트라 8851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아이들의 모노 3614번님의 신청곡까지 논스톱으로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불금엔 역시 케이팝이죠. 5949님께서 회사에서 농땡이 피우면서 듣는 두대 완전 꿀맛이에요. 시간 손삭 예정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야, 그렇죠. 농땡이 피우면서 듣는 라디오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물론 이제 저는 농땡이가 제 수입에 바로 연결돼서 좀 두렵긴 하지만. 자, 97605님께서 무디 혹시 노호혼 아세요? 노호혼이 뭘까요? 제 책상에 지난 여행 홍천 휴게소에서 사온 훌라걸 노호혼이 있거든요. 원래 고장난 건지 요즘 움직임이 둔했었는데 갑자기 피를 받았는지 엉덩이를 무섭게 흔들고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노호혼? 노호혼이 그거 아닌가요? 이 오뚜기 같은 거 아닌가요? 네. 자, 아무래도 춤추기에 이 노래만 한 게 없죠. 7725님께서 시험 기간에 절대 들으면 안 된다는 마성의 명곡 링딩동 듣고 싶어지네요. 야, 지금 기말고사 기간 아닌가요? 저한텐 책임이 없는 겁니다. 네, 중독성 가득한 이 노래 가봅시다. 샤이니의 링딩동 렛츠고!

여러분은 지금 스페셜 DJ 이무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라이데이 뮤직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경희님께서 아이스팩을 배 안에 감추고 싶은 날씨네요. 실제로 저는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스팩이 녹으면서 옷이 좀 젖긴 하지만 시원해요. 뜨거운 제 몸의 열기가 안녕 하는 거죠. 토이의 뜨거운 안녕 신청합니다. 지금 나가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시간 순삭 프라이데이 뮤직 쇼 듣고 계신데요. 야, 두댕이들 저거 뭐야, 안영민님 출산 소식 다들 들으셨죠?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글동글 완두콩 같은 아기를 낳으셨는데, 아, 저도 제작진에게 이제 받은 사진 이렇게 봤는데 애가 너무 예뻐요. 안영민님 얼굴도 있어요. 안영민님이 되게 귀염상이시잖아요. 그 표정을 너무 이제 강하게 하시어서 이미지가 그렇지 않을 뿐, 근데 그게 애기한테 그대로 옮겨가니까 애가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아이 낳으시고 조리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건강하게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355님이 마침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안영민님

아들 낳으셨다는데 축하드려요. 그나저나 우리 스무디는 결혼하면 딸을 낳고 싶나요? 아들 낳고 싶나요? 스무디 닮은 아들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여워서 잠이 확 깨네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신청합니다. 야, 아들 딸. 사실 마음 같아선 똑같죠. 딸 하나 아들 하나 갖고 싶은데, 아니 사실 마음 같아선 이제 제가 여유만 된다면 파글파글 한딸 셋, 아들 뭐한 다섯 뭐 이렇긴 한데, 이거는 이제 낳는 제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 그건 이제 타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같고, 첫 아이를 낳는다면 딸과 아들. 아, 진짜 어렵네요. 아, 뭐가 좋을까요? 아들이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예쁘겠지만 이 처음 아빠가 된다면 딸보다는 아들에게, 애가 나중에 컸을 때 너도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릴 때 너한테 했던 뭐 현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너도 이제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좋겠어라는 한마디는 염치 없지만 할수 있을 텐데, 딸이면 딸한테 가서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그래라고 말하는 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면 남자니까 버텨가 될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도 저는 지금의 저면 이해를 할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뭐 어렵게 자라는 거는 일도 아니다. 사회 나가면 난 0에서 시작한다. 뭐 차별이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남자로 산다고 했을 때이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분들도 똑같겠지만. 근데 아들이면 얘가 강하게 크게 할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딸이면 자신 없어요. 너무 예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사회잖아요. 모두가 세상 널리 날아가야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첫 아이는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을 했을 땐 드는 것 같네요. 좀 강하게 크고 뭐 상처도 좀 나보고 어디서 막뭐 쥐어맞고 쥐어받고 해보고 좀 이렇게 키우려면 이제 실수 많고 현명하지 못한 아버지인 제가 될 텐데 아들이 좋을 것 같네요. 말이 길었습니다. 안영미님의 출산을 축하드리면서 저스틴 비버의 베이베 듣겠습니다. 프라이데이 뮤직쇼 3부에서도 달려봅시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3부 피치 앤 더 텐트럼스의 핸드클랩 듣고 오셨습니다. 1393님께서 무디 수박 좋아해요? 저는 여름에 수박을 미친듯이 먹어요. 그냥으로도 먹고 화채로도 먹고 빙수 주스 다 좋아합니다. 야, 수박 얘기 마침 보내주셔서 이제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 하다가 이게 핸드클랩 수박 네, 박수송 들려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싶은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오후 3시 지나고 있는데요, 점점 퇴근 시간이 다가오죠. 저는 1시간 남아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DJ 안영민님께서는 출산휴가 떠나셨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예, 기억해주세요. 3922님께서 어머, 난 목소리 듣자마자 이거 신호등 총각이네 딱 알아맞혔어요. 건전한 가사로 노래해서 아줌마들이 참 좋아라 해요. 애들이랑 같이 들을 노래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건전한 가사,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건전한 가사. 그쵸? 뭐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뭐 청춘 만화, 되게 건전하죠. 건전하고 희망찬 가사 위주네요. 생각을 못했네요. 제 노래 중에 건전하지 않은 노래들도 되게 좋습니다. 건전하지 않다 해서 그냥 막 야하고 그런 일차원적인 어떤 불건전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숨어있는 푸념이나 약간 이제 세상은 호러티케를 좀 얘기하는, 그러니까 청춘들이 느끼는 걸 가장 일선에서 얘기하는 노래들 되게 많거든요. 대표곡이 신호등인데 그런 노래도 아드님이랑 같이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아들이 문학소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문학소년이 되고 뭔가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아, 이런 뜻이었구나, 어릴 때 샤랄라 하지 않았네 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노래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노래를 제가 미리 쭉 봤는데 아, 걸을 타선이 없어요. 건전함과 흥을 모두 가진 노래들인데요. 프라이데이 뮤직쇼 남은 시간 믿고 들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유죠. 광고주님들 만나고 다시 출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논스톱으로 듣고 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3930님 7살 아들 배 아프다고 해서 가정 보육 중인데 안영미 이모 어디 갔냐고 물어보네요. 출산 휴가 가서 이무진님이 대신한다고 하니 삼촌한테 잠깐 시간 될까 틀어주라고 하래요. 전주에서 혁이 엄마가 아이고 7살 아드님이 듣는 귀가 벌써 밝으십니다. 대단하신데요. 자, 1482님께서 전 아무래도 정재웅님의 시즌 인 더 선을 신청하고 싶어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여름이 된 것 같고 올게 온 것 같고 날이 더워도 아 덥구나 여름이니까 덥지 땀 흘리고 좋네 살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십니다. 자, 솔직히 여름이 더운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다 지나갑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맞아요, 여름은 덥습니다. 안 덥고 춥다면 무섭네요. 겨울이 무섭네요. 그렇게 치면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겨울이 추울 만큼 안 추워지면 아 다음 여름 덥겠구나 걱정이 되고, 여름이 더울 만큼 안 더워지면 아 다음 겨울 춥겠구나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름은 여름대로 추워져야, 겨울은 겨울대로 추워져야 이 적당한 어떤 저울의 중간 치가 좀 맞지 않을까요? 여름만의 낭만이 있고 겨울만의 감성이 있는 법이니까요. 자, 아, 붉으면 또 어떤 노래가 좋을지. 2677님이 듣기만 해도 최고의 리즈 시절로 돌아가는 곡이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어떤 곡일까요? 바로 핑클의 Now입니다. 듣고 오실게요.

저는 스페셜 DJ 이호진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프라이데이 뮤직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윤성님께서 여름인데 왜 아직도 이 노래 안 나와요? 선풍기 바람 쐬면서 듣고 싶은데 쿨의 이 여름 썸머 신청하셨어요. 바로 듣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DJ 안영민님께선 출산휴가 떠나셨고요. 9360님이 불금송이라고 신청하신 노래예요. KT 페리의 Firework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는 가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안에 불꽃에 계속해서 불을 붙이라는 내용인데요. 사운드와 가사의 조합이 아주 좋아서 사람들이 실제로 엄청 열정을 얻기 좋은 노래입니다. 읽어볼게요. Cause baby you're a firework. 왜냐면 자기야, 자기야는 너무 직역이네요. 그냥 야 엄마 넌 불꽃놀이니까 Come and show him what you worth. 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들에게 보여줘. 지대로 불금송이네요. 금요일에 이제 다들 불금이니까 한잔하고 약간 자기가 누군지 보여주자, 내가 낸데 하면서 그런, 아유, 그러라고 만든 노래는 아니겠지만. 자, 프라이데이 뮤직쇼 노래로 쭉쭉 달려봐야겠죠. 이번에는 6233님이 후끈한 여름에 어울릴 노래요. 아주 자신있게 두 곡을 골라주셨어요. 다이나믹 듀오의 Ring My Bell 그리고 부활의 Lonely Night 두 곡 갑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모진과 함께 여러분은 프라이데이 뮤직쇼 즐기고 계시고요. 다이나믹 듀오의 Ring My Bell, 부활의 롤리 나이트에 이어서 7517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소유 정기고의 썸 듣고 왔습니다. 7517님이 저는 왜

이 노래만 들으면 왜 이렇게 심장이 멀캉멀캉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럴만한 노래죠. 그 시절의 우리, 그 시절 딱 뭔가 그때 저는 인소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인소를 그 친하지도 않은 여자애들이 강제로 읽게 했고 독후감을 쓰게 했고 전 안 했는데 그때 감성이 있어요. 약간 뭔가 그때 아마 이게 중학생 때인가 할 텐데 초딩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뭔가 약간 그런 뭐 특정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들어야 하고 특정 인소를 읽어야만 했던 남자 학생이었는데 그때 항상 함께 했던 몰라요. 저는 썸을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요. 이게 그래서 히트곡의 힘인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면 노래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듣던 당시에 평소 상황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전 당시 여하고들의 인소와 그들이 덕질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들었어야 했던 그 사이에 쉬는 노래로 썸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한참 이제 주가를 달리던 저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몰캉몰캉해집니다. 지금은 저한테 인소를 보라거나 뭐 특정 남자 아이돌의 노래를 스밍하라는 강요를 하는 여하구가 주변에 없어서 그때에 저는 참 말캉말캉했네요. 자 이번에는요 6729님께서 나만 라떼예요? 금요일 달리는데 이 노래 왜 안 나온지 이해가 안 되는 1인 무진동생 부탁해. 네, GOD의 Friday Night 노래 신청하셨어요. 야, 이 노래는 1999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도 아주 신난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Friday Night, Let's go!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두세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금의 프라이데이 뮤직쇼로 숨가쁘게 달려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뭔가 아는 노래도 있고 모르는 노래도 조금 있었는데 뭔가 이 딱 불금에 어울린다라는 컨셉으로 노래를 듣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이 지나고 나중에 그냥 집에서도 디깅할 때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요일에 어울리는 노래들 위주로.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프라이데이 뮤직쇼의 끝은 어쩌면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고 혹은 약간 놀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약간 열기를 식히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뜨거워진 마음이 약간은 서늘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안예은의 카코토피아 준비해봤습니다. 정규 3집, 이 정규 3집은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담겨있는 앨범인데요. 안예은의 3집 타이틀곡 카코토피아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신나는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지금까지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남 산청에 있는 수선사.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사찰인데요. 절 전체가 하나의 정원처럼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고 이맘때면 연꽃이 가득 피어나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선사는 입구에 들어서면 넓은 연못 정원이 펼쳐지는데요. 그 위로 구불구불 이어진 나무 데크길을 걷다 보면 삐걱이는 나무판자 소리와 찰랑이는 물소리가 함께 들어옵니다. 거기다 이맘때면 연목 가득 연꽃이 피어나 초록빛과 연꽃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옆 카페 테라스에 앉으면 연못 정원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네요. 삐걱이는 나무판자 소리마저 여기서는 운치가 되는 곳이네요. 7월 3일 금요일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제임스 테일러의 Your Smiling Face 들으셨어요. 아, 제임스 테일러는 뭐 워낙에 이제 편안한 음악을 하는 그런 뮤지션인데 이 곡도 참 좋습니다. 아주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이 곡을 제임스 테일러의 이런 곡을 들으면 생각나는 뮤지션이 한 분 있어요. 김현철 씨가 생각이 나는데 이 곡도 보면은 연주도 그렇고 김현철 씨가 굉장히 좋아했을 만한 그런 곡이죠. 많은 한국의 이런 뮤지션들이 제임스 테일러의 이 노래 음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아마 김현철 씨도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이라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완벽한 노래에서 김현철 씨 얘기를 했더니 조금 자 완벽한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9709 쓰시는 분이 하이 순디 이렇게 출첵해 주셨고요. 3369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출첵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문자들이 아주 좋아요. 자 오늘 금요일 정통 라디오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좋은 음악으로 2시간을 꽉 채우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아주 간절히 필요한 그런 날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연과 좋은 신청곡을 많이 보내줄수록 완벽한 하루는 아주 아주 좋은 노래들로 꽉꽉 채워질 그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샌드입니다.
5: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6: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7: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8: 리샌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9: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4: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10: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0: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0: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아주 신나는 곡으로 금요일 문을 또 열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는 조금 제임스 테일러의 음악 중에서는 굉장히 신나는 편의 곡이었고요. 에즈원의 곡으로 아 불금이다 이 생각 하신 분들 이제 완벽한 하루 시작했으니 오늘 금요일 이제 곧 퇴근이다 내일부터 주말이구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 이 곡 들으시면서 아주 기분 좋아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혜민님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 불금 4시부터 드릉드릉합니다. 드릉드릉한 건 시동 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으면서 불금을 보내볼까요? 아주 문자에 어떤 신남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혜민님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죠. 오늘 금식하세요. 오늘 한번 딱 금요일 맞이해서 오늘 딱 좀 색다른 금요일 보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에요. 맛있는 거 드시면은 좋겠죠. 조태실님 순디 부장님 잠깐 나가셔서 퇴근까지 남은 시간 완벽한 하루 들으러 왔어요. 조금 있으면 퇴근이니까 더더욱 힘이 나질 않네요. 이럴 때 뭐다? 순디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일할 맛이 좀 안 날 때가 이제 금요일이고 지금 아주 싱숭생숭하고 제가 또 이런 신나는 노래 트니까 아주 싱숭생숭하신 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때마침 또 잠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그래요. 뭐 조태실님 열심히 평일 항상 열심히 매일매일 일하시니까 오늘 잠깐 뭐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음악 들으면서 좀 설렁설렁 일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좋은 노래 틀어드릴게요. 딘 피처링 백예린의 노래입니다. 넘어와.

딘 피처링 백예린의 넘어와 들으셨고요. 그 뒤로 김미영 님이 신청해 주신 이지영의 라디오 데이즈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이 문자 사연과 또 좋은 신청곡들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우리 완벽한 하루가 아주 흥겹습니다. 지금 금요일이라 아주 싱숭생숭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뭔가 북적북적한 그런 느낌이에요. 5803 쓰시는 분이 순디 저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데요. 퇴근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금요일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과열됐어 지금. 지금 보니까 지금 금요일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곧 퇴근하실 텐데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아주 과열됐고 음악도 지금 아주 흥겹고 아주 저도 좀 싱숭생숭하네요. 405 쓰시는 분은 순디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먹고 전시회 보는데 3시간을 쏟았더니 너무 배고프네요. 이제 첫 끼 먹으러 왔어요. 그래도 휴가라서 행복해요. 휴가하셔서 이렇게 전시회 보고. 아침에 삶은 달걀 그거는 첫 끼가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데이드리밍 틀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1990, when we had to become more serious about living life.
1: Oh, I think when I was standing on that stoop, and I looked at her.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지난 5월 완벽한 하루에서 라이브 무대를 보여주셨던 브라질 싱어송라이터죠. 도라 모렐렌바움의 에데 망돌리나입니다. 프랑스 뮤지션 앙리 살바도르의 헌정 프로젝트 앨범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여러 브라질 음악가가 모여서 앙리 살바도르의 곡을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베벨 질베르토, 세우 조르지 등 반가운 이름이 많이 보이고요. 도라 모렐렌바움도 이 앨범에서 원곡 가사 그대로 프랑스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돌린 소리가 들려오는 들뜬 여름의 낮과 밤을 그린 내용인데요. 프랑스와 브라질 두 나라의 감성이 함께 흐르는 노래 에떼 망돌리는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도라 모렐렌바움의 에데 망돌린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루에 뭐 식구죠. 도라 모렐렌바움. 아주 브라질에서는 아주 요즘에 그 새로운 신예 뮤지션으로 아주 각광받고 있는 뮤지션이고 이 앨범은 앙리 살바도르의 헌정 프로젝트 앨범. 아주 이 프랑스와 브라질, 프랑스의 어떤 낭만과 브라질의 시원함이 공존해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앙리 살바도르의 곡을 도라 모렐렌바움의 스타일로 아주 해석을 아주 멋있게 잘 만든 그런 곡입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임종훈 님이 내 남루한 플레이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소중한 시간 취향의 공유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그 다 곡들이 다 음악이란 게 다 좋습니다. 뭐 남루한 플레이리스트가 어딨어요. 근데 이제 잘 몰랐던 그런 좋은 음악들을 이 취향의 공유 그리고 또 완벽한 하루를 통해서 좋은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잘 모아놓으시면 아주 나중에 어디 놀러갈 때나 쉴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송림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Casey and the Sunshine Band Give It Up 공유합니다. 첫 소절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움직여지는 곡이에요. 야, 정말 표현을 제대로 하셨네요. 저도 오랜만에 듣는 Casey and the Sunshine Band의 Give It Up 같이

김송림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Casey and the Sunshine Band의 Give It Up 들으셨고요. 그 뒤로 1485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아주 신나는 곡 두 곡을 연달아 들으셨습니다. 지금 아주 금요일이라 좀 과열돼 있는데 저희가 더 거기에 아주 여러분들 괜찮으신 거죠? 아, 좀 차분하게 금요일이라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보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퇴근 시간도 가까워지고 과열되고 있습니다. 자, 김송림님께는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컵라면 쿠폰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로 바로 이어볼까요? 좀 차분하게 우리 금요일을 이제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신승훈의 노래입니다. 소녀에게.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4: 토익은 해커스.
6: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의 첫 공식 굿즈가 나왔습니다. 검색창에 완화 굿즈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7월 15일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흰색 회색 티셔츠와 파란색 회색 모자 그리고 흰 양말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부 끝곡으로 한희정의 꿈꾼다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조선시대에 누에치기를 장려하기 위해 뽕나무를 심고 잠실을 두었는데요. 한자로 누에잠, 집실이라 잠실입니다. 이처럼 누에잠을 쓰는 낱말이 또 있는데요. 잠식하다, 잠식되다 할 때 잠식입니다. 산업 전반에 외래 용어가 남발되어 우리말, 우리 용어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는 말에서 잠식은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점차 조금씩 침략해 먹어들어감을 뜻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

0: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반가운 언제 들어도 참 멋있는 목소리죠. 아델의 Set Fire to the Rain 들으셨습니다. 아델의 목소리는 참 언제나 음악이 언제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멋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뭐 부드러운 노래도 있고 그렇지만 아델의 약간 허스키하면서도 힘 있는 이 목소리가 참 매력 있어요. 잘 들었고요. 9056 쓰시는 분이 오 오랜만에 라디오 틀었는데 DJ 하시는군요. 검색해보니 하신 지 조금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반가워서 문자 보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좀, 늦으셨어요. 많이 늦으셨지만 그래도 아직도 제가 라디오 하는 거를 모르는 분이 많겠죠. 왜냐면 요즘에 라디오를 듣기가 이렇게 시간 맞춰서 듣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제 목소리 듣고 반가워하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검색까지 해보고 참 9056 쓰시는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오시면 또 좋은 노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존박의 굿데이 들으셨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노래예요. 8139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50살 아줌마의 첫 솔로 캠핑을 기념하고 싶어 문자 보내요. 항상 퇴근길에 듣던 완화였는데 텐트에 누워 듣는 완화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 혼자서 이렇게 캠핑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뭔가 장비도 많고 그래도 예전에 얼마 전에 되게 캠핑 유행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캠핑장이 정말 꽉꽉 들이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엔 조금 한가해서 되게 한가로운 어떤 조용한 캠핑을 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첫 솔로 캠핑 즐겁게 잘 조심해서 마무리하시고요. MBC FM에서 하는 좋은 음악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393 쓰시는 분이 순디 어제 칵테일 바에서 모르는 남자를 만났는데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번호를 받았네요. 저는 퇴근했고 그 사람은 7시 퇴근이라 퇴근하면 전화하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야,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를 완벽한 하루라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들으시나요? 거기서 새 굿즈가 나왔다고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런 얘기 어떠세요? 아니면 음악 얘기하든가 취미가 뭐냐 그러니까 호구조사를 해야죠 이제 어떻게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도 인연인데 권세범님이 때마침 이런 노래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노래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질 것 같아요. 해서웨이의 노래입니다. 러버.

Hathaway의 Lover 들으셨고요. 그 뒤로 몽니의 그대와 함께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8654 쓰시는 분이 순디 야호 야래에서 또 야호를 뭐 넘어갔군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자격증 필기 시험이 있어서 공부 중입니다. 완화 끝나면 다시 강의 들으러 갈 거예요. 합격 소식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좀 전해주시고요.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졸리시면 커피 한잔 드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바네사 윌리엄스 그리고 브라이언 맥나잇의 Love Is 들려드리고 전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883년 오늘 7월 3일은 20세기 현대문학의 거장 프란츠 카프카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변신이 있는데요. 변신은 어느 날 아침 평범한 남자가 거대한 벌레로 변한 뒤 가족과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변신 속 주인공이 변한 벌레는 딱정벌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저를 정말 뭘로 보시나요? 저 프렌치 카츠카의 변신이거든요.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딱정벌레라니요? 무슨 딱정벌레입니까? 근데 저도 읽었어요. 근데 벌레로 변한 건 알겠는데 사실 무슨 벌레로 변한지는 어떻게 묘사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리가 많은 벌레는 맞았는데 딱정벌레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더 딱정벌레가 아니라 제가 이제 상상했을 때는 약간 진해 같은 그런 느낌의 벌레가 아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거 참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게 묘사를 했는데 그 정확히 어떤 벌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딱정벌레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정벌레는 좀 귀엽잖아요. 되게 징그러운 벌레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X로 당당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찍은 게 아닙니다. 아니 이거 거의 제가 딱정벌레는 아닐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 확답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못 읽으신 분 있으면 한번 빨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승 퀴즈. 변신 속 주인공이 변한 벌레는 딱정벌레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렌카의 넉넉 들으셨습니다. 렌카 참 오랜만에 듣는 뮤지션이에요. 아, 그나저나 오늘 상승 퀴즈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속 주인공이 변한 벌레는 딱정벌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딱정벌레 귀여워요. 안 돼요. 말고 굉장히 징그러운 벌레로 변해서 고민하는 이 주인공의 어떤 감정 그런 걸 그린 소설이라고 저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아니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그렇죠. X입니다. 변신 속 벌레는 딱정벌레가 아닙니다. 소설 속에서는 벌레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카프카는 의도적으로 종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사에 보낸 편지에서도 책 표지에 벌레 모습을 그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독자가 스스로 상상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곤충보다 인간 이하의 해충이라는 상징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진해 같은 그런 징그러운 어떤 그런 벌레를 상상했던 것 같아요. 진해 굉장히 징그럽거든요. 진해 물리면 또 되게 아파요. 제주에 살다 보면 참 시골에 살다 보면 진해도 많이 만나고 아주 너무 무서운 진해가 진짜 무서워요. 네.

어쨌든 오늘 상수 퀴즈 저는 X로 맞췄고요.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별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노래 듣죠. 장필순의 노래입니다. 어느새.

장필순의 어느새 들으셨고요. 그 뒤로 산만한 시선에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6601 쓰시는 분이 오늘 쉬는 날이라 친정어머니랑 네일샵 갔다 왔어요. 네일샵 첫 방문인 어머니. 소녀처럼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이고 참 이렇게 네일샵에서 누가 이렇게 자기 손톱을 막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럼 제가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도 보내드리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권영애님은 이번 주 내내 라디오랑 거의 붙어 살았는데 완벽한 하루는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순디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라디오를 많이 들으신 분도 완벽한 하루는 처음 오시는. 아 정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청취율 조사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열심히 할 테니까. 스테레오포닉스의 Have a nice day 같이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4: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589 쓰시는 분이 보내셨어요. 늘 퇴근 시간에 들어서 운전 중이라 문자를 자주 못 보내요. 그렇지만 정말 다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운전 중인데 문자 못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아, 제가 너무 문자로 제가 너무 가스라이팅한 느낌이에요. 자꾸 죄송해. 문자를 보내면서 죄송해 하면 안 됩니다. 운전 중이실 때는 문자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곡 들을 시간입니다. 지선의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 마지막 곡이 정말 마지막 곡 답네요. 이 곡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밀 졸라의 1891년작 돈은 지금 읽어도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놀라겠습니다. 소설은 전통적인 부의 수단인 부동산 대신 금융과 주식을 다루면서 공포와 탐욕이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중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쉽게 믿었고 증권계의 복잡한 조작에 너무 무지해서 터무니없는 호객 행위에 쉽게 넘어갔다. 그가 실현한 위험한 승리의 경우 조약돌 하나만 삐걱해도 거대한 성 전체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돈이란 내일의 인류가 자라나는 밑거름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도처에 해독을 끼치고 파괴를 일삼으면서도 돈은 사회적 식물을 키우는 효모였고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역사에 꼭 필요한 부식토였다.

19세기 말 파리의 증권 거래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 21세기 오늘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걸 봅니다. 돈이 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 하더라도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존재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고 싶어합니다. 자,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런치만이 루이스, 빌스 들었습니다. 와, 뭐예요 이거? 금요일 퇴근길 차 타자마자 노래 너무 신나요. 아, 그래요? 오, 0897번으로 네, 문자 보내셨네. 런치만이 루이스, 빌스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1부, 2부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3일제약, 프리미엄 방탄 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도드라만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조싱크, 키움증권,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제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제트 연주한 노래 Are You Gonna Be My Girl. 103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글쎄 이게 이 음악 듣고 사귀려고 할까요? 예. 아, 락 음악을 좋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트의 Are You Gonna Be My Girl.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네. 와, 9776번으로 우와, 꿈을 꾸셨네. 어제 진모쌤 지갑 잃어버렸다고 들었는데 와, 저도 꿈에 지갑 잃어버려서 한참 찾다가 깼어요. 제 꿈은 항상 맞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오. 글쎄, 아직 연락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네. 그거 뭐 찾았다고 또 연락을 하겠어요? 임진모 씨가? 저희도 뭐 그 사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혀 모릅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1588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수십 년 애청자입니다. 아, 수십 년. 수십 년이래봐야 뭐 30년을 넘을 순 없죠. 예. 수십 년.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어이, 좀 서먹서먹한데요. 여름엔 이 노래죠. 하고. 감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웨메 클럽 트로피카나.

이 양반도 정말 신출귀몰. 뭐 에릭 클랩튼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하다가 또 포플레이 하다가 아 백햄 절친. 네. 예전에 포플레이 저 공연하러 왔을 때 한번 출연하셨고 그 다음에 솔로 앨범 냈을 때 출연하셨고 야 그때는 라이브도 몇 곡 해주셨는데 아 예술이에요. 예. 아 이게 창피해서 읽을 수가 없네. 아 밖에서 배순탁 작가가 뭘 적어놨는데 야 창피해서 읽을 수가 없어. 예. 아니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예. 우리 송명석 PD가 베이스 연주하거든요. 작곡도 하고 뭐 음악 만들어가지고 와 발표도 하고 프로듀서도 겸하고 예. 그래도 그렇지 MBC의 네이선 이스트는 창피하다야 하지마. 자 네이선 이스트의 다프트 펑크입니다. 다프트 펑크의 예, 오마주 다프트 펑크 조정호 씨가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웸의 클럽 트로피카나. 0344번으로 아저씨 오늘 비행기 탔다가요. 배순탁 작가랑 인터뷰한 거 올라온 잡지 봤습니다. 재미있게 봤어요. 도쿄에 3박 4일 여행 다녀왔는데 여독이 좀 있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좀 쉬어야지 하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네. 비행기 타고 오는 길에 F1 더 무비 영화 봤거든요. 다시요. 예. 음악 신청합니다. 에드 시런 드라이브.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0: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도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는 장마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충청 이남 지역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오겠고 일요일에는 충청도까지, 일요일 밤에는 수도권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비 소식 미리 기억하시고 주말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남부지방에 많이 집중되겠습니다. 호남에 최대 80mm, 충청에는 5에서 10mm 예상되고요. 제주 산지는 1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는 현재 호우특보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비틀즈 노래에 숨겨진 두 천재의 우정과 질투, 라는 부제가 붙은 책 존 앤 폴에서 1961년 여름을 불러낸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3개월을 보낸 비틀즈는 7월에 리버풀로 돌아와 클럽에서의 상주 공연을 다시 시작했다.
1: 왔대, 왔어.
0: 비틀즈가 도착했다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리버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로 즐겁게 연주했다. 비틀즈는 남녀 모두에게 매력적이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고 성별도 분간이 안 되는 외모와 감수성으로 그들은 대중에게 어필했다. 하지만 그의 여름은 비틀즈를 교착 상태에 빠뜨렸던 위험한 계절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인은 성공이었다. 인기도 높았고 개런티도 좋았으며 들어오는 공연 섭외도 충분했지만 존과 폴은 지루함을 느꼈다. 같은 무대, 익숙한 관객, 반복적인 공연 환경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낮은 언덕의 정상에 멈춰선 기분으로 만들었다. 20살 안팎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불만스러운 법이다.

비틀즈도 그랬다. 고향에서 왕처럼 군림했지만 존과 폴은 그곳에 갇힌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침 뜻밖의 거금이 생기자 존은 폴과 함께 한 달 동안의 여행을 계획한다. 그 돈으로 더 좋은 장비를 살 수도 있었고

여자친구와 함께 살 집에 보증금으로 쓸 수도 있었지만 그는 폴과 함께 무작정 훌쩍 떠나는데 그 돈을 탕진하고 싶어했다. 멤버들과 주변이 못마땅해하자 한 달간의 여행은 2주간의 여행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첫수는 오늘 새파란 청년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가 보냈던 파리의 2주일 생각을 한다. 21살 존에게는 거금이었지만 그 돈의 액수는 370만 원가량. 존과 폴은 입장료가 비싸 에펠탑엔 올라가지 못하고 탑 아래 잔디밭에 누워서 위를 올려다보는데 만족해야 했다. 그래도 그들은 파리에서 헤밍웨이와 사르트르가 단골로 있던 장소들을 찾아다녔고 공연이 열리는 클럽들을 찾아다녔다. 파리에서 생일을 맞은 존에게 폴은 햄버거와 콜라로 대접을 하기도 했다. 존과 폴은 무작정 떠났던 파리 여행 이후 새로운 야망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뒤로 한 45초 정도 음악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막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예. 개들만 들을 수 있대요. 예. A Day in the Life. The Beatles의 Southern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앨범에 속되어 있고요. 이 사실 초창기 비틀즈 음악 들으면 이게 존 레논 목소리인지 폴 매카트니 목소리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야, 이 음악은 완벽하게 구별이 되죠. 처음에 존 레논이 먼저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완전히 분위기 바뀌면서 폴 매카트니 목소리가 쫙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존 레논이 받아서 허밍하는, 와, 이 멋진 음악이에요. 예. The Beatles의 A Day in the Life. 신은정 씨가 철수 아저씨는 구창모 아저씨랑 단둘이 여행 가신 적이 있나요? 있죠. 예. 그 오히려 송골매하던 시절에는 한꺼번에 다 같이 막 다니니까 둘이 가기가 어려운데 한 10년 전에 구창모 씨하고 저 서머소닉 페스티벌에 공연 보러 같이 간 적 있죠. 이상하게 7월에 구창모 씨가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확 드는데. 예. 자, 6시 42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4881번으로 사진 보내셨네 또. 예. 저도 오스트리아 갔다가 인천에서 부산 오는 비행기에서 요 책 봤는데요. 너무 반가워서 사진 찍었다는. 예. 두 분 너무 분위기 잡고 찍은 사진에 피식하고 웃음이. 아, 배순탁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요? 그거 웃겨요? 아니, 웃을 수 있죠. 야, 웃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이 뭐 웃긴다는데. 4881번 감사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백캠에 왔네요. 4월부터 2일을 시작해서 오전에 즐겨 듣던 백캠을 이제 온전히 즐기진 못하네요. 내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라 오늘은 대체공휴일. 친구들 초대해서 바비큐 같이 하려고요 하고. 지영 스미스 씨, 반갑습니다. 예, 요즘 통 안 보이는데 일을 하시는구나. 감사해요. 예. 저녁에는 이런 낭만적인 음악을 들어야죠 하고 8637번으로 아메리카. 예. 제가 예전에 진짜 좋아했던 예. 포크 그룹입니다. 아메리카. 원래 3인조였거든요. 근데 이 앨범은 한 명 탈퇴하고 둘이서 만든 앨범이에요. 아메리카 인스펙터 밀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2183번으로 작곡도 좋아하고 드럼은 8년째 치고 있는 2010년생 학생입니다. 저는 곧 유럽으로 이사 가는데요. 한국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드럼으로 연습하고 있는 곡 신청합니다. 아, 작곡도 좋아해? 야, 오늘 잘 왔네. 오늘 그럼 3, 4부 꼭 들어야 되겠는데? 예. 3, 4부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집 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윤일상 씨 나오시거든요. 예. 이거 잘 들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작곡 좋아한대잖아요. 자, My Chemical Romance. Welcome to the Black Parade. 3부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미국 어느 기업가의 고백인데요. 그녀는 노벨 문학상 작가 토니 모리슨을 참 좋아한답니다. 사실 토니 모리슨의 문장은 읽기가 꽤 어렵죠. 그런데 한 남자가 토니 모리슨의 책을 두 달 동안 읽고 독후감을 써서 보내줬답니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했죠. 나중에 보니 그 남자는 딱히 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해보자 이 마음으로 바짝 집중한 거죠. 누군가를 위해 안 하던 걸 해보려고 애쓰기, 그게 사람 마음을 흔듭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5: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

0: 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waiting for this moment to arise. You a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arise. You a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arise.
1: The Beatles의 Blackbird 들었습니다. 아, 폴 매카트니 목소리가 젊네요, 진짜.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첫 손님으로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윤일상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예. 와, 진짜 꿈만 같습니다.
1: 뭐가요?
2: 예, 드디어 제가 여길 나오게 되다니. 너무 개인적으로 팬이고 이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네. 너무 좋아해서. 예.
1: 아니, 우리 지금 처음 만나는 건가요?
2: 그렇진 않죠. 예, 어. 몇 번 뵀었죠. 예,
1: 그렇죠.
2: 예, 근데 네. 라디오 프로그램 안에
1: 아, 들어와 있는 음악 거. 캠프 안에.
2: 예, 예, 어. 진짜.
1: 아, 미안해요.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모셨을까?
2: 그러니까요.
1: 장르가 너무 달라서 그런가? 네.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2: 네, 네.
1: 국내 뮤지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2: 맞습니다. 네. 라디오를 이제 나들이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1: 네. 네.
2: 그래도 MBC는 또 나올 때마다 또 고향 같은 기분도 있고. 네. 여러 생각이 드는데 선배님 뵌 게 너무 기분 좋네요.
1: 아무튼 방송은 우리가 지금 음악 네. 캠프 안에서는 처음 만나서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2: 예전에 뭐 심사도 같이 한번 한 적도 있었고
1: 그렇죠.
2: 네, 여러 번 뵀었죠.
1: 아하.
2: 예. 예전 대학 가요제 때도. 예.
1: 대학 가요제 예. 심사도 맞습니다. 같이 했고. 자, 일단은 음악 캠프 청취자들에게
2: 네.
1: 아, 자기소개 좀 하시죠, 그래도.
2: 네,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또 요즘은 또

0: 공연도 연출하고 있는 네. 작곡가 윤일사입니다. 음악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1: 네. 네.
0: 아니, 잘 근데, 아시죠?
1: 근데 여기 아, 좀 잘 알죠. 아, 그 여기 음반 낸 적도 있습니까? 가수로?
0: 아, 뭐 그런 얘기는 굳이 뭐 하지 않으셔도.
1: 아, 이게 저도 별로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
0: 네네네네.
1: 하수는 예. 아니 아까 저 프로필 쭉 써 있는 걸 보면서.
0: 네. 작가분들이 좀 뭐 어. 시키지 않은 일을.
1: 가수도 있어가지고 가만있어 보세요. 이 친구 노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0: 약간 흑역사. 예, 이기도 합니다.
1: 네. 아, 본인도 그렇게 네. 어디 가서 자랑하고 그러진 않는군요.
0: 그럴 일은 못 되죠. 이런 뭐 TV 프로그램에서 저를 약간 놀리는 용도로 이제
1: 아, 그걸로 쓰는
0: 예,
1: 거예요?
0: 사용 많이 해서 놀림을 기꺼이 당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여기 지울게 아예 가수는 지워버릴게요.
0: 뭐 과거는 과거니까요. 네.
1: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네. 그리고 음악 감독.
0: 네.
1: 야, 근데 사실. 제가 윤일상 씨가 네. 히트곡이 많은 건 뭐 알고 있었어요. 네. 아, 이 친구 진짜 히트곡 많지. 근데 이걸 적어서 A4 용지 두 장으로 빽빽하게 이 히트곡들을 보니까 와,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히트곡이 많네.
0: 제가 PR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0: 잘 몰라요. 네, 뭐, 그건 상관없는 일이고요. 사실.
1: 네. 하긴 우리는 작곡가들이 또 프로듀서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니까.
0: 맞습니다, 네네. 네.
1: 잘 몰라요.
0: 네. 저도 사실은 이제 햇수로 데뷔 올해로 35주년.
1: 네. 아, 35년이 됐어요, 벌써?
0: 네, 뭐 18에 이제 음악계 들어와서.
1: 아, 일찍 시작했네.
0: 네, 맞습니다. 10대 아하. 때 들어와서 그때 만난 형님들은 다 저를 이제 아직도 그때로 생각하시고 커피 심부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 커피 심부름 할 때가 좋은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1: 저는 요즘 네. 이렇게 MBC 이 건물 안에
0: 네.
1: 저보다 저 형님이나 누님이 잘 안 계셔가지고
0: 네네네.
1: 아 뭐래 뭐라 그럴까 이거 정말 아 언제 이렇게 됐나 제가 처음 네. 방송국에 다닐 때만 해도
0: 네.
1: 들어오면 인사할 준비한다고 막 큰 소리로 뭐 어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막 이러고 다녔는데
0: 네. 엊그제 같으시죠?
1: 엊그제 같긴 합니다.
0: 네.
1: 자 오늘 저 음악들을 갖고 오셨는데 네. 탑 음악도 몇 곡 갖고 오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비틀즈의 블랙버드를 갖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0: 블랙버드 비틀즈 예전에는 사실 비틀즈 음반 라이선스가 안 됐던 시절에
1: 예.
0: 이었었고 제가 이제 클래식으로 처음에 작곡 나 여러 연주를 시작하다가 팝 음악으로 눈을 돌린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아버지가 비틀즈 더 베스트 컬렉션이라는 테이프를 주셨는데
1: 아, 야, 초등학교 4학년 때를
0: 네.
1: 집이 좀 살았군요.
0: 테이프 예. 어? 산 건 아닌데 아, 예, 산 건 아닌데 어쨌든 테이프 레코드 그때 블랙버드를 처음 듣고는 그 충격을 예.
1: 야,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걸 딱 듣고 충격 받았어요.
0: 네,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최근에 이제 파인이라는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에서 네네, 했던 드라마 네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는 피아노 전공 이제 아, 그 건반인데
1: 파인 그 촌뜨기들인가 그거
0: 네네네네.
1: 그거 음악도 유니상 쓰는 거죠?
0: 맞습니다. 카지노 이후에
1: 네네.
0: 그때 이제 기타를 그때 제가 처음 공부를 해서 처음 친 곡이 또 이 곡이에요. 연습하느라고. 예, 네, 그래서 저한테는
1: 아주 의미 있는 곡이네.
0: 팝 음악으로 인도를 한 네, 그런 곡이기도 하고 또 제 인생에 팝으로 이제 작곡이 전환된
1: 네네.
0: 네,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1: 네, 여러분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윤일상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빙그레 가마치 통닭,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원, 이카운트, SK 케미칼, 서울 우유협동조합, 모빌 코리아 윤활유에서 함께합니다.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윤일상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1: 네, 고맙습니다. 이거 성공한 사업가 느낌이 난다 그러는데.
0: 박은영 씨가.
1: 아, 박은영 씨.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0: 힘들 것 같은데요?
1: 아니, 뺄 거예요. 네. 어. 제가 또 웨이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사실 이제 지금 벌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0: 지금 얼굴로 봐서 그래도 방 씨 역시보다는 날씬한 것 같은데?
1: 누구랑 비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 아니 저는 네. 야, 히트작을 내고 성공하려면 네.
1: 아니에요.
0: 제가 네. 살이 안 쪄가지고 성공을 못했나 보네.
1: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업이 거의 앉아서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 잘 안 서요. 예. 네, 한 번 또 이제 작업을 하거나 연습하거나 뭐 또 피아노 연습하고 기타 연습할 때는 와이프 얘기로 기타 연습 한 번 잡으면 6시간 정도를 꼼짝 않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저도 시간을 재보진 않았는데.
0: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돼요.
1: 안 늘죠, 안 늘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핑계입니다.
0: 아니, 뭐 그 얘기는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네. 제가 윤일상 씨의 히트곡들을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열공 대회면은 제가 소개를 쭉 해드리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네,
1: 그래서 소개해 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일상닷컴을 가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0: 아니 이걸 읽고 있으려면 이게 다 읽으려면 이거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네. 와. 아무튼 뭐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예. 어, 이거 진짜 이 노래 좋아했는데.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미로 아, 날아간 네, 새. 네. 김범수의 보고 싶다. 네네. 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지금 기억 순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네. 끝이 없어요. 어, 이거 네. 오늘 계속 뭐 조금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네네. 자 아까 어려서부터 클래식 음악과 가까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피아노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1: 한 4살 때부터 쳤던 것 같아요.
0: 네. 그 4살 때 피아노 치려면 집에 피아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하셨어요.
0: 아, 어머니가? 네, 네. 어머니가 그렇게 음악을 하셨네, 일단.
1: 네네네. 그 저희 외가 쪽이 다 클래식 집안이고.
0: 어, 네. 다 음악 들었죠.
1: 네네네. 작곡가도 있으셨고.
0: 어, 아버님은?
1: 아버지는 이제 그림이나 사업을 하셨었고.
0: 어.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 네. 피를 물려받은 거네.
1: 그렇죠. 외가 쪽에. 그래서 뭐 제가 처음 작곡을 6살 때부터 했는데.
0: 6살 때 작곡했어요?
1: 네, 그때 정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0: 천재네, 일단.
1: 아니, 그건 아닌데. 어. 그래서 작곡한 걸 가지고 이제 악보를 들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 뭐 너도 하는구나 그랬던 저를 특별하지 않았던 기억이 어어. 오히려 저를 좀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았나
0: 어쨌든 네,
1: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블랙버드 비틀스의 블랙버드를 비롯한 네,
1: 충격을 받고
0: 팝 음악을 들으면서
1: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팝 형식의 작곡을 뭐 그때는 저도 락키드였기 때문에
0: 아, 락 음악을 많이 들었고
1: 예, 많이 듣고 예, 뭐 좀 화나면 또 이제 메탈리카 듣고
0: 헤비 메탈도 듣고
1: 아 그럼요 너무 좋아했죠 예, 예.
0: 원래 그 나이엔 또 그런 거 들어야죠 예,
1: 블랙 사바스 네 그래서 한 그때 테이프 더블 테크 네네. 거기에 이렇게 계속 녹음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건반도 더빙하고 그렇게 만든 앨범이 제가 30몇 집까지 있었으니까요 테이프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데뷔하고 나서 B로 다 잃어버렸어요. 가장 좀 안타까운 건데. 네.
0: 아, 이걸 잘 그 보관을 했어야지, 그.
1: 예, 네, 그때 오피스텔이 그 7층이었는데 비가 물이 들이쳐가지고, 네, 다 없어졌어요. 제가 막 그동안 써놨던 글들까지 다 없어졌어요.
0: 그게 있었으면 거기서 또 히트곡 30곡은 나오는 건데.
1: 아니, 뭐, 제가 가슴에 있으니까요.
0: 아니, 근데 뭐, 네. 음악을 하고 피아노 치고 뭐,

0: 작곡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1: 네네네.
0: 그런데 일단 본격적인 프로페셔널 작곡가로 그것도 만 18살에
1: 네.
0: 데뷔를 한 거 아니에요?
1: 네, 데뷔했죠. 당시에는 10대 작곡가가 없었죠. 네.
0: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 김현철도 10대
1: 그때 가수로 예, 아마 예. 그때 동아기에게
0: 그러니까 예, 그랬던 그때 아마 10대였을 거예요. 그 친구도
1: 19이었나 뭐 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예.
0: 야, 아무튼
1: 예.
0: 야, 지금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네. 시네 윤일상님 참 좋아하는 작곡가인데 많이 젊으시네요. 오, 구만희 씨. 그러니까 워낙 히트곡도 많고 네. 35년 이상 활동했으니까.
1: 아, 여담으로 제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랬을 때 네.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은 줄 알고 거의 친척분들이 제 아내한테 혹시 두 번은 아니지?
0: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1: 네, 아주 애기입니다.
0: 보이는 예. 라디오로 예. 하기 정말 네. 다행이에요. 아, 네. 애기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애기. 예. 사람들이 윤희상 씨하고 저 또래로 알 수도 있어요.
1: 아, 절대 아니에요. 예. 아주 큰 형님.
0: 아무튼 그때부터 해가지고
1: 예.
0: 1990년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곡들을 쏟아낸 거 아니에요?
1: 뭐 지금까지죠.
0: 아이 사람. 아이 보니까 예. 겸손함은 없네.
1: 아, 겸손은 있습니다 사실.
0: 아, 있어요?
1: 예. 야, 많이 있습니다. 네.
0: 1990년대 아무튼 뭐 네. 아까 김범수의 보고 싶다 얘기했고
1: 네.
0: 이승철의
1: 보고 싶다는 인연. 이제 2000년대
0: 아고 2000년대
1: 네.
0: 이은미 씨의 애인 있어요 이거
1: 그것도 2000년대입니다.
0: 아 네. 그 진짜 90년대부터 2000년대도 계속 히트곡을 네. 내고 네. 2010년대도 히트곡을 내고
1: 그렇죠, 그렇죠.
0: 2020년대에는 네. 히트곡 낸 게 있나요?
1: 그럼요 많이 있죠. 그리고 일단 2020년대 들어서는 드라마 음악, 영화 음악을 아, 굉장히 많이 해서
0: 카지노하고
1: 예, 예, 범죄 도시
0: 파인존들
1: 예, 지금 범죄 5 음악 감독 하고 있고
0: 아 범죄 도시
1: 예, 예,
0: 아하.
1: 예. 뭐 카지노 파인
0: 어허.
1: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안시성도 있었었고요.
0: 안시성도 했어요?
1: 예.
0: 오 여기 뭐 장르를 가리지 않네. 하긴
1: 예.
0: 음악은 뭐 장르를 가리진 않죠.
1: 맞습니다. 예, 편식하지 않아요. 예.
0: 히트곡이 이렇게 많고 그러면. 히트 안 된 곡도 많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럼 더 많죠. 예.
0: 훨씬 더 사실 예. 사람들이 예. 히트곡만 생각하는데
1: 맞습니다.
0: 뭐 10곡, 예. 20곡 중에 한 곡씩 히트하는 거 아니에요?
1: 제가 기억하기로 저작권 협회 등록된 곡이 한 천 몇백 곡 정도
0: 잠깐,
1: 되는데
0: 정확하게 몇 곡인지 모르는군요.
1: 예, 1200 몇십 곡 정도 될 거예요.
0: 1200 몇십 곡
1: 정도 될 텐데 그중에 히트곡이 한 300곡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0: 이 사람 예. 히트곡이 300곡이면 이거
1: 잠깐 노래방에
0: 네 곡 중에 한 곡은 히트곡이라는 얘기 아니야?
1: 아, 뭐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되나요? 근데 예, 그 노래방에 등록된 곡을 이제 히트곡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0: 아마. 그 저작권 협회에서 이제 매달 보내주잖아요.
1: 네네.
0: 이번 달에 저작권이 얼마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1: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몰라요.
0: 아니, 그 아예 안 들여다봐요 그걸?
1: 네네. 저는
0: 그 거기 보면.
1: 예.
0: 어떤 곡으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라는 표시가 있거든요.
1: 그, 나와요?
0: 아니, 이 사람. 나는 매일 매달 찾아보는데.
1: 아,
0: 야, 여유, 아와, 나랑 너무 다른데. 나는 지난달에 보니까 빈물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저작권료가.
1: 그게 빈물. 나오는군요. 아. 한번 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찾아봐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그 앱으로 찾아보면. 아니, 왜냐하면 어떤 곡으로 제일 많이 저작권료가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1: 아, 네네. 저, 글쎄요. 근데 많은 또 곡들이 오랫동안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뭐, 보고 싶다, 애인 있어요. 뭐, 나타나, 끝사랑, 또 사랑에 빠지고 싶다, 뭐, 또 YB 잊을게 같은 이런 곡들이 또 리메이크를 굉장히 또 지금까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뭐,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서편제, 뮤지컬 서편제, 살다 보면 같은 곡들도 지속적으로 또 리메이크를 해주시고, 계셔서 좀 이렇게 생명력이 긴 곡들이 정말 운이 좋고 감사하게도
0: 아니,
1: 많이 있는 것
0: 저는
1: 같아요.
0: 저는 윤일상 씨 히트곡들을 사실은 그 발라드
1: 네.
0: 좀 느린 템포의 서정적인 음악들이
1: 네.
0: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물론 뭐 쿨 같은
1: 팀도
0: 있었지만
1: 네, 네. 쿨 뭐 DJ DOC 많이 있었죠. 네.
0: 그러다가 저는 저 김연자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를 보고 그 생각을 했어. 야,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하구나.
1: 아유.
0: 윤일상이라는 이 작곡가.
1: 잘하십니다.

0: 다시 봤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1: 가찬하십니다.
0: 아니 정말 김연자 씨에게 그 아모르 파티 같은 네. 그 EDM 아니에요 사실?
1: 네네네.
0: 그걸 어떻게 매칭시킬 생각을 했을까?
1: 뭐 사실은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는 좀 어려운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네. 장르라 사실은 이제 그게 아 굳이 따지자면 라틴 음악에 가깝습니다. 사실.
0: 그렇죠, 네. 그렇죠.
1: 가까운데 제 속에 있는 교집합을 갖다가 이제 그 김연자 선배님한테 하실 수 좀 이렇게 좀 모험을 가능하시겠어요?
0: 네네.
1: 기꺼이.
0: 기꺼이. 네.
1: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곡을 만들어서 조금. 그리고 처음 녹음할 때는 약간 힘들었죠. 처음 해보는 리듬이셨으니까.
0: 그렇겠죠. 아니 그게 대히트가 되면서
1: 네.
0: 뭐 김연자 씨도 또 완전히
1: 네 맞습니다.
0: 제3의
1: 네.
0: 전성기 나온 거죠.
1: 네 워낙 대단하신 분이고요. 네.
0: 그 음악을 만들 때
1: 네.
0: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김연자 씨에게는 김연자 씨 맞춤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건?
1: 저는 다 네, 모든 곡을 거의.
0: 아 그래요?
1: 네. 네.
0: 그럼 이번에 이제 누구랑 네. 작업을 한다?
1: 네.
0: 그럼 그 가수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1: 네.
0: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1: 선배님이랑 같이만 하게 되면 일단 선배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긴 쉽지가 않으니까.
0: 아 일단은 누구랑 네. 일을 같이 하게 되면
1: 네.
0: 그 사람을
1: 애정을 가져야죠.
0: 그 사람의 네.
1: 저의 뮤즈니까.
0: 네. 네.
1: 그래서 그 파악을 하고 인생을 또 생각해보고 저와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막 하다가 결국에 못하게 된 작품도 많이 있어요. 너무 하고 싶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교집합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사실 악상이 떠올라야 되는 거니까 안 떠오르면 사실 뭐 아쉽지 못하는 거죠.
0: 이 네. 누구나 저 작곡가들이나 프로듀서나 누구나 히트곡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근데 막 열심히 했는데도 끝끝내 안 되는 분들도 많고
1: 네.
0: 겨우겨우 어떻게 한두 곡은 또 된 분도 계시고
1: 맞습니다.
0: 근데 네. 유니상 씨처럼 이렇게 히트곡을 무슨 수백 곡을 내는 프로듀서나 네. 작곡가는 사실 아 이번에 얼마나 전에 돌아가신 뭐 클라이브 데이비스나 뭐
1: 아, 네.
0: 이런 분들 몇 분 안 되거든요, 사실. 아니, 단도직입 쪽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 맥스 마틴.
0: 최근에 맥스 마틴.
1: 아직까지도 열심히 진짜? 잘하고 있죠.
0: 예.
1: 예.
0: 그 친구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 대단하죠. 전 장르에 아울러는. 얼마 전에 뮤지컬도 굉장히 큰 성공을.
0: 그러니까.
1: 예. 그리고 저도 지금 뮤지컬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야, 끝이 없네. 그 단도직입 쪽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1: 모릅니다.
0: 뭔 줄 알고 몰라.
1: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0: 그죠?
1: 네네네.
0: 아, 도대체 네. 히트의 요소가 도대체 뭔지를 그 엘레멘트를
1: 아 그거를
0: 모르잖아요 사실.
1: 모르죠 사실.
0: 그거 알면 뭐 누구나 다 히트 시킬 수 있죠.
1: 단지 제가 느끼기로는 대중들한테 속일 수는 없다. 대중들을 속일 수는 없다. 감히 작곡가, 감히 가수가 이제 대중들과의 그러니까 제가 가수랑 교집합을 만들듯이
0: 네.
1: 히트라는 건 대중들과 우리 아티스트들과의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0: 예.
1: 그게 뭐 PR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음악과 가수와 또 곡에 다가섰을 때 그 곡만 그래도 알려지더라. 제 경험상. 그것만은 확실히 알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하.
1: 예. 근데 그게 이제 잠깐 동안의 히트, 뭐 얼마 동안 예, 히트는 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래가는 음악은 그렇지 않더라. 예.
0: 진심을 담아야 되는군요.
1: 그거는 예, 그게 뭐 맞는 것 같아요.
0: 작곡가의 진심, 또 가사 쓰는 분의 네. 진심,
1: 예.
0: 노래하는 사람의 그렇죠. 진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야
1: 예.
0: 우리가 오랫동안 예. 들을 수 있는
1: 마케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중들이 들어주시는 리스너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0: 강영자 씨가 있을 때 없는 예. 얘기하셨는데
1: 예.
0: 철수 오빠 곡도 한 곡 기대해 봐야 될 것.
1: 저요 예. 너무 영광이죠.
0: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1: 은퇴하셨어요?
0: 새 앨범 낼 계획이 없습니다.
1: 아이고 아쉽네요.
0: 이동우 씨 이런 것들이 예. 궁금하신 거예요. 청취자들은 히트곡 중에 가장 빨리 만든 곡은 얼마 만에 작곡하셨을지 궁금합니다.
1: 이 사실은 얼마 전에 은미 누나 곡 중에 괜찮을 거예요라는 작품 작년인가 나온 것 같은데
0: 네네.
1: 그게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인데 꿈속에서 가사와 멜로디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0: 이 폴 맥카트니인데?
1: 그래서 가사까지.
0: 폴 맥카트니가 예스터데이
1: 네네네네.
0: 꿈에서
1: 예. 만들어가지고 이거 너무 자기가 좋아가지고 이거 있는 곡 아니냐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0: 주변에 물어봤죠. 네,
1: 저도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0: 아.

0: 혹시 만든 곡 아니냐? 누구 너 혹시 이거 어디 들어봤어? 그 와이프도 처음 들어본 곡이라고 해가지고 아. 바로 완성해서 이제 은민 누나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서 곡이 나왔다. 아하. 취입을 하자.
1: 네. 아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지는군요.
0: 예, 네, 그런 그거는 이제 어떤 시간을 가늠할 수는 아. 없죠. 예. 네. 근데 사실은 곡 작, 잘 아시겠지만 작곡 자체는 빨리 이루어져요.
1: 빨리 이루어질 수 있죠.
0: 근데 네. 이제 편곡을 하고 이제 진안한 과정이 있죠. 마스터링까지.
1: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0: 그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많게는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거는 진안한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작곡 과정은 아주 찰나에 만들어진 경우 많이 있습니다.
1: 아,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돼가지고
0: 끝났어요. 인사드리러 가야 되나? 아니.
1: 아모르 파티이고 잠깐 듣고 네네. 광고 갔다가
0: 알겠습니다.
1: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일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이번 주말에 장마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인데요. 일단 현재는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고 내일 오전에는 이 장마전선이 남해안까지 그리고 내일 밤에는 충청 이남까지 올라와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남과 경남에는 최대 60mm, 경북과 충청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장마비는 안 오는데 오전에 경기 북부와 충북에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말 내내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 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자 음악감독 윤일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도 일단 뭐 다이안 워렌 같은 아주 유명한 작곡가 있잖아요. 네네. 그 양반도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여가수에게 주려고 했는데 아,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안 부를래. 그래서 그게 다른 가수한테 갔다가 그 가수도 싫다고 그래가지고 제3의 가수가 불러서 완전히 히트되는 경우 있거든요.
5: 많이 있죠.
4: 윤일상 씨도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5: 있었습니다. 그 곡이 이제 영턱스 클럽의 정이라는
4: 정. 곡. 야, 그거 좋아하는데 나 그래.
5: 그 곡이 사실은 이제 당시에 그런 그 약간 뭐라 그러나요? 트로트풍, 그리고 성인 가요풍, 우리나라 전통 가요풍 플러스 팝이 접목된 댄스가 접목된 최초의 곡이었어요.
4: 그
5: 우리나라에서.
4: 그렇죠. 예.
5: 그래서 뭐 뽕 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트로트 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4: 이름. 뽕 댄스.
5: 기자분들이 정한 겁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장르 같이 이렇게 됐었는데 뭐 비속어 아닙니다. 그거가 사실은 처음 만들어 놓고 다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너무 낯설다.
4: 아.
5: 낯설어서 네 군데에 퇴짜를 맞고.
4: 아, 네 군데나?
5: 네네. 오. 큰 기획사에서 너무 좋은데 조금 더 들어볼게. 아. 근데 이제 결국에는 퇴짜를 맞고 신인 이제 그룹을 기획하고 있던 이준호
4: 네네.
5: 형님이 이제 아, 이건 자기는
4: 자기가 하겠다.
5: 너무 좋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곡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장르가 탄생된. 아직까지도 그 장르 이어지고 있죠.
4: 그렇죠.
5: 네네네네. 예. 그리고 또 원래는 좀 핍박받았던 그런 곡입니다.
4: 네. 아니 그래도 뭐 나중에 잘 됐으니까 됐죠.
5: 아 그럼요. 예. 예.
4: 그 지금 뭐 히트곡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이제 뭐 영화 드라마 음악들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뭐 뮤지컬도 하고 계신다고.
5: 네, 서편제. 7월 이제 말까지 하는데요. 서편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작곡의 기록이기도 하고 가장 또 보람 있었던 작곡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4: 네네.
5: 예, 그래서 그 서편제 그러면 이제 약간 국악 한마당 같이 생각하실 분이 많으신데 전체 곡을 제가 만들었고요.
4: 네.
5: 팝 넘버가 대부분입니다.
4: 아. 네,
5: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손수건 한 장 가지고 오시면은 아주 감동스러운 무대를 특히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자람 양이 마지막 이제 총화로서 마지막
4: 아 이자람 씨가 함께요?
5: 네, 이자람 뭐 차지현 이 두 친구가 저한테 이제 뮤즈 역할을 해줬죠. 예.
4: 믿을만한 친구들이네요.
5: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재죠 이자람은. 예, 진짜.
4: 저는 이자람 씨하고 친해요.
5: 예, 저도 친합니다. 방금도 통화하면서. 예,
4: 아 그래요?
5: 예, 예, 굉장한 친구죠. 예,
4: 야 이게 음악을 계속 확장해 나갔는데 하고 싶은 건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5: 아 아직
4: 못한 게 있어요?
5: 너무 많죠.
4: 뭐예요 못한 게?
5: 뭐 지금 한 10년짜리 프로젝트도 있고요. 예.
4: 아, 뭘 하는데 10년씩이나 걸려요?
5: 우리 이제 다섯 마당을 갖다가 새롭게 재해석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4: 오.
5: 그래서

0: 이제 김유리 씨라는 또 소리꾼이랑 네. 같이 아. 또 명창이랑 같이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또 프로젝트도 있고 제 또 밴드 어느 일상 또 그 그룹도
1: 밴드 이름 뭐예요?
0: 어느 일상.
1: 어느 일상.
0: 예.
1: 아, 예. 자기 이름 딱 넣어가지고
0: 아니, 멤버들이 정해준 겁니다.
1: 네, 어느 네. 일상.
0: 네네. 어. 공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1: 이 밴드도 공연합니까?
0: 왜 계속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세요.
1: 아하.
0: 예, 예.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갑니다. 네.
1: 자,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보겠습니다.
0: 네네.
1: 9757번으로 아 안녕하세요. 예전에 그 가사집 보면 작곡 윤일상 작사 이승호 와 이 네. 이름이 빠져 있는 앨범이 없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어떻게 콤비를 이루게 됐는지 궁금하고 가사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은 없나요?
0: 보통 이제 승호 형님이랑 이때는 진짜 바빴어요. 둘 다. 아. 저도 이제 보통 한 30팀 정도가 계속 스케줄표에 가득 차 있었고.
1: 아, 그러니까 이게 히트곡을 계속 쏟아내니까 가수들이고 막 다 와가지고 윤일상 씨 곡 받으려고 줄을 쓴 거군요.
0: 실제로 줄을 썼어요. 실제로.
1: 아.
0: 실제로. 그 리럴리 치를 실제 주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요즘 같이 데모를 들려드리고 그럴 시간이 없었던 어어. 거죠. 그래서 승호한테는 이제 평소에 가사 테마를 얘기를 많이 해요.
1: 네.
0: 다음 작품은 이렇게 가자, 이렇게 저렇게 어어. 가자. 예를 들면 회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데이터나 비치에서 한 여름에 썼던 곡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1: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0: 네, 쓴 곡인데 그게 이제 겨울로 다시 바뀌어서 이제 발매하던 시기가 겨울 여름 바다가 겨울 바다로
1: 겨울 바다로 바뀌고 네,
0: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그것도 아주 좋은 글로 네. 그리고 또 승호 형이 한참 또 그때가 이제 물이 오를 때라 예, 제가 덕을 많이 봤죠.
1: 그래도 가사가 네. 마음에 안 들면 또 빠꾸시키기도 합니까?
0: 제가 고치죠. 당신 제가 고쳐가지고
1: 아, 좀 고치고
0: 지금 같았으면 공동 작사로 많이 나갔던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1: 네네.
0: 그때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었고
1: 아 그렇죠.
0: 네, 네. 너무 고마운 분이죠. 네.
1: 신은희 씨가 네. 조금 전에 그 차 타고 가다 갑자기 바다 보고 생각나는 거니 멜로디가
0: 그렇죠. 그러니까
1: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다고요.
0: 거의 지금 이 순간도 네. 선배님이 영감을 주고 계시고
1: 인간 배하고 네. 만나서 네. 얘기하는 이 느낌을 가지고 또 네. 곡 하나 만들 수도 있는
0: 이
1: 거군요.
0: 영감으로 또 누군가한테 또 이제 불려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내랑 싸우다가도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잠깐만 이러고 가서 곡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1: 지금까지 네. 같이 작업한 가수들 중에
0: 네네.
1: 야, 이 가수는 이 가수의 가창력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0: 저는
1: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한 세 명만 꼽아준다면
0: 그렇게 꼽기에는 너무 죄송하죠. 사실.
1: 여기서 이 많은 가수 중에 빠지면 또 서운하다.
0: 그럼요. 지금 뭐 승철 형도 있었고 은민호랑도 있었고 또 김현우 뭐 또 YB
1: 아우 다들 노래 너무 잘하니까
0: 뭐 그렇죠. 너무 많은 분들
1: 그 질문은 취소해야 되겠다.
0: 취소. 실례입니다.
1: 이게 요즘에 4300번으로 요즘 네. AI가 작곡도 하는 세상 또 노래의 퀄리티도 엄청 좋더라고요.
0: 네.
1: 혹시 위기감이 드시는지
0: 저는 아직은 네, 아직 왜 그러냐면 뭐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1: 저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아 이거 뭐 잘 만들었네 이 생각은 드는데
0: 네네.
1: 뭐가 내 마음이 움직이질 네. 않아.
0: 저는 아직까지는 뭐 프로그램 언어 네.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아주 빠른 연주를 듣고
1: 네.
0: 뭐 오 신기하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비비킹의 노트 하나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아,
1: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 비브라토의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하듯이 인간적인 거 아까 히트곡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1: 네.
0: 인간적인 느낌을 흉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너무 유명한 셰프가 있는데 그 셰프의 그 음식을 잘 만들어서 밀키트가 나온 아무리 발전을 해도 잘 만들어진 밀키트에 불과할 것이다.
1: 밀키트에 아니 근데 나 걱정되는 게
0: 네.
1: AI 이놈들이 나중엔 그런 것까지 할까 봐
0: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만약에 그 당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없어질 거예요. 네. 그 단계까지 가면 아마 지구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인간이야. 그러고 우리 인간을 없애지 않을까. 네. 걱정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작곡은 저는 걱정 안 하는데 편곡은 이놈들이 또 그럴듯하게 하던데 편곡.
0: 편곡 그리고 작사 뭐 이런 부분.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뭐 PPT 같은 것도 이제 받아보고 하면은 네. AI라는 게 분명히 느껴져요. 글도 느껴지고 아하. 이상하게 그 시그네처가 있나 봐요.
1: 아, 그러니까.
0: 네, 인간적이지 않은 시그네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 인간적이 될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인간적이 되면 아 피곤한데.
0: 그 아무리 많이 인간적이 돼도 밀키트 정도까지가 아닐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이 가져오신 곡을 한 곡 들어야 되는데
0: 네.
1: 가요를 들을까요? 팝을 들을까요? 아니, 가요를 듣죠, 가요.
0: 아, 그래요? 아.
1: 유니상 씨 노래.
0: 아, 그러죠.
1: 이은미 씨 노래 들을까요, 이은미 씨?
0: 네,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애인 있어요.
1: 아, 이건 명곡이죠.
0: 아유, 고맙습니다.
1: 진짜. 아니, 왜 음악들이 네. 그냥 히트곡이 있고, 네. 명곡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불후의 명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곡들이 네. 있잖아요.
0: 네.
1: 아, 그 얘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0: 네네.
1: 애인이 있어야 들을 건데
0: 네.
1: 유니상 씨가 개인적으로 와 이건 정말 내가 만들었지만 와 나 어떻게 이런 거 만들어 이런 수 있잖아요.
0: 그런 곡은 사실 부끄러울 게 없고요.
1: 아직 없어요.
0: 아직은 없고 앞으로 있을 겁니다.
1: 앞으로
0: 있을 건데 이제 사실 제 아내 누군가한테 헌정하는 곡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그걸 지향하고
1: 네.
0: 누군가를 한테 헌정하기 위해서 만든 유일한 곡이 녹턴이라는 곡이에요.
1: 녹턴. 네. 이은미 씨 부른 거 아니에요?
0: 네. 이은미 씨가 부른 녹턴이라는 곡인데 그게 아내를 만나고 아내한테 청혼의 목적으로.
1: 아하. 그건 잘했어요. 아,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네. 음악인데.
0: 제가 원래 독신주의였거든요. 원래는 독신주의였는데 만나는 첫날 네. 결혼하자고. 했던.
1: 이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어릴 적에
0: 네.
1: 그때는 그 네. 여자 친구한테
0: 네. 눈시울 이렇게
1: 집에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해가지고
0: 네, 네.
1: 카세테이프에
0: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 아 그걸 선물했던 네. 기억이 나네 갑자기
0: 아, 그 노래 듣고 싶네요
1: 팝송도 네. 있고 막 아
0: 네? 이제 지금 없어졌죠?
1: 없죠. 에이, 자,
0: 네.
1: 이은미 씨의 애인 있어요. 유니상 씨 곡입니다.
0: 오늘도 비하인드가 참 많은데.
1: 비하인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비하인드.
0: 이게 사실은 이제 최은하 씨가 글을 쓴 건데 이게 사실 애인 점점점 있어요. 원래 제목이.
1: 아 그러네. 네, 그렇죠. 애인하고 점이.
0: 네. 점점 점점점 있어요.
1: 점이 세 개 있는 세 개.
0: 네네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없애자고 저랑. 네, 은미 누나가 그런데 절대 안 된다.
1: 아,
0: 이유가 뭐냐?
1: 이 있어야 된다.
0: 애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망설임에 점이 있지 않으면
1: 점이 있어야 된다.
0: 의미가 달라진다. 네, 그만큼 이 작가적인 정신이 투철한 최은하 씨.
1: 예.
0: 예, 네, 기억이 납니다.
1: 아, 멋있네. 점 세 개 있으니까. 네. 자, 이은미 씨의 애인.
0: 있어요.
1: 점점점 점점점 있어요. 듣겠습니다.

0: 네. 이은미 씨가 부른 애인 점점점 있어요. 네. 들었습니다.
1: 포즈만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끼리는 뭐 얘기 나누는 게 있는데 네. 아, 방송에 얘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1: 맞습니다.
0: 자, 윤희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아, 김용구 씨가 와 오늘 정말 초대서 흥미롭고 재미있네요. 아,
1: 고맙습니다.
0: 예. 근데 윤희상 씨가 보니까 예. 말을 또 잘하시네. 아. 생각보다.
1: 제 유튜브 오시면.
0: 오. 네. 아, 유튜브도 하고 그래요?
1: 네네.
0: 아, 말하는 훈련이 많이 돼 있거든요.
1: 아, 글쎄 뭐, 네, 많이 하니까요.
0: 아, 저는, 네. 저, 이제는 21세기에는 네. 작곡하는 사람도 그렇고, 네. 뭐, 축구 감독도 그렇고, 네. 다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잘해야죠.
0: 말을 네. 정확하게 잘 해줘야 돼.
1: 네, 맞습니다.
0: 작곡가는 가수에게, 네. 뭐, 작사가에게 다 말을 잘해서 이거 네. 설명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1: 제 악상을 설명을 해야지
0: 그렇죠.
1: 잘 표현할 수가 있죠.
0: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3: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4: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4: 카사베르디
5: 발효식초 광고.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5: 생산관리
16: 사업성공
17: 함께해요.
18: 이카운트
19: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0: 이카운트
21: 가입비 부가세 별도.
2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2: 아하.
2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25: 밥맛 나는 세상 황종자.

0: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동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36주년 특별 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또 히트메이커 윤일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일상 씨 목소리가 생각외로 좋으시네요. 아, 봐봐요. 그래요? 6832번.
2: 아, 고맙습니다. 진짜.
1: 1757번으로는 윤일상님 그 라디오 DJ 해도 좋을 듯한데요.
2: 섭외를 안 하세요.
1: 음악적 소견도 높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2: 생각 많이 하죠.
1: 아, 네.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게 음악적 소견이 높아서 그래요.
2: 아, 왜요?
1: 아, 농담이에요. 네. 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2: 해보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시간이 뭐 언제가 좋을지가 사실 좀 깊이 있는 음악을 좀 뭐 대화하고 싶은데.
1: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요도 이제는 뭔가 좀 체계화돼 있고 뭔가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이런 DJ가 필요한 거죠. 윤일상 씨가 적임자인데
2: 초대해 주십시오. CP님.
1: 아, 그나저나 이거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2: 아유, 예, 끝났습니다.
1: 아니 근데 요즘에 그 뭐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K-POP이 열광을 얻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2: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훈육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흥의 민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래방 문화가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1: 최고죠 우리나라.
2: 그래서 노래 실력이 평균적으로 높아요.
1: 높아.
2: 네. 노래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1: 예, 예.
2: 그래서 사실은 착각하는 게 한의 민족이고 우리가 느린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국악을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흥이 많은 민족입니다.
1: 아, 옛날에 중국 역사서에도 있잖아요. 동쪽에 있는 그 사람들 그 흥이
2: 보통이 아니다. 예전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우리 조상님들이 음악을 잘했어요.
1: 아하.
2: 예. 그 세종대왕도 훌륭한 작곡가 아니었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피가 있다.
1: 피가 있다.
2: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 발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거기... 스웨덴 같은 경우도 사실은
1: 피가 있는 것 같아요.
2: 작은 땅에서 수없이 아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스 마틴 그런 분들이 제가 회사 할 때도 수없이 많은 작곡가들이 하고 싶다고 연락 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분명히 지금은 아마 한 수출 기여도 이런 걸 따지면 한 3위 정도 될 거거든요. 산업 중에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1: 사실 음악이 잘 됐기 때문에 화장품도 많이 팔리고
2: 맞습니다.
1: 반도체? 아, 반도체는 상관없나?
2: 드라마, 영화 다 모두 다 잘하고 있는.
1: 문화의 힘이 커요.
2: 맞습니다.
1: 그럼요. 그 앞에서 지금 윤일상 씨가 이렇게
2: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2: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2: 아유, 언제든지. 영광입니다, 진짜.
1: 왜냐면 끝곡으로 지금 보고 싶다 나가고 있거든요. 김범수 씨. 자, 끝으로. 한 1분 정도 시간 있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죠.
2: 뭐 저는 이제 음악으로 얘기하는 직업이니까 항상 음악으로 얘기할 것이고 간간히 방송에서도 뵙게 되면은 조금 생각이 다를지라도 아, 저 친구는 음악에 빠져 살다 보니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떡그렇게 봐주시고 저희 음악 행보는 영원할 거니까 생이 다할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윤일상 씨 나왔을 때 제가 저 방송 안 나갈 때도 아니 그러니까 일상 씨가 뭐 이렇게 약간 반존대를 했더니 아이고 예전처럼 그냥 일상아 이렇게 하시죠.
2: 그렇죠. 일상하셨다가 또.
1: 그래 일상아 수고했다.
2: 야,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
2: 고맙습니다.
1: 자 윤일상 씨의 대표곡 중요한 곡이죠.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수호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자 지웅배입니다. 수십억 년 전 수명을 다해 폭발한 별들의 찌꺼기, 그 흩어진 원소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별이 남긴 찌꺼기로 만들어진 후속물이라는 건 과학적인 팩트죠. 이 사실을 사람들은 낭만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천문학이 참 복받은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별의 흔적이란 사실을 떠올려보세요. 기분 좋자고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인을 꿈꾸던 25 청년은 대학생 신분으로 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문예지에 시를 발표했지만 그간 써내려간 작품을 모아 첫 시집을 내기까지 무려 45년이 걸렸는데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청년은 그간 문단의 변두리에서 서성대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느라 쓰고 멈추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오랜 담금질 끝에 나온 자기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먼 길로 돌아왔더라도 결국 도착했기에 그 진심은 귀하게 읽힐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3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이었고요. 오프닝에서 등단 45년 만에 첫 시집 누가 붙들다를 낸 허의도 시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보통들 첫걸음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분께는 그 첫걸음 그 이후가 누구보다도 무거웠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한 걸음에 45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과 망설임이 빚어낸 시, 어떤 감정들이 또 풍경들이 담겨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별밤 3, 4부에서는요. 시인들의 진심을 한자 한자 눌러 읽는 시간, 박준 시인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1377 누르고 3번.
2: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3: 1377 누르고 3번.
2: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앤디 그래머의 Keep Your Head Up 듣고 오셨고요. 7588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과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일이 늦어져서 별밤하는 시간까지 일하고 있어요. 사과밭 옆에 논이 있는데 거기서 개구리 소리가 개굴개굴 정답게 들립니다. 외롭지 않네요. 개굴개굴이라고 개구리처럼 울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과 농사하는데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너무 정겨운 풍경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현정님, 제 이름은 흔한 편이라 어디에나 동명이인이 있더라고요. 별밤 미니 게시판 볼 때도 종종 마주치고 슈퍼에서 포인트 적립할 때도 이름만 말하면 연락처 뒷번호로 제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좋은 이름이라 많은가 보다 해요. 그게 너무나 타당한 근거죠. 저는 오히려 좀 흔치 않은 이름이라 항상 많이들 쓰는 이름을 부러워했었는데 은정, 현정, 뭐 많은 이름 수민, 뭐 이제 은주, 민주 제가 다 부러워했던 이름이에요. 김현정님도 계십니다. 3년 동안 대학원 공부하고 보고서 쓸때 별밤이 짝꿍처럼 힘이 됐답니다. 다리를 다쳐 수술하고 4주간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요. 대장부엉이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날것 같아요. 수술하시는데 4주나 병원에 계셔야 된다는 거 보면 보통 크게 다친 게 아닌 모양이에요. 세상에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도 병실에 계시면서 별밤 함께 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누구보다 빠르게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지켜줄게.

백예린의 지켜줄게 이어서 Day 6 Even of Day의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들으셨습니다. 일하는 부엉이들의 고충들 모아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9258님, 출근해서 퇴근까지 어째서 오늘은 힘들게 하는 고객만 가득할까요? 대면으로 전화로 종일 시달렸어요. 매운 걸 먹어도 달콤한 걸 먹어도 기분이 하나도 풀리지가 않아요. 대장부엉 스트레스 떨쳐내려고 지금 뛰는데 생각할수록 더 짜증나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 뛰는데도 생각이 날 정도면은 진짜 단단히 진 응어리입니다. 근데 정말 뛰십시오. 예, 근데 막 살이 빠질 만큼 뛰시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나를 지키는 루틴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 일일이 감정들이 다 인간 대 인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나가는 어떤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뭐 말이 쉽지 매일같이 이런 일을 겪으시면은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체력이 우리의 정신력을 지지해줘야 되는 겁니다. 9258님은 탄수화물 뭐 가리지 말고 맛있는 거 땡기는 거 왕창 좀 드세요. 3221님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 가끔 말도 안 되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고객을 만납니다. 그럴 땐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벽처럼 느껴져서 몸도 마음도 극도로 지쳐버리죠. 그럴 때 저는 코인 노래방 가서 실컷 소리치다 옵니다. 라고 비슷한 고충이에요. 근데 진짜 이 벽처럼 느끼지 말고 벽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죠. 하나의 그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에너지를 너무 쓰게 되고 그럴 때는 아 그냥 벽이다. 아 말하는 돌멩이다. 아 뭐 지나가는 뭐 나무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다 인간인 나로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흡수하고 또 나랑 똑같은 기준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럴 땐 진짜 답이 없어요. 특히 많은 분들 상대하시는 분일수록 더더욱 좀 이런 약간은 냉정하고 좀 다른 사람들을 다 너무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셔야 돼요. 김세희님은 저 얼마 전에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심지어 자율 출퇴근이 회사 특성상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

자택에 있어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힘들었어요. 사회초년생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계속 실수가 나오네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청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뭐 물론 그 순간 다들 뭐 소리 지르고 뭐 짜증내고 하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금세 잊히고요. 나한테만 영원히 남겨지는 것 같아요. 저도 초년생일 때 한 실수들 아직도 좀 이불킥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사람도 아무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초년생의 실수는 당연하고 내 선에서 맞는 일에서 나는 펑크는 그리고 대세에 그렇게까지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내가 이제 윗선으로 갔을 때의 실수는 그만큼 사이즈가 커지지만 지금 내가 한 실수 그냥 잔소리 몇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수도 나오는 거고요. 실수하신 만큼 더 단단하게 발전하실 거예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0: 하루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래는 우리에겐 이제 지나치게 익숙해져 버린 우리 소장부엉 이원석 씨의 밴드죠.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가져왔어요. 오늘 뽑은 노래는 로맨틱인데요. 제가 항상 아무리 친해져도 뮤지션으로서의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은 절대 잊지 않는 재능이 있습니다. 윤상 씨도 저랑 너무 가깝고 뭐 소장부엉 너무 가깝고 그런데도 그들의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은 절대 흐려지지가 않아요. 저는 뭐 자주 듣는 부엉이들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그 과시형 음악들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지요. 데이브레이크는 알려진 곡들의 그 유쾌함과 해피함과는 달리 굉장히 촘촘하고 이제 좀 밴드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연주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카피하면서 연습해보는 국내 밴드 중에는 가장 좀 그런 곡을 다수 보유한 곡이죠. 데이브레이크 카피해보면서 공부했다라는 밴드도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데이브레이크의 장점이 가장 많이 그리고 과시적으로 드러난 곡이 로맨틱 같아서 각 연주자들의 화려한 연주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대중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게 이 팀의 어떤 천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멜로디 편안하게 들리지만 따라 불러보면은 지옥의 난이도인데 그걸 또 편안하고 기분 좋게 소화해내시는 우리 소장부 이원석 씨의 보컬 그리고 완벽한 이 모두의 리듬감, 저는 리듬감을 모든 것의 정점으로 칩니다.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입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로맨틱.

데이브레이크의 로맨틱 2주의 저의 추천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데이브레이크가 좀 더 오랫동안 장수하고 조금 더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끊이질 않군요. 여러분들도 많이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추천곡 가져오겠습니다. 도민구님이요. 콘센트에 꽂혀있는 선들이 꼬여있는 걸 보면 제 마음도 꼬이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온 집안 돌아다니면서 선 풀고 있어요. 드라이기 선, 스팀 다리미 선은 왜 이렇게 잘 꼬이는 걸까요? 이게 꼬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겠죠? 좀 그래야 부피가 줄어들어서 아닐까? 좀 뻣뻣한 그런 코드들은 안 꼬이는 대신에 그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근데 저도 항상 매일 풀어놓는데 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드라이기 선은 팔자를 한 여러 번 그리면서 벨벨벨벨 꼬여 있잖아요.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9963님, 지난주에 엄마랑 올케 언니랑 친언니랑 저까지 여자들만 뭉쳐서 지역 축제에 다녀왔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작년 말 부산 여행 이후 여자들만의 두 번째 여행이었네요. 1년간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던 아빠가 작년에 하늘나라 가시고 엄마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많은 곳을 다니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이니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저도 이제 엄마랑 이모랑 저희 사촌 언니랑 한번 여자들 넷이 그렇게 여행을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어서 올해 한번더 실행하자. 마음만 먹어놓고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9963님 사연 들으니까 다시 추진해야겠다는 결심이 차오릅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다비치의 받는 사랑이 주는 사랑에게.

다비치의 받는 사랑이 주는 사랑에게 듣고 오셨어요. 9686님 사연입니다.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차마 연락처를 지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톡에 새로운 친구가 뜨더라고요. 할머니 이름이었어요. 누군가 할머니 번호를 새로 받으신 모양인데 쳐다보면서 한참을 울었네요. 이제는 전화번호를 지워야 하나 봐요. 부모 없는 서러움 받지 말라고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도 부족함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3남매를 키워보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편히 주무시는 것처럼 누워계시던 할머니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우리 할매 거기서 할아버지랑 아빠랑 삼촌이랑 행복하게 지내요. 사랑해요. 울 이순녀 할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마지막에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라는 인사에서 약간 좀 몸짓하게 됐는데요. 이런 일이 있겠군요. 번호가 할머님도 이제 핸드폰 쓰시면은 저는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났지만 핸드폰을 안 쓰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가 새롭게 뜨는 그런 거는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덜컹했겠어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란 이들의 힘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특별하게 있을 겁니다. 5604님, 많은 부엉이들의 대나무 숲이 되어주는 별밤에게 저도 하나 적어봅니다. 저 시험관 시술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별일 아니라고 얘기했고 남편한테도 씩씩하게 말했지만 사실 저 굉장히 무섭고 겁이 납니다. 어디에 응석 부리기에는 엄마가 되는 과정인데 어른스러워야 될 것 같아서 애기 짓을 할 수가 없네요. 괜찮을 거라고 잘할 거라고 응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이미 결심을 하고 공평한 순간부터 너무 잘 될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과정에서의 힘듦과 외로움과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한테 기대기에 좀 뭐하고 이런 날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니 애기 낳으시면은 어련히 자동으로 응석 부릴 시간도 없어지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남편한테 엄마한테 혹은 뭐 저한테 마음껏 뭐 소위 애기짓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힘든 일이고요. 마음까지 졸이면서 몸도 힘든 일일 텐데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거예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이소라의 트랙 3.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노래 Let There Be Love 듣고요. 3부에서 박준 시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시인님 좀 네. 타신 것 같은데.
1: 탔어요.
0: 어떤 일로 좀?
1: 제가 조금 이른 여름휴가를 제주로 다니고 있거든요.
0: 제주 근데, 다닌다고요?
1: 네, 끝나고 내일 또 가려고요.
0: 헉!
1: 오늘 방송 끝나고.
0: 와, 그래서 그거 되게 신기념 휴가인데?
1: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0: 그렇긴 하죠.
1: 제주 분들도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말들 하시는데
0: 아 맞아
1: 그런 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좋다. 저는 공항이 네. 너무 커다래서 그 네. 뭐랄까 존재감이랄까요.
1: 네.
0: 아 일단 공항을 거치는 그 시간이 약간 반나절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심적으로.
1: 거기서 한번 지치기도 하죠.
0: 시인님도 그렇죠.
1: 근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희열이 생겨요.
0: 아 정말요?
1: 그러니까 일찌감치 도착해서 여유 있게 뭐 여권도 챙기고 해외에 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15분 전에 들어가서 막 뛰어 들어가면 뭔가 시외 버스 타는 기분으로 탈 수 있습니다. 덜 지치고.
0: 약간 꽤 신박한 아이디어인 네. 것 같고요. 제주도.
1: 제주에 있는 동안 돌고래를 좀 보자. 그 돌고래 포인트가 몇 군데
0: 있어요?
1: 있거든요. 네, 아직 못 봤고요. 내일 가서 또 볼 수도 있고요.
0: 아, 돌고래 볼 때까지 가시죠.
1: 네, 근데 이제 그 숙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인터넷 서점으로 책을 주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고래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아직 일상주의자의 감각은 못 봤다. 집에 돌아오면 보겠다.
0: 아, 그 제가 드려야죠.
1: 아닙니다.
0: 아유, 무슨 말씀?
1: 책은 사서 보는 겁니다. 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요. 네. 동생과의 사이가 틀어져서 마음 아프다는 제이님 사연 소개해드렸었잖아요.
1: 맞아요. 12살 차이 난 동생과 사이가 틀어졌다.
0: 맞습니다.

0: 있습니다. 그분이 짧은 후기를 또 보내주셨는데 시인님의 정성들인 처방시 잘 받았어요. 함께 고민해 주시고 힘든 마음 해결하고자 애써주신 마음이 전달돼요. 그간 묵은 아픈 마음도 한결 나아지는 느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꽤 그 좀 심도 깊게 그래도 처방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래서 뾰족한 답은 드리지 못했지만 네. 니들 애쓰는구나. 네. 내 문제인데.
0: 맞아요.
1: 거기서 위안을 받으신 것 같아요.
0: 다행입니다. 후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도 박준 시인님과 시 퀴즈에 답하고 여러분의 사랑 고민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 가능합니다. 소개되면 몇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퀴즈로 내주 시 낭독해 주시죠.

0: 소나기로부터의 자유. 김승희. 자유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 수많은 자유 중에서도 소나기에 온몸을 흠뻑 적시고 빗속을 걸어갈 때 그 시원한 해방감이 나는 좋더라. 한 줌의 빗방울, 한 줌의 공기, 한 줌의 하루. 한번 망한 자에게 다시 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도 계속 내리는 비는 아픔도 새로운 비, 새로운 구름이 새로운 소나기를 만든다네. 쿠사마 그림 속에 무한히 반복되는 물방울, 미소나 목마름, 흐느낌이 배어나와 새로운 물방울이 새로운 구름을 만든다네. 똑같은 호박은 없네. 하루하루 그날그날 새로운 비가 새롭게 내린다네. 새로운 빗방울마다 새로운 아픔이 박히네. 똑같은 해방은 없네. 새로운 아픔에 새로운 무거움. 한번 망한 다음 소나기로부터의 자유는 무수한 소나기 속으로 그저 걸어 들어가는 것. 김승희 시인의 소나기로부터의 자유 읽어드렸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망했다 싶어서 그냥 그대로 두었던 일.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진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이번 주 시퀴즈 김승희 시인의 소나기로부터의 자유에서 내드렸는데요. 시집 제목부터가 남다르네요. 네. 빵점 같은 힘찬 자유.
0: 네.
1: 빵점이 혹시 시인님 빵점 맞아본 적 있으세요?
0: 제가 20점까지는 해봤는데.
1: 빵점이 은근히 네. 이거는 본인이 맞겠다고 작심하지 않고는 받기 힘든 점수인 것 같거든요. 아주 저학년일 때 말고는.
0: 네. 네.
1: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빵점에는 의미가 좀 있다.
0: 거의 운이 정말 좋아야 빵점을 맞을 수 있죠. 막 찍어도 100점 맞을 확률과 크게 다르지 않을
1: 아유,
0: 거예요.
1: 네. 찍어서 빵점이면은 네. 거의 뭐 리버스로 네. 거꾸로 개념으로는 이제 복권 사셔야 되는
0: 그렇죠.
1: 그런 네. 의미라 거의 뭐 무언가에 대한 거부의 선언 같은 느낌이란 생각이 듭니다.
0: 시험에서 빵점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지만 네. 누구에게인가 빵점이었던 사람인 적은 많았던 것 같아요.
1: 아유, 그렇게 치면 전 마이너스도 많이 봤죠.
0: 마이너스.
1: 예. 네. 아무튼 네. 시 속에 다른 작품도 등장을 했습니다. 쿠사마 그림. 그 유명한 그 호박 위에 있는 게 제일 유명한 거 같아요.
0: 줄무늬 쭉 그려진
1: 참 동그라미.
0: 네, 맞아요.
1: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야요이 쿠사마. 근데 네. 되게 또 황공포증 있는 분들은 잘 못 보는 작품이긴 한데요. 아무튼 네. 그 요 시는 어떤 해방감에 대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그래도 이 아픔은 반복된다고 해서 무뎌질 수는 없다라는 또 이야기도 동시에
0: 그렇죠.
1: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마냥 해방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계속 아파야 계속 다른 해방이 온다. 네.
1: 마치 주사 맞는 것 같고 같은 거군요.
0: 주사.
1: 어릴 때는 주사 너무 두렵고
0: 네.
1: 지금도 여전히 저는 주사 맞을 때 약간 손톱으로 다른 데 자극 계속 주고 있고 땀이 살짝 나요.
0: 네.
1: 그렇지만 맞아야겠다고 스스로 결심도 해요. 이제는.
0: 어른이니까.
1: 네. 근데 맞을 때 계속 식은땀이 나는 건 똑같아.
0: 근데 저는 읍소

0: 입소를 해요.
1: 뭐 안 아프게 달라고?
0: 최대한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입소를 합니다.
1: 아유 뭐 간호 선생님들이 아프게 놀아야지? 이런 분은 없잖아요.
0: 그래도 그 제가 갖고 있는 사회성과 네. 최고의 애교까지는 아니지만
1: 그럼 더 아프게 놓으실 수도 있어요.
0: 아양끼가 있는 목소리로 네. 안 아프게 놔주세요라고 하면 무리한 주사가 아픈데 어떻게 그러니까 최대한

0: 만나보죠.
1: 0705번님. 저는 인간관계요.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은 아파트 사는 언니와 친하게 지냈는데 아이들도 자라고 하는 운동이나 활동 영역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 멀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냥 두니까 시간이 흘렀네요.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가 됐지만 괜찮아요. 관계는 변하는 거니까요.
0: 아, 이거 진짜 많은 분들에게 숨통 좀 트일 만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 제일 어렵다고 하고.
1: 그렇죠.
0: 그리고 좀 특히 관계가 좀 약간 멀어질 때 내가 뭐 딱히 이 사람 싫어서는 아닌데 상황 때문에 그러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1: 그렇죠. 굳이 가까이 갈 필요는 또
0: 못 느끼겠고.
1: 그렇죠. 없고.
0: 그럴 때 그냥 또 그대로 두어도 된다. 라는 거. 그 이때 괜히 왜 조밥심 나고 네. 아 그래도 이때쯤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사서 고생하는 저를 포함한
1: 그래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내던 언니랑 같은 아파트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친구인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사람. 갑자기 생각해 봤는데 헤어진 연인과 같은 아파트 살면 곤란하겠다.
0: 이사 가야죠.
1: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0: 아, 가야죠. 떠나야죠.
1: 그것 때문에?
0: 주변에 그런 커플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 사람들 눈 피해서 데이트하겠다고 네. 같은 건물에
1: 산 거야.
0: 이제 들어왔습니다. 유명인들이겠죠.
1: 네.
0: 헤어졌죠. 너무 곤란한 겁니다. 이사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1: 그리고 이사가 또 행정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0: 어마어마하죠.
1: 당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0: 잠깐 난감합니다. 네. B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 체력이요. 흔히 달리기를 30분 이상 하면 러너사이 상태가 와서 도파민이 나온다던데. 저는 그냥 힘들고 짜증나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체력이 약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삽니다. 저 이거 너무 느껴보고 싶어요. 러너사이.
1: 러너사이.
0: 느껴보셨어요?
1: 못 느껴봤어요.
0: 30분 이상 달리기는 해보셨어요?
1: 아니요. 아, 잠깐만.
0: 그럼
1: 30분, 30분 이상이 훈련 안 되면 안 돼요.
0: 아, 맞죠? 건?
1: 네, 훈련하고 해야 돼요.
0: 저는 급기야 네. 조금씩 늘려가다가 네. 고작 20분을 네. 그것도 인터벌이지만 좀 짧게만 쉬고 좀 달리는 시간을 길게 달리는 것도 막 우다다다는 아니었는데 네. 그랬는데
1: 오종종종 달리셨구나.
0: 근데 두드러기가 올라온 거예요. 콜린성 두드러기.
1: 아, 그래요?
0: 그게 아. 달리기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러너사이랑 관계없는
0: 러너스 두드러기가 왔죠. 그래서 되게 속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다. 나에게 빌미를 주었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모두가 달릴 때 나는 20분 이하로만 달려야지 했고요.
1: 그냥 사시죠. 네, 와일드님께서요.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해서 좀 더 배우려고 편입했다가 맨날 야근하고 지쳐서 그냥 내팽개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전공은 잘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나 큰일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실무일 할 줄 알면 별말 없더라고요. 꽤 최근까지 전공으로 긁혔지만 이제 완전히 그러든지 말든지가 됐습니다. 프리랜서 친구가 해준 멋진 말의 영향이 컸거든요. 모두가 멋있는 일을 할 수 없고 멋있는 일만 하고 살 수도 없어. 뭐 대충 이런 말이었습니다. 덕분에 정신 차린 것 같아요.
0: 아, 너무 명언입니다. 네. 그 버티면서 살아가는 매일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근사하지 못한 순간들이고 좀 자랑할 만하고 뿌듯한 순간들은 그중에 몇 군데 별처럼 그냥 좀 박혀있지.
1: 별처럼. 네. 나머진 밤하늘이구나.
0: 밤이죠.
1: 아, 네. 캄캄한.
0: 0700님, 예전엔 계획이 틀어지면 전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설프게 흘러간 덕분에 우연히 만난 좋은 풍경과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때 망쳤던 일들이 지금은 참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아, 여행길과도 닮아있네요.
1: 이거 좀 더 들어보고 싶다. 뭔가 로맨스도 있을 것 같아요.
0: 낭만적인 상상을 하게 네. 만드는 사연이었고요. 보황이들의 답변 만나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이상순 피처링 선우정아의 네가 종일 내려.

김장훈의 소나기 듣고 왔고요. 이번 주 시 퀴즈 김승인 시인의 소나기로부터의 자유에서 내드렸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놨더니 나중에 괜찮아진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하나씩.

0: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 앞에서는 김승희 시인의 소나기로부터의 자유라는 시 소개하면서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뒀더니 괜찮아졌다. 요런 얘기 나눴는데 시인님한테도 요런 일 있습니까?
1: 제 인생이요?
0: 뭐 그중에 인생 자체가
1: 인생
0: 망했는데
1: 자체.
0: 이렇게 대성공했는데 결과론적인 거구나.
1: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하나 또 추천드리는 건 오늘 시와

0: 정확히 같은 상황인데 네. 실제로 날씨가 더운 날 장마인데 여전히 기온이 높을 때 동네 공원에 수건 하나 들고 가요. 우산 안 쓰고 우비 안 입고 되게 시원해요.
1: 아까 옷은 입고.
0: 아 옷은 입고.
1: 아 깜짝 놀랐어.
0: 옷은 입고 예, 예. 비누 안 들고. 네 그거 추천합니다. 5분만 마저도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세상에.
1: 해방감이 좀 느껴져요.
0: 굉장히 통쾌해요. 네.
1: 좋습니다. 저희는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볼게요. 로꼬 피처링 콜드의 시간이 들겠지.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차례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0: H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제 방학을 맞은 대학생입니다.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요즘 저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과 대표의 학과 행사는 모조리 참여하는 인싸 학생이었는데요. 물론 올해도 다르진 않습니다. 임원을 안 맡았을 뿐. 어쨌든 안 끼는 모임이 없다 보니 학교에 아는 사람도 많고 발이 넓은 편이에요. 저도 이걸 제 자부심, 자랑처럼 여겨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것도 좋고 저를 필요로 하는 걸 은근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 모여도 재미가 없다고 할 때마다 겉으로는 에이 했지만 속으로는 웃었거든요. 친구 생일날 레터링 케이크에 뭐라고 쓸지 문구를 정하고 드레스 코드며 파티 컨셉을 정하는 과정이 재밌고 제가 짠 하고 보여줬을 때 친구들이 좋아해 주는 모습을 보면 저도 좋았습니다. 심지어 친구의 친구까지 제가 있어야 모임이 재밌다는 이유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 불려 다니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언제나 좋은 쪽으로만 해석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 제 생일을 저도 모르게 기대한 것 같습니다. 파티를 기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처럼 진심으로 들떠서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모바일 쿠폰만 보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 친구들에게 뭘 받자고 해준 건 아니었지만 처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됐달까요? 그동안 제가 한 것들은 뭐지 싶고요. 이런 일을 겪고도 저는 여전히 사람이 좋고 노는 게 좋고 친구들이 기뻐하는 게 좋은데 어쩌죠? 하지만 또다시 허탈한 감정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인간관계를 적당히 하는 게 좋을까요?
1: 친구들이 너무 좋지만 최근에 허탈감을 느꼈다는 H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아, 참 이 풍요 속의 빈곤이 생각나는데 20대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도 있지만 물론 어떤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회상을 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H님을 늘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교감은 좀 부족했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또 반대로는 너무 이게 많은 사람들을 챙겨버릇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챙김을 받아도 나는 더 마음을 더 했었는데 좀 서운하게 느껴지시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 그냥 말씀 듣다가 생각난 이미지가 시계인데요. 시계 보면 보통 12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시 한 바퀴 돌잖아요. H님은 어떠한 숫자도 아니고 그냥 계속 도는 시침이나 분침 같아요.
1: 맞아.
0: 내 자리가 없이
1: 그치.
0: 계속 돌고 있다. 한참 돌 때는 재밌었는데 멈추는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1: 어쩌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1: 노래 듣고 와서 박준 시인님의 처방 시부터 만나볼게요. 하현상의 파란 골목.

0: 중심이라고 믿었던 게 어느 날 문태준 못자리 문원의 산 그림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물처럼 한 사람이 그리운 날 있으니 개눈처럼 봄나무에 새순이 올라오는 것 같은 오후 자몽련을 넋놓고 바라본다. 우리가 믿었던 중심은 사실 중심이 아니었을지도. 저 수많은 작고 여린 순들이 봄나무에게 중심이듯 환약처럼 뭉친 것만이 중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그리움이 누구 하나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아닌지 모른다. 물빛처럼 평등한 옛날 얼굴들이 꽃나무를 보는 오후에 나를 눈물 나게 하는지도 모른다. 금은밤 흙길을 혼자 걸어갈 때 어둠의 중심은 모두 평등하듯 어느 하나의 물이 산 그림자를 문원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듯이.
1: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인간관계에 허탈감을 느낀다는 H님의 사연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시였습니다. 문태준 시인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게 어느 날이었고 굉장히 미장센이 돋보이는 시네요. 네. 예, 그 장면 묘사나 표현들이 굉장히 미술적인 감각들이 그걸 유난히 좀 많이 좀 표현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0: 그러면서도 시인이 보고 있는 이 이미지의 중심들이 바뀌죠.
1: 맞아요.
0: 처음에는 논 혹은 산 그림자였다가 새순이었다가 자몽련 꽃이었다가 또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또 어둠이었다가 저는 사연자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생일을 파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1: 네. 아, 뭐 어릴 때 하셨겠죠.
0: 어릴 때도 네. 못했어요.
1: 어? 초등학교나 유치원생
0: 네,
1: 때도?
0: 네. 어릴 때도. 근데 생일 되면 늘 몸살을 알아서 고열도 나고 그 약간 징크스처럼
1: 희한하다.
0: 생일쯤 되면 늘 죽을 먹었거든요.
1: 어머나.
0: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안 아픈 해도 있었지만 그쵸, 그게 약간 되는... 습관이 됐어요. 네. 생일 파티 하지 않고 연락 잘 안 받고 연락도 잘 안 오고 그러다가 생일이 딱 지나서 12시 다음 날 자정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1: 저도 그런데
0: 드디어 끝났다.
1: 맞아. 왜 그러지?
0: 그런데 H님은 H님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들 모아주고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근데 아까 말씀처럼 중요한 성찰의 시간을 맞이하신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지? 이 감정이 뭐지? 난 앞으로 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지? 예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선배 시인이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1: 뭐죠?
0: 일단 외로움은 타인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 지금 차연처럼 내 생일인데
1: 그치.
0: 내가 친구들 챙겨줬던 것처럼 시끌벅적하지가 않은 거야. 그냥 이모티콘 아니 혹은 그 선물 몇 개 이렇게 오고 모바일 쿠폰으로 오고 이럴 때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죠. 근데 저도 이런 외로움 많이 느껴요. 나는 왜 인싸가 안 될까? 아웃사이더일까? 근데 고독은 내가 스스로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1: 맞아.
0: 그럴 때 생기는 멋있다. 것이다.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은 사실 저는 극복하지 못했는데 고독은 즐길 수도 있어야 된다.
1: 그렇지.
0: 내가 나를 늘 알아주면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골라왔습니다.
1: 이야. 너무 근사한 좀 처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해버릇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런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또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어떤 되게 중요한 기질이라 타고나는 거라 이런 분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막 부정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진심으로 기뻤던 친구들 네. 이 친구한테 진짜 내가 아무리 시간 써도 그래도 이 친구는 나한테 뭐 어떻게 해도 서운하지 않아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좀 추려보면 어떨까 이제는
0: 혹은 지금보다 더 이 요즘 소위 말하는 인싸력을 더 함양해서
1: 더해. 그럼 거의 뭐 주유소와 풍선이 되라는 건가요?
0: 본인 생일을 지금은 본인이 설계하지 대잔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초대장 다 돌리고 손으로 써서 색종이에다가 색연필 써가지고
1: 괜찮다.
0: 오늘 뭐 다음 주 25일 저녁 6시까지 어디로 와라.
1: 안 오는 거 아니겠죠?
0: 그땐 또
1: 그때는 진짜 다시 네. 사연 주세요. 다시 저희가 좀 확실하게 네. AS 해드릴 테니까. 근데 그게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게 네. 그래서 거기 초대 못 받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서운해지게 만들자.
0: 그래서 유명 재정계 인사들이 다 오는 거 없나요?
1: 정책까지
0: 내 생일
1: 막 국회의원 막 화환이 와.
0: 그러니까 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
1: 그래,
0: 유명한 사람 만나러
1: 사교계 장이 되는 거야.
0: 내 자리에 오는 거지 내 생일.
1: 맞아. 그러니까 그런 파티를 그 네. 크라잉넛의 네. 그 보컬 분 한경록 씨가 네. 경록절이라고
0: 경록절,
1: 해서
0: 알죠. 그 예.
1: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0: 맞아.
1: 그 아이의 그 탄신일을 그리고 네. 우리 별밤 코너지기였었던 박문치 씨도 네. 생일 파티를 굉장히 성대하게 해요. 저도 초대를 받아봤지만 감히 참석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0: 네. 한 자리 줘요?
1: 인프피 존이 있어요.
0: 불 다 꺼놓고.
1: 아니 그리고 칸막이 있고 네. 뭐 퍼즐 같은 거
0: 너무
1: 있고.
0: 좋다.
1: 그런데도 못 갔다.
0: 맞아.
1: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 약간 저기 초대 못 받으면 좀 이상해지는.
0: 제 친구도 파티를 좋아하는데 자기 생일날 그 해마다 저를 초대하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친한 친구인데 근데 지지난해 드레스 코드가 시인처럼 입고 오기였던 거예요.
1: 어떻게 입어야 돼?
0: 그러니까 저는 약간 화가 났죠. 시인이 뭐가. 근데 내가 이번에는

0: 갈까? 그냥 평상복 입고 가볼까? 그래서 드레스코드에 가장 부합한 사람도 막 상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오. 생일인데.
1: 그래 파티처럼 해보는 거야.
0: 그렇죠.
1: 한번 성대하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0: 싫어요.
1: 아 해보자. 해 싫다니까 더 하고 싶어.
0: 네.
1: 성대하게 아주 그냥 막 저는 막 그거 부를 거예요. 풍물놀이패 부를 거예요.
0: 어 남사당.
1: 네. 남사당패.
0: 바우덕이 밧줄 위에 뛰고 좋다. 네. 탈춤 추고 좋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님과 함께 해봤고요.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시 퀴즈와 함께 부엉이들의 각종 관계에 대한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낼까요?
0: 네, 별빵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박보람의 해화동 듣고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잘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3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9112님께서 딸에게 조언 좀 해줬다고 오늘 엄마 티야? 라는 말을 들었네요. 그래도 별밤 덕분에 마음이 말랑해졌어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별밤 듣다가 말랑해지셨다는 거 보니까 그냥 감성 충만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티냐는 말은 모멸감을 느낄 말은 아닙니다. 엄마는 정말 이성적이고 나에게 필요한 냉철한 조언을 해주는 어른이야 라는 말이 조금 뾰족하게 나온 걸 수 있지요. 오늘 끝곡으로 에디 앤 더 브릭스의 퍼스 듣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천문학자 지웅배입니다. 수십억 년 전 수명을 다해 폭발한 별들의 찌꺼기, 그 흩어진 원소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별이 남긴 찌꺼기로 만들어진 후속물이라는 건 과학적인 팩트죠. 이 사실을 사람들은 낭만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천문학이 참 복받은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별의 흔적이란 사실을 떠올려보세요. 기분 좋자고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는 쩝쩝 박사들은요, 쌈 하나, 소스 하나에도 나름의 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만의 찰떡 조합을 찾아내고야 말더라고요. 이렇게 입맛대로 음식을 야무지게 먹는 법이 있듯이 음악도 더 맛깔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좋은 노래,

그리고 주파수가 통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준비 끝! 이제 음악을 가장 맛있게 즐겨볼 시간입니다.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네, 첫 곡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한 달 동안 아핫 DJ를 맡게 된 아이덴티티 김돈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전 대구에서 왔고요. 아이덴티티라는 그룹에서 첫 번째로 공개된 멤버로 댄스, 보컬, 만능 엔터테이너를 맡고 있습니다. 곧 데뷔 1주년도 앞두고 있어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DJ도 이번이 처음인데 영광스럽게도 아핫의 첫 시작을 받게 됐습니다. 예. 네, 진짜 솔직히 너무너무 떨리고요. 아핫의 첫 DJ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믿기지 않아서 매니저님께 매일같이 진짜 제가 하는 건가요? 라고 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너무 떨리고 또 반대로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되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DJ분들은 애칭이 있다길래 저도 생각해봤는데요. 혹시 뚱디 어떨까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도뚱이거든요. 그래서 제 팬분들은 제가 어떤 단어든 뚱을 붙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번 도뚱 DJ 해서 뚱디 어떨까요?

0: 네, 그럼 앞으로 편하게 뚱디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환영 문자와 질문이 도착했는데요. 하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뚱디, DJ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해요. 첫 라디오 DJ여서 긴장됐을 것 같은데 오늘 솔직히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는지 궁금해요. 아, 솔직히요. 저는 오늘 아아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저랑 함께 일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꼬시러 나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한번 좋은 인상 남기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아시 어떤 방송인지 알려드릴게요.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아슬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40위부터 1위까지 순위별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좋은 곡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플레이리스트처럼 틀어놓고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립니다. 어디서 뭐하면서 아하 듣고 계신지, 또 뚱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모두 모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하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아니, 뭐.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네,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고막을 사로잡은 핫한 노래로 금요일 밤을 꽉 채워드릴게요. 네, 첫 시간은요, 지난주 금요일 곤충뮤직 아이돌 장르 차트에서 4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네, 그럼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40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40위는요 바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입니다. 2024년 발매된 투어스의 데뷔곡으로 특히 입학과 새학기 시즌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 노래죠. 그렇게 수많은 첫 만남과 함께하며 다양한 차트 내에 꾸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 곡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뭔가 이분들의 뮤비를 보면 굉장히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저의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풋풋하고 되게 좀 소년스러운 매력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네, 다음 39위는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입니다. 네, 로제님과 브루노마스님의 콜라보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 게임을 노래에 활용했다는 점이 발매부터 큰 화제였던 곡인데요. 이 노래가 얼마나 글로벌한 사랑을 받았냐면 뮤비 조회수가 무려 25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와, 저도 언젠가 로제님과 브루노하우스님처럼 이제 이렇게 글로벌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아파트, 아파트.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리고 38위는요. 아, 이

아, 저도 이분들 첫 뮤비 나왔을 때그 봤던 순간이 기억이 남는데요. 정말 좀 센세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우와 하면서, 오, 뭐지? 하면서 되게 노래도 듣고 뮤비도 봤을 만큼 너무 좋게 기억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37위로 가볼게요. 바로 뉴진스의 하이보이인데요. 2020년 8월에 발매된 후 곡도 챌린지도 정말 유행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민가에 생겼었죠. 네, 그때부터 시작된 하이보이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하이보이 나왔을 때 정말 온 국민분들이 하이보이에 완전 매료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와, 그때 저도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하이퍼예요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네. 다들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42위에서 37위를 차지한 곡들 소개해드렸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핫 즐기고 계신지, 이 노래 어떨 때 들으면 더 좋은지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그럼 42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38위 곡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37위 곡 뉴진스의 하이포이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뉴진스의 하이퍼에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36위부터 33위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36위 바로 리센의 런어웨이입니다. 리센느 야호. 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음악을 하는지에도 되게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런어웨이는 지난 4월에 발매된 곡인데 계속해서 순위가 상승하고 있대요. 와, 저도 사실 저번에 한번 리슨님들과 촬영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 곡의 무대를 다 찾아봤었는데 굉장히 뭉클하고 서정적인 매력이 있고 또 리슨님들이 항상 그 향수병을 일으킨다 하잖아요. 그 향수가 잘 느껴져서 굉장히 임팩트가 컸던 곡입니다. 네, 정말 좋아요.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이어서 35위는 아이브의 IM인데요. 23년에 발매된 곡으로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라 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듣고 있으면 힘차게 걷게 되는 곡이라 출근송, 등교송으로도 찰떡이라고 하네요. 와, 저 이거 진짜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뭔가 출근송, 등교송, 그리고 뭔가 힘내고 싶을 때 되게 오늘 자신감 불타오르자, 오늘 한번 열정적으로 가보자 할 때 한 번씩 듣는 곡입니다. 정말 좋아요. 네, 텐션은 막 됩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 34위로 가볼게요. 바로 쇠맛 가득한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요. 에스파의 슈퍼노바입니다. 최근에 에스파 선배님들이 결혼식 축가로 이 노래를 불러서 화제였죠. 저도 이제 에스파 선배님들만의 쇠맛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슈퍼노바 나왔을 때도 그 수수수 슈퍼노바 이 부분 있잖아요. 전 그 부분이 되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듣고 완전 꽂혀서 계속 봤던 기억이 있네요. 계속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네, 33위는 이 노래네요. 바로 아일릿의 Not You Anymore입니다. 네, 제목 그대로 마냥 귀엽게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아주 대놓고 표현한 곡이고요. 좀 말랑하고 느슨한 멜로디에 Not You Anymore 이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되며 묘한 매력이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안무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 챌린지도 굉장히 유명했고, 그래서 뭔가 귀엽게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대놓고 표현한 곡인데 저는 되게 귀엽게 봤습니다. 귀여운 매력이 가득한 곡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34위 곡 에스파의 슈퍼노바, 그리고 33위 곡 아일릿의 Not You Anymore. I'm like so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 뚱디고요. 네, 앞서 에스파의 슈퍼노바에 이어 아일리 나큐 애니멀 듣고 오셨습니다. 차트 계속 달려봐야죠 여러분. 지금부터 32위부터 29위까지 순위 확인해볼게요. 네, 먼저 32위는요, 고양이에서 맹수로 진화해서 돌아온 그룹 미아오의 띠로리입니다. 띠로리. 네, 고전 음악인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 소 띠로리 하는 멜로디를 재해석한 곡인데요. 띠로리가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불렀던 익숙한 구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뛰며든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 네, 저도 사실 이 노래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제목이 띠로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머릿속에 띠로리 이게 바로 떠올랐는데 실제로 트니까 진짜 그게 노래더라고요. 와, 그래도 되게 우와, 이거를 노래로 하시는구나 하면서 되게 신선해가지고, 그래도 되게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꽤나 많이 듣고 있는 곡입니다. 안무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31위는요, 아이브의 블랙홀입니다. 올해 2월 발매된 정규 2집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데요. 인터스텔라 연상시키는 분위기를 가진 웅장한 노래로 원하면 뭐든 이루어지리라 라는 가사가 많은 분들의 최애 파트라고 합니다. 아, 저는 이 노래에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는데, 그 아이브 리즈 선배님께서 이제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 하는 그 안무? 이제 걸음걸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또 댄서분이랑 완전 동일하게 맞춰서 가는 게 있잖아요. 와, 전 그게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그거는 웬만한 연습량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와, 얼마나 연습하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되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네, 바라봤었습니다. 네. 이어서 32곡 소개할게요. 바로 엠플라잉의 플래시백입니다. 네, 21년에 발매된 곡인데 한 라이브 영상 덕분에 5년 만에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으로 최근에 음악방송 출연까지 하셨대요. 와, 근데 진짜 제가 엠플라잉 선배님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듣는데 플래시백도 제가 최근에 이제 역주행되고 들어봤는데, 와, 역시나 일단 엠플라잉 선배님들만의 느낌이 있을 뿐더러 가창력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무나 못 따라할 너무 높고 가창력이 진짜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지만 부르면 혼쭐 날 것 같은 노래입니다. 네. 계속해서 29위는요, 리센네의 데자뷰입니다. 오, 리센네 분들과 아이브 분들 많이 나오는데요. 네, 리센네 역주행 현상 속에서 순위권을 치고 올라온 노래입니다. 리센네의 모든 앨범 컨셉이, 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오네요, 향으로 연결되는데요. 이 곡은 풀향을 담았다고 하네요. 요즘 데자뷰가 이제 또 팬들 사이에서 러버어택이라는 곡이 완전 뜨고 있잖아요. 근데 팬들이 두 번째로 떠야 되는 곡이 데자뷰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29위까지 차트 만나봤고요. 잠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보내주셨을지 기대되는데, 또뚱님 또뚱이네요. 도뚱이 아니라, 네. 핫한 노래들만 들려줘서 디깅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이네요. 뚱은 보통 노래 디깅을 어떻게 하나요? 저는 평소에 일단 되게 다양한 장르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힙합, 뭐 발라드, 케이팝, 재즈, 뭐 되게 다양한 장르를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그 곡을 듣고 플레이리스트가 아닌 그냥 그 곡을 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곡 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 중에 또 좋은 곡 있으면 플레이리스트 넣고 이런 식으로 디깅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저미님이 보내주셨는데, 듣자마자 챌린지가 떠오르는 곡들도 많은데 가장 커버해보고 싶은 노래나 춤이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다 너무너무 좋은데, 에스파 선배님들의 슈퍼노바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뭔가 의외죠? 제 팬분들. 네. 뭔가 되게 무대할 때 재밌을 것 같고, 슈퍼노바 그 파트 꼭 해보고 싶네요. 제가 또 쎄만 노래 이런 컨셉처럼 노래 되게 잘하거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노래에 대한 감상들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32곡 미어의 띠로리, 이어서 32곡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듣고 올게요.

한 주를 휩쓸었던 핫한 노래를 만나보는 시간,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미어의 띠로리 그리고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8위 곡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24년에 발매된 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네, 라는 가사가 후렴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노래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진짜 노래방 가면 제가 꼭 한 번씩 부르는 노래입니다. 진짜 가사가 너무 와닿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또 가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울컥울컥하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곡이라 한 번씩 꼭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봐 주세요. 네. 27위는요 바로 화사의 소큐트입니다. 건조한 일상 속에서 힘이 돼주는 게 작고 하찮은 귀여움인 것 같다 는 생각에서 나온 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듣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힐링이 되는 노래고요. 특히 요즘 화제 인물인 젠스낭 CEO가 이 곡을 샤롯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와, 저 진짜 화사 선배님의 그 음색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화사 선배님 정말 솔로곡들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소큐트도 역시나 화사 선배님이 화사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은 곡입니다. 26위는요 이 곡이 차지했네요. 진짜 한창 챌린지로 완전 열풍이었는데 있지의 대추노노입니다. 일명 대추노노로 대추노노 귀여운데요. 네, 불리는 곡으로 무려 2020년 발매곡인데 올해 2월 퍼포먼스가 새롭게 공개됐는데 그 영상이 SNS에서 큰 반응을 얻어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이 노래 챌린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또 춤 춘다 하시는 분들 다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해봤는데, 네, 이 노래도 사랑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한번 춘 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위는요 바로 키스 오브 라이프의 후유지씨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댄스팝을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곡인데요. 키오프 선배님들이 당시에 향수를 너무 잘 느끼게 해줘서 아기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수식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와, 저 진짜 그 키스 오브 라이프 선배인데 무대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라이브도 엄청나고 근데 그 라이브를 소화하면서 정말 춤까지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별점이 많아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이번에 후이즈 씨는 진짜 와 보면서 살짝 소름 돋을 정도로, 특히 마지막 벨 선배님께서 애드립 막 하시잖아요. 와, 거기서 저는 완전 처음 무대 보자

완전 감탄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거는 꼭 무대랑 같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강추합니다. 네,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8위 곡 데이식스의 해피, 26위 곡 이제 대추노노,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뚱디와 함께하는 금요일 밤의 파티 타임. 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데이식스의 해피, 그리고 있지의 대추노노 듣고 왔고요. 20위권에 또 어떤 노래들이 들어와 있을지 살펴볼게요. 24위부터 가볼까요? 바로 제니의 Like Jenny입니다. 네, 발매 직후부터 진짜 어딜 가도 많이 들리는 핫한 곡이죠. 와, 저도 진짜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잘난 게 제니라고 말하는 가사를 듣고 있으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채워지는 곡입니다. 와, 이 곡도 진짜, 이 곡은 진짜 챌린지를 안 한 그룹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또 바타님께서 또 연습 영상 올린 게 완전 터지면서 챌린지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와, 근데 이 곡은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듣고 춤을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창 당시 때 막 장난치고 서로 에이 제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장난치고 그랬는데, 정말 말 그대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완전 뿜뿜하게 해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3위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인데요. 네, 무려 2019년 7월에 발매된 노래가 그동안 천천히 역주행을 해서 이젠 차트 붙박이 송이 된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청춘하면 생각나는 뭉클하고 벅찬 노래여서 아이돌분들도 커버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와, 이 노래 진짜 좋죠. 전 진짜 그 데이식스 선배님들 많이 주는 그 노래에서 메시지에 담겨있는 감동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감동이 너무 좋아서 데이식스 선배님들 노래 진짜 많이 듣습니다. 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아까 앞서 나온 해피 뿐만 아니라 모든 곡들이 좋으니까 한 번씩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어서 22위 발표할게요. 바로 엠비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 이 노래로 커리어 하이를 제대로 찍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활동 종료 후에도 음원 차트 1위를 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곡이에요. 아, 이 노래는 뭐라 해야 될까? 듣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되게 뭔가 사랑스러운 노래인 것 같아요. 되게 제가 느끼기엔 되게 사랑스럽고 뭔가 품어주고 싶은 매력이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종료 후에도 꾸준히 이렇게 차트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21위는요. 에스파의 위플래시입니다. 와, 이게 나오네요. 데뷔 후 처음으로 테크노 스타일 도전에 디지털 쇠맛, 전자 쇠맛의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손으로 뒷목을 잡는 듯한 안무가 포인트였죠. 아, 이 곡은 진짜 뭔가 나왔을 때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그 EDM? 살짝 테크노 느낌의 장르를 섞은 K-POP이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처음으로 나왔던 곡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생각만 하던 걸 너무 잘 풀어내서 와 정말 역시 역시는 역시다. 크, 대박이다.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할 정도로 막 부러웠습니다. 아주 그냥 안무도 너무 좋고 진짜 노래도 너무 좋고 한 번씩 꼭 무대랑 같이 챙겨보세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21위카의 차트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 아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남은 한 시간도 같이 달려주세요. 그럼 저는 22위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따 봐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아돌라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고 싶은 아이돌에게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드립니다.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이 아이돌은 아돌라에 출연해 패기로 똘똘 뭉친 개인기를 뽐내며 크게 무리해준 기특한 신인이자 특히 아직 시작을 함께하며 아돌라의 가족이 되어준 그룹입니다.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아이덴티티! 축하합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 아이돌 아이덴티티의 윤회염에 듣고 왔습니다. 아, 저의 아이덴티티가 아응아의 주인공이 되다니요. 진짜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티비 영상도 나왔고 저희가 또 7월 13일에 컴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네, 저희가 이번에 20인으로 컴백을 하니까 진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인 다이너 메가 퍼포먼스가 정말 장점인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무대도 같이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록곡들도 다 너무 좋아요. 한 번씩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매주 특별한 응원을 전하는 코너 아응아. 아돌라 가족인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이덴티티가 아돌라의 큰 응원을 받았으니 더 힘차게 차트석에 이어가 봐야죠.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20위부터 출발합니다. 20위는요, 아 이게 나오네요. 바로 블랙핑크의 띠어입니다. 블랙핑크가 2년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발표한 곡인데

전 세계 블링크 분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컴백인지 음원 공개 80일 만에 와 스포땡파이 스트리밍 3억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와 대박인데요. 저는 이 곡을 아주 잘 아는데 저희가 전통이 있어요. 이제 생일 때마다 이제 또 생일빵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할 때마다 이 노래를 꼭 틉니다. 이제 이 전주가 흘러나오면 생일자가 이제 알아요. 전주 나오는 순간 아 그 시간이구나 하면서 저희에겐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저희 사이에서. 네. 다음 순위 발표할게요. 블랙핑크 곡에 이어서 사이좋게 이 곡이 나오네요. 19위는 로제의 Toxicity End가 차지했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겪은 감정 소모를 표현한 곡인데 로제 선배님의 독보적인 음색이 이 노래 서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로제 선배님 음색은 진짜 독보적이죠. 진짜 아... 로제 선배님의 언더그라운드라는 곡도 있고 여러 솔로 곡들이 있는데 저는 그 곡도 너무 좋지만 그 로제 선배님의 음색과 그 가창력이 그 노래를 완성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진짜 로제 선배님 곡 너무 좋아합니다. 짱! 아 18위는요. 아 이거 요즘 너무 핫하죠. 붐팔라 붐팔라 붐팔라기에 네 르스라핌의 붐팔라입니다. 올해 인트로라고 꼽히는 도입 안무가 포인트인 노래인데요. 명상을 즐기는 멤버들 사이에 혼자서 능청스럽게 비트를 타는 연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챌린지로 정말 흥했습니다. 와, 이 부분 저 너무 알죠. 너무 알죠. 진짜. 저 이 노래 나왔을 때 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 보면서 완전 소름을 잘 돋는 편은 아닌데 진짜 붐팔라 인트로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너무 맛깔나게 잘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왜냐면 되게 이게 호감적으로 능청스럽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또 하나 배워간다. 아, 이런 생각으로 또 계속 봤습니다. 제가 계속 돌려봤어요. 네. 이어서 17위입니다. 아이브의 뱅뱅인데요. 오 또 나왔어요. 아이브 선배님들. 와 완전 대단하신데요. 앞서 31위에 소개해드린 블랙홀과 함께 정규 2집 더블 타이틀곡이고요. 강렬하고 빠른 템포의 노래라서 아이브 선배님들의 추진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뱅뱅. 챌린지로는 사실 이제 뱅뱅이라는 곡이 또 블랙홀 곡에 비해서는 또 유명했죠. 그래도 저희도 뭔가 팬미팅이나 그런 데서 뱅뱅을 춘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 되게 챌린지로 유명했던 곡이라 한번 안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뱅뱅도.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8위 곡 르스라핌의 붐팔라, 17위 곡 아이브의 뱅뱅.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아차트 아핫, 르세라핌의 분팔라, 아이브의 뱅뱅 듣고 왔고요. 다음 순위는 어떤 분들이 자리하셨을지 계속해서 차트 소개 가볼게요. 와, 16위는 네, 키키의 4-4입니다. 4-4. 네, 올해 1월 발매된 곡인데 2000년대 초중반의 Y2K 감성을 잘 해석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뮤직비디오 버전과 무대 버전 안무가 다른 게 특징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음방도 하고 챌린지도 해서 비교하며 보는 맛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거 진짜 저희 거의 진짜 매일 쳤던 거, 팬분들이 이 곡에 안무를 추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보시는 팬분들마다 4-4 쳐달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뮤직비디오 버전 안무가 너무 좋아서 원래 무대 버전 안무를 하다가 중간에 뮤직비디오 버전을 바꿔서 그 음방도 그렇고 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어려운 발재간이 있죠. 근데 그것도 정말 맛깔나게 잘 살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안무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고 되게 좋은 곡이에요.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15위는 도경새의 팝콘입니다. 사랑에 빠진 순간에 마음을 팝콘 터지는 모습의 귀한 노래인데요. 봄 시즌에 맞물리면서 역주행을 하다 못해 새로운 봄 연금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인데 아직도 차트 상위권인 걸 보면 명곡은 계절을 가리지 않나 봐요. 하, 진짜 이 말은 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명곡은 계절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계절이든 어떤 시기든 명곡은 어떻게든 뜬다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곡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14위 가볼게요. 화사의 굿굿바이입니다. 이 곡은 뮤직비디오에 배우 박정민씨가 출연해서 현재 조회수 1억 6천회를 와 돌파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후로 청룡영화상에서 저 봤어요 이거 두 분이 한 번도 만나 영화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반응 엄청났죠? 와 저 봤습니다. 저 진짜 박정민 배우님도 정말 좋아하고 화사 선배님도 너무 좋아한데 앞서 말했듯이 근데 그 뭔가 두 분의 캐릭터가 묘하게 되게 다른 듯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청년 영화상 저도 봤는데 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그리고 13위 하츠투하츠의 루드입니다. 올해 2월에 발매된 통통 튀는 하우스 장르의 댄스곡으로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귀여운 반항을 담은 노래인데요. 특히 안무 중에 따라해 라는 가사에 맞춰 한 멤버의 동작을 다른 멤버들이 함께 따라하는 안무가 보는 사람도 재밌었습니다. 아 루드 너무 좋죠. 진짜 이거 저도 챌린지 참여했습니다. 딱 이 부분 따라해 부분만 제가 딱 해서 참여했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제가 과연 따라할 때 뭘 했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1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쩝쩝대망님의 질문도 볼게요. 역주행한 곡이 많은 게 신기한 1인 뚱플리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 예전 노래가 있는지. 너무 많죠. 저는 제 팬분들 아실 테지만 전 예전 노래를 훨씬 더 좋아해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선배님들 노래를 훨씬 좋아해요. 저는 일단 샤이니 선배님 방백이란 곡이 정말 명곡이거든요. 그 곡은 진짜 좋아서 한 번씩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옛날 이제 비스 선배님 막 서태지 선배님 곡도 되게 좋아해서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립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핫 듣고 계신지 또 저 뚱디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16위곡 키키의 4-4에 이어서 15위곡 도경수의 팝콘 그리고 14위곡 화사의 굿굿바이까지 듣고 올게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김도원이고요. 앞서 키키의 44, 도경새의 팝콘, 그리고 화사의 구구바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겁게 사랑받은 아이돌 노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12위부터 소개할게요. 바로 하츠투하츠의 레몬땡입니다. 6월 22일에 발매된 신곡으로 아주 따끈따끈하죠. 여름에 듣기 좋은 상큼함이 느껴진 노래인데, 가사에는 레몬이 혼자선 시지만 다른 재료와 요리하면 맛이 더 살아나는 것처럼 함께일 때 더 빛나는 하츠투하츠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레몬땡, 저 진짜 이거 레몬땡 뮤비 나왔을 때부터 봤었는데, 굉장히 뮤비 보고 그리고 또 노래만 들었을 때 좀 시원하다? 굉장히 그냥 보고 듣기만 해도 그냥 저 자체가 되게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되게 시원하고 되게 기분 좋아진다, 기분 좋아지는 곡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11위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홀 디프런트 애니멀입니다. 레모네이드 앨범의 성공의 타이틀곡인데요. 웅장하고 퍼포먼스도 강렬한 노래입니다. 처음부터 피처링을 염두에 둔 곡인데 지드래곤 선배님이 흔쾌히 해주셨다고 하네요. 와, 멋있습니다. 와, 너무 부럽네요. 지드래곤 선배님께서 우리도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그쵸? 네, 너무 그렇고, 이 곡도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실 에스파 선배님들은 안 좋은 곡이 없죠. 다 너무 좋은 곡들이라 진짜 꼽기 힘든데 이것도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와, 10위는요, 이게 드디어 나오네요. 채애나의 캐치캐치입니다. 따, 따라따따, 따, 따라, 이거 다 알죠? 예나 코어가 바로 이런 것이다. 올해 3월 발매된 곡으로 2010년대 K-POP 감성을 재해석해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근육여정 이준 선배님이 이 챌린지에 몰두한 모습으로 완전히 하입되면서 많은 분들의 알고리즘을 장악했죠? 아, 진짜 캐치캐치 진짜 이거는 와... 근데 저도 항상 그 생각했던 말, 뭔가 이제 옛날 선배님들의 그 느낌을 가져와서 하면 진짜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걸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예나 선배님께서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전 되게 반가웠어요. 또 옛날 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반가웠고 또 너무 좋잖아요. 안무도 너무 귀엽고 기치하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저희 너무 많이 쳤어요. 진짜 엄청 많이 쳤어요. 근데 안무가 되게 귀엽고 뽀짝해가지고 추면서도 되게 재밌는 그런 안무고요. 그리고 이준 선배님, 와, 저 봤는데 또 한번 배웠습니다, 선배님한테. 항상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또 제 모토거든요. 모든 일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또 하나 배웠습니다, 진짜. 네, 이어서 9위 발표합니다. 우주의 드라우닝입니다. 네, 제가 너무 사투리 했네요. 우주의 드라우닝입니다. 네, 이 곡은 2023년에 발매된 곡인데요. 우주 선배님이 군 복무 중이던 24년 국군의 날 특집 방송에서 이 노래를 열창하는 영상이 주목받으며 역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알죠, 당연히 MG들의 고회라고 불릴 만큼 노래방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해보는 곡이라고 하네요. 이 곡도 진짜 유명한 노래방에서 불렀다 혼쭐나는 곡이죠. 너무 높아요, 진짜. 저도 웬만해서 너무 좋아한 곡이잖아. 노래방에서 웬만해서 안 건드린 겁니다. 진짜 이거 엄청 높아요. 그리고 저 봤단 말이에요, 영상을. 근데 와, 그 선배님께서 이제 이렇게 딱 세워가면서 열창하신 모습이 와, 저는 진짜 엄청 섹시했습니다, 진짜. 근데 또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 풀어주신 거 보니까 그때 목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듣고 저는 와, 목이 좋지 않은데도 와, 저렇게 하셨다고, 저렇게 부르셨다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나도 제일 열심히 해서 언젠가 저런 가창력의 신이 가서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네요. 네, 9위까지 순위곡 전해드렸고요. 아핫, 이제 한자리수 순위까지 들어왔는데 소개하는 모든 곡이 너무 쟁쟁하죠? 진짜 너무 쟁쟁하네요, 제가 들으면서도. 네, 도대체 1위 곡은 어떤 노래일지 궁금한데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1위일지 느낌이 온다면 예측 문자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2곡 채애나의 캐치캐치.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하츠투하츠의 레몬땡에 이어 채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8위부터 5위까지 곡들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8위입니다.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한 에반의 Ride of Die네요. 록밴드 공연 영상을 보면서 저런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출발한 곡이라고 하는데, 걱정과 고민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생각으로 에반씨가 직접 작업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와, 안 그래도 봤거든요. 이 노래 또 안무도 있잖아요. 안무도 굉장히 되게 락하고 되게 본인을 다 표현한 듯한 자유로움이, 좀 거친 자유로움이라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이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노래 되게 좋고 해서 한번 이 곡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위는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가 차지했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마음이 담긴 사랑을 전하는 벅찬 곡으로, 3절 후렴에서 팡 터지는 파트가 듣는 사람도 무대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마성의 노래인데요. 한로로 선배님이 작사를 했는데 멤버분들이 가사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노랫말로도 화제였어요. 자, 헤비 세레나데 이 곡은 진짜 되게 저는 이 곡도 좀 되게 울컥하고 가사를 되게 자세히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꼭 한 번씩 들어보세요. 이 곡은 진짜 뭔가 마음이 위로를 받고 싶다, 오늘 좀 힘들었다 하는 날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많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6위 가볼게요. 바로 아일리즈의 이치미입니다. 너의 체인은 바로 나야 라고 당돌하게 외치는 곡인데요. 테크노 장르에 처음 도전했는데 결과는 진짜 대성공이었죠. 깜찍발랄한 챌린지 안무가 보기엔 귀엽지만 퍼포먼스 칼각을 맞추느라 정말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저 진짜 이 노래도 챌린지 진짜 유명한데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마냥 귀엽지 않아요. 저도 그래도 춤을 추는 사람으로서 안무를 보면 맞추기도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안무예요. 계속 뛰고 그러잖아요. 바운스 계속 타고. 그래서 막상 추면 굉장히 엉성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체력이 많이 들어가는 안무라서 만약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곡입니다. 이 곡 진짜 실력이 필요한 곡이에요. 이 곡. 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5위는요. 벌써 세 번째 등장하는 대세그룹 리센의 러버택입니다. 야, 진짜 리센느님들 요즘 진짜 대세는 대세인가봐요. 엄청 핫하네요. 24년에 발매된 곡이 무섭게 역주행 중인데 이 곡이 차트 어디까지 올라갈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 많은 분들 중 한 명이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과연 이 곡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는 진짜 1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대감을 또 걸고 있는데 진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리스닝님들 화이팅!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5위곡 리센의 러버 어택.

금요일 밤의 핫한 아이돌 음악여행 아핫 리슨네의 러버택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결과 확인할게요. 네, 4위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에스파 노래하면 새맛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팬분들이 신맛이 가득한 레모네이드를 듣고 새맛과 새콤달콤하다는 단어를 섞어서 새콤달콤이라는 수식을 만들어주셨다고 해요. 와, 역시 근데 진짜 팬분들은 진짜 와, 머리가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단어를 떠올리셨는지 이럴 때마다 팬분들은 진짜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모든 팬분들이 진짜 천재예요. 새콤달콤 되게 귀여운데요? 저도 앞으로 새콤달콤을 부르겠습니다. 에스파 선배님들은 새콤달콤한 곡을 하신다. 네, 좋네요. 네, 3위는요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입니다. 도가니 사리기 요즘 아주 유명하죠? 요즘 하나의 밈이 된 노래죠. 무려 곡 발표 57일 만에 스포땡파에서 1억 스트림을 돌파할 만큼 글로벌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57일 만에 1억. 근데 그럴만한 게 곡이 진짜 완전 센세이션 했잖아요. 제가 듣는 모든 분들이 되게 와, 뭐야 하면서 근데 너무 좋아 뭐지? 했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 안무도 되게 듣기로는 그 제인스님도 안무의 창작 이제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그 어떤 알코리즘에 타서 봤던 영상을 따서 이 안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천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게 잘 만드셨는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위는 바로 진짜 너무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아이오아이의 콘서트 당일 음원 차트 첫 1위를 하며 정말 드라마 같은 순간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많은 팬분들이 기다렸던 재결합이었던 만큼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오래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저예요, 저. 많은 팬분들 중 하나, 저예요, 진짜. 저 진짜 아이오아이 선배님들 이제 데뷔 때부터 다 챙기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재결합을 한다는 소식에 진짜 기뻤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라는 좋은 곡으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네요. 꾸준히 차트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오아이 화이팅! 네, 이렇게 2위까지 차지한 핫한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노래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눌게요. 3위곡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이어서 2위곡 아이오의 갑자기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아이덴티티 김도훈이고요.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발표하겠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한 주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에이티즈의 배드입니다. 와, 네. 미니 14집 골든아워 파트 5를 발매하자마자 주요 차트 정상에 올랐는데요. 이 곡으로 올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진짜 이 곡 저도 전 나오자마자 바로 들었거든요. 그 뮤도 바로 봤는데 이제 또 에이티즈 선배님들이 완전 파워풀하고 완전 카리스마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파워풀한 퍼포먼스에 압도도 당하고 그런 카리스마를 항상 보고 배우는데 이번에 역시나 에이티즈 선배님들의 에이티즈 했다.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남자가 봐도 반할 정도로 너무 멋있었어요. 에이티즈 선배님들의 아핫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긴장됐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다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기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또 노력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또 이제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또 같이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노래들로 아핫이 채워질지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1위고 에이티즈의 배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양, 진행의 아이덴티티 김돈이었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핫!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Elio.
1: Remember everything.

Is it a video?

meilleur.

Call Me By Your Name의 마지막 장면 영화에서 직접 들려드렸고요. 그 장면에 흐르던 곡은 수피안 스티븐스의 Visions of Gideon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죠.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은 수화기 너머에 있고요.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이 Call Me By Your Name이 된 이유잖아요. 그렇게 통화를 마친 엘리오가 다이닝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식기들이 식탁에 놓여지고 있는 그 방으로 들어오고 벽난로가 있고요.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을 바라보는 장면. 등 뒤에서는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 창밖으로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고 그 모든 걸 등지고 앉아서 벽난로만 바라보고서 한참을 그렇게 있던 엘리오의 얼굴이 영화 Call Me By Your Name 마지막 장면이죠. 세상은 온통 겨울인데 그의 마음은 아직 여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타고 있는 벽난로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이야기했죠. 이은선 기자가 마티 슈프림을 소개하면서 마티 슈프림 후반부의 어떤 한순간 티모시 샬라메의 그 얼굴과 표정에서 Call Me By Your Name 그 마지막에 엘리오의 표정과도 조금은 닮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 오랜만에 다시 떠올려보고 싶었습니다. 또 여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장면의 배경은 겨울이지만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 자체가 여름에 대한 이야기이고 잊지 못할 여름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제철 영화이기도 하죠. Call Me By Your Name. 제가 찾아봤는데 김신의 음반 가게에서 제가 이 음반을 한 적이 없던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올여름이 가기 전에 Call Me By Your Name 또 김신의 음반 가게에서 음악으로 한번 사운드 트랙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티 슈프림 좀

0: 보고 계신가요? 아, 이거 보셔야 되는데, 마티 슈프림.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지금 배우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느낌이라, 저는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하고 싶거든요. 이런 영화와 이런 캐릭터와 이런 대사를 만들어가는 영화 감독의 이 현재를 보는 쾌감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네, 많이들 안 보시나요? 마티 슈프림. 주말 동안 마티 슈프림 보신 분들, 어땠는지, 뭐 좋았는지 나빴는지 다 괜찮습니다.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또 이은선 기자와 그 얘기 또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뭐.

0: 끝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 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 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제가 티모시 샬라메를 언제 처음 보았는가, 영화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인터스텔라에서 매튜 맥커너헤이의 그 아들로 출연하잖아요, 초반에. 나중에 이제 그 티모시 샬라메가 성장한 게 케이시 애플렉이 되는 거죠.

0: 나 실제로 심은 거라면서요. 옥수수 밭 미리 촬영 전에 그렇게 다 농사 지어놓고 실제 옥수수 밭을 그렇게 차로 밀고 들어가서 실감나는 장면을 찍었다는, 아, 놀란 감독다운 그런 선택. 그때 차 안에서 이제 열심히 드론을 추적하는 아빠 대신 핸들을 넘겨받아서 또 운전을 하고 있던 게 바로 티모시 샬라메. 지금 다시 봐도 확실히 좀 앳되긴 한데 지금보다 또 아주 많이 어려 보이진 않아요. 10년 전인데. 12년 전이죠. 2014년 작품이니까. 그 뒤로 1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많은 영화에서 정말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카데미 후보 3번이나 오르고요. 제가 2024년 2월 24일 2년 전 매직아워 스페셜 F에서 티모시 샬람의 베스트 15편 소개한 적 있어요. 그 어느 외국 잡지에서 그때 선정한 리스트를 제가 소개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티모시 샬라메가 궁금하신 분은 그의 출연작들을 다시 좀 떠올리고 싶으신 분은 혹은 내가 놓친 영화를 좀 알고 싶으신 분은 2024년 2월 24일 티모시 샬라메 베스트 다시 듣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제가 할 순 없죠. 제가 또 재탕은 안 합니다. 네, 양심이 있지.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다시 들려드리긴 하죠. 네.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또 은근 노래를 잘해서 티모시 샬라메는 직접 부른 노래도 그 사이에 꽤 많이 있어요. 티모시 샬라메가 직접 부른 노래만 한번 세 곡 이어볼까요? 마티 슈프림 개봉을 맞이하여 충분히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한 걸 위로하며 티모시 샬라메가 직접 부른 노래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Rainy Day in New York에서 Everything Happens to Me. 이건 영화에서 직접 들려드리고요. 원카에서는 Pure Imagination. 오늘은 이 노래를 골라봤고요. 그리고 Complete Unknown에서는 Like a Rolling Stone을 골랐습니다. Hey, listen, can I play your piano?
1: Yeah, go ahead. It's a family heirloom.

그때 제가 티모시 샬람의 베스트를 소개할 때가 아마 듄 파트 2 개봉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듄 파트 2의 즈음에서 다시 보는 티모시 샬람의 영화 베스트 15편 뭐 이런 컨셉의 특집이었거든요. 컴플리트 언노운과 마티 슈프림은 그 15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영화니까요. 컴플리트 언노운과 마티 슈프림을 빼고도 베스트 15편을 꼽을 수 있을 정도의 활동을 해온 거예요. 한 12,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대단하죠. 30살 되기 전에 아카데미 후보 3번 된건 말론 브랜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던데요. 티모시 샬람의 그가 직접 부른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Rainy Day in New York에서 Everything Happens to Me, 원카에서 Pure Imagination, Complete Unknown에서 Like a Rolling Stone이었습니다. 필모그래피가 정말 다양해요. 아주 대중적인 영화, 가령 원카 같은 영화요. 그런 영화에서부터 좀더그 자기 색깔이 좀 뚜렷한 감독들의 작품에도 또 출연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듄이나 인터스텔라처럼 또 아주 규모 있는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만날 수 있는 배우. 제가 최근에 듄 파트 3 예고편 봤어요. 극장 시사 갔다가 앞에 보여주더라고요. 아, 빨리 보고 싶어갖고. 이거 올해 연말 개봉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올해 안에 또 여름에는 마티 슈프림으로 만났던 티모시 샬라메를 이제 아마도 겨울에는 또 폴로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2024년 그 특집에서 1등한 영화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대단한 스포도 아니고 그때가 듄 파트 2 개봉 즈음의 한 특집이니까 뭐 1등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거죠. 듄이었어요, 듄. 그때 시점까지는 듄을 티모시 샬람의 영화 가운데 베스트로 이제 뽑았는데 그 뒤에 컴플리트 언노운과 마티 슈프림이 추가되었으니 지금 다시 뽑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 핑계로 또이 음악 들어봅니다. 듄 파트 3를 벌써부터 기다리며 심장 두근거리게 만들 한스 짐머의 스코어입니다. Paul's Dream.

듄이라는 영화는 예전에 데이빗 린치가 한번 만든 적이 있죠. 물론 데이빗 린치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다. 편집권을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영화하고는 전혀 다른 영화로 스튜디오가 멋대로 개봉을 해버려서 평생 두고두고 예, 그 영화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셨죠. 뭐그 나름의 작품도 저는 물론 재밌게 봤습니다만 어릴 때 비디오로. 그런데 데이빗 린치보다 먼저 그 듄의 감독으로 제안을 받고 만들 뻔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알레한드로 호도로프스키. 우리가 보통 조도로프스키라고 많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감독. 알레한드로 호도로프스키 감독이 데이빗 린치보다 먼저 이제 듄을 연출하려고 준비할 때 그때 생각했던 음악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핑크 플로이드였다고 하잖아요. 핑크 플로이드가 음악을 맡고 내가 연출해서 장대한 대서사시로 듄 만들 거야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드니 빌레브가 새롭게 듄을 연출할 때그듄 영화를 만들고 싶었으나 만들지 못한 알레한드로 호도로프스키에게 뭐 일종의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로 예고편 음악을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썼어요. 이클립스의 음악을 예고편에 듄 파트 1 그때 처음 공개할 때쓴 이유가 바로 그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호도로프스키가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으로 듄을 만들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같은 앨범 다크 사이드 오브 더문 앨범에서 더 그레이트 디깅 인더 스카이를 튼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네요. 이클립스를 틀까 하다가 앞에서 이 한스 짐머의 폴스 드림의 그 분위기와 좀 이어지는 느낌으로 여성 보컬의 그 목소리가 좀 들려오는 곡이 낫겠다 싶어서 곡을 좀 바꿨어요. The Great Gig in the Sky. 이 음악은 영화 크레이지에 쓰였죠. 아, 크레이지. 장마크 발레 감독의 영화. 이제 세상을 떠난 감독이죠. 와일드의 감독이기도 하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감독이기도 한 장마크 발레 감독의 영화 중에 크레이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감독도 핑크 플로이드 음악 좋아해서 영화에 자주 쓰고 있거든요. 카페 플로르라는 영화에서도 핑크 플로이드 음악을 썼었고요. 바로 그 크레이지라는 장마크 발레 영화에서 더 그레이트 깅인더 스카이. 그 전에는 영화 듄에서 한스 짐머의 폴스 드림이었습니다. 강선미 씨가 이 FM 영화 음악은 올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편하네요. 영화나 드라마를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그냥 좋네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선곡도 편안하셨나요? 이 폴스 드림이나 더 그레이트 긱 인더 스카이 같은 음악은 또 편안하게 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어서 그래도 또 이런 음악을 편안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우리 내 마음에 드는 음악 나올 때는 아 좋다. 내 취향 아닌 음악 나올 때는 아 누군간 좋아하겠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염정연 씨의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독립해서 집을 정리하고 라디오 틀어놓고 일하고 있는데요. 영화 음악과 함께하니 더없이 행복해요. 괴물에서 사카모토 류이치 아쿠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쿠아란 곡이 나간 지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요 사연에는 아쿠아를 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처음 독립해서 집을 정리하고 라디오 틀어놓고 있을 때그방 안에 흐르기에는 아쿠아란 음악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번도 독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 상상은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살다가 바로 결혼하면서 이제 분가를 한 거라 혼자 살았던 시간이 없어요. 약간 아쉽기도 해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복 받은 줄 알아라. 혼자 사는 게뭐 좋은 줄 아니? 힘들지?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 서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인생밖에 못 살아보니까 내가 못 살아본 그 모든 인생은 다 사실 궁금하고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독립해서
집을 정리하는 기분을 저는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막 상상을 해보면서 아 내가 그래 처음 독립했어 집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또 집이 조용하고 그러니 또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놨어 음악이 나와 그래 핑크 플로이드의 더 그레이트 기기 인더 스카이보다는 네 괴물의 아쿠아가 그 방에 흐르는 게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영화 괴물의 음악 듣겠습니다. 염정현 씨 독립 축하드립니다. 혼자만의 시간. 물론 힘든 시간일 때도 있겠지만 좋은 시간일 때도 있을 테니 그 좋은 시간일 때의 기분을 오래오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카모토 류이치입니다. 아쿠아.

사카모토 유지가 시나리오를 쓰고 고레다 히로카즈가 연출한 게 괴물이었죠. 그 영화에서 아쿠아였고요. 이어서 지금 들려드린 곡은 역시 사카모토 유지가 시나리오를 쓰고 이번에는 도이 노부히로 감독이 연출한 짝사랑 세계라는 지금 상영 중인 영화에서 목소리는 바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괴물의 작가가 쓴또 하나의 이야기. 짝사랑 세계 지금 상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벽에 32강 이제 마지막 경기들이 열리죠. 전뭐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고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네,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콜롬비아는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저 남미 여행할 때 콜롬비아에서의 기억들이 좋아서 저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준 나라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이겨라 하는 마음이 조금 들긴 하네요. 그래서 콜롬비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콜롬비아 출신의 샤키라 노래 준비했습니다. 영화 주토피아에서 Try Everything.

정말 트라이 에브리씽 하시는 분이죠. 오정세 씨. 영화 와일드싱에서 최성곤의 네가 좋아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김숙진 씨의 신청곡이에요. 내일은 초대석이 있습니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 그림자 아이의 유은정 감독님. 이 영화 독특해요. 유은정 감독님 내일 모실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They've been asking for this.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수박의 원산지를 따라가 보면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 지역이 나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원시 수박은 지금처럼 달콤하지 않고요. 오히려 쓰고 단단했다고 해요. 당시에 인류가 수박을 키운 이유는 맛 때문이 아니라 물 때문이었기 때문인데요. 수박은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단한 껍질 덕분에 뜨거운 사막에서도 잘 버틸 수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수박을 휴대용 물통처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7월의 첫 주말이 시작됐죠. 할 수만 있다면 마치 물통처럼 수박을 한 통씩 목에 걸고 다니고 싶은 마음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네, 으쌰 으쌰였습니다.
1: 오, 수박이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왔다니 너무 신기한데요. 아무래도 수분이 귀한 곳이니까 수박이 또 귀하게 여겨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여름이 한창 물이 오르면서 카페 가면은 수박 주스, 뭐 수박 관련된 음식들, 음료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데서 또 전 여름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8705번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잘 듣고 있어요. 이곳은 강릉 안목해변이랍니다. 영디도 안목해변 와본 적 있나요? 나리나리 박나리 보냄이라고 이름까지 이렇게 귀엽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그럼요. 안목해변 당연히 가봤죠. 안목해변 근처에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주말을 맞아서 놀러 가셨나요? 아, 뭐가 됐든 부럽습니다. 여름 바다 너무 예쁘잖아요. 얼마나 또 시원할까요? 이제 곧 바다 수영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9992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오이 따고 있어요. 이곳은 동두천이고요. 저는 임유록입니다. 와, 성함이 너무 예쁜데요. 유록님 반갑습니다. 아, 역시 또 여름하면 오이도 있죠. 오이. 수박도 있지만 오이도 있죠. 저는 어릴 때 오이는 국이고 왜 먹어? 도대체 이 시큼한 국은 왜 필요한 거지? 이랬는데 어른이 되니까 그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오이 소박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오이를 사랑하거든요. 오이, 예쁜 오이들 많이 따주세요. 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죠.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같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어요.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3: 할머니, 종로 5가예요.
4: 종로 5가?
3: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4: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5: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빵! 빵긋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 아침 빵글뮤직. 새 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우리 보통 대화할 때 아, 차가 너무 빨리 달리더라고. 나 어제 밥 진짜 많이

많이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진짜 같은 말 자주 쓰죠.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는 음악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어요. 부사. 네, 사과 부사 할 때 그 부사 아니고요. 문장에서 다른 말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그 부사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로 동사나 형용사 앞에 붙어서 그 행동이나 상태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장이 요리라면 부사는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주는 양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평소에 너무 진짜 정말로 이걸 정말로 많이 써요. 아 정말요? 이게 저의 거의 입버릇이에요. 아 진짜요? 아 정말요? 근데 이것도 사회생활 용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지금부터 문장 속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는 곡들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아, 이 말도 자주 쓰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쩌면,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라고 할 때처럼 뜻밖의 상황에 놀라거나 감탄할 때 자주 쓰는 말이죠. 이 말은 어쩌면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가정이나 추측을 할 때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들을 곡도 제목이 어쩌면인데요. 버즈가 2003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에 실린 곡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나의 사랑이 떠날지 몰라. 이렇게 사랑이 끝날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별을 가정하고 추측해야 할 때 그 심정은 어떨지 같이 생각해보면서 감상해보겠습니다. 버즈의 어쩌면.

방금 함께한 곡은 버즈의 어쩌면이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에는 문장 속에서 다른 말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는 곡들 만나고 있는데요. 앞서 어쩌면에 관해 얘기를 나눠봤죠. 이번에는 어쩌다입니다. 이 부사는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렇게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주 쓰고요. 또 영은이는 일이 바빠서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른데 이렇게 어떤 일이 드물고 간간이 일어날 때도 종종 사용하죠. 그렇다면 이번에 만나볼 노래는 뭘까요? 모두 제목이 어쩌다인데요. 두 곡 모두 방금 이야기한 의미들 중 전자의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먼저 윤건의 2003년 발표곡 어쩌다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게 우연히 옛 연인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 곡은 그 순간의 감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이어서 2008년을 뒤흔들었던 메가 히트곡이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까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너라는 사람에게 빠져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귀여운 원망과 투정, 독백이 담겨있는 곡인데요. 두 곡 같이 들어볼게요. 윤건의 어쩌다 이어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였고요. 그 전에는 윤건의 어쩌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 만나볼 부산은요. 감성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느낌입니다. 바로 참아인데요. 여러분은 참아라는 말을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성적인 게 저랑은 좀 거리가 멀다, 좀 어색하다, 좀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시적인 용어에 제가 약하거든요. 저는 참아라는 말보다는 도저히라는 말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이 참아는 저를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사용하죠. 그래서 이 말 뒤에는 그 슬픈 모습을 참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항상 부정어가 따라오곤 하죠. 오늘 함께할 곡은 성시경의 2003년 발표곡 참아입니다. 이 곡도 명곡이죠. 상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그 마음을 참아라는 말 안에 응축해놓은 느낌인데요. 바로 함께 해볼게요. 성시경의 참아예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문장 속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는 곡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를 가정할 때 우리는 만약에라는 부사도 자주 쓰죠. 워낙에 이 만약에 자체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애틋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이다 보니까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태연이 2008년에 발표한 만약에에서는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한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가정은 가정인데 뭔가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만큼이나 대중가요에 자주 등장하는 부사가 바로 언제나죠. 언제나는 모든 시간에 다름없이 늘이라는 뜻이고요.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매번 변함없이 계속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나 다짐 이런 걸 표현할 때 언제나라는 부사가 자주 쓰입니다. 2010년엔 허각 씨가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곡으로 불렀던 언제나 역시 지난 시간 동안 늘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럼 그 노래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태연의 만약에 먼저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허각의 언제나입니다.

태연의 만약에 그리고 허각의 언제나 이렇게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장 속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간 곡들 만나고 있는데요. 부사 중엔 빈도를 나타낼 때 쓰는 부사들도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끔이 아닐까 싶어요. 가끔은 늘이나 항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닌 어느 정도의 시간의 틈을 두고 한 번씩 일어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노래 가사나 문학 작품 속에선 매일 아프진 않지만 한 번씩 진하게 찾아오는 그리움을 표현할 때 가끔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오늘 함께할 긱스의 2016년 발표곡 가끔은 쉴 틈 없이 바쁜 나날들 속에서 가끔은 진정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감사해.

근데 가끔은 말이야, 가끔은 멀리 떠나가고 싶어 난. 이렇게 휴식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곡 잠시 후에 함께 하고요. 이어서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어떤 일이 들이닥칠 때 쓰이는 대표적인 부사, 뭘까요? 바로 갑작이죠. 그래서 아이오아이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발표한 곡 갑자기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는 어떤 변화가 준비할 시간도 없이 뭔가가 순식간에 툭 튀어나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별 노래나 감성 발라드에서 갑자기라는 단어는 눈물을 부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오아이는 이 단어를 신스팝 장르에 녹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줬죠. 그럼 함께 하겠습니다. 크러쉬와 기리보이가 피처링한 긱스의 가끔,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올게요.

0: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the directory. Please check the number and call again.
1: 전화기 꺼져 있어
2: 통화 사업으로
1: 연결되며
2: 비
1: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2: 예예예.

체를 받으며 먼산을 바라봤던 어제 이 길을 택한 내가 너무 용해. 오늘은 여행을 점치고 있어. 이젠 가사의 마지막 줄에 점 찍고 있어.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부사를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얘기하면서 생각이 난 게요. 저 라디오 새아침 DJ하고 초창기에 이런 사연 보내주신 빵그리분이 있었어요. 영디 그나저나 아무튼 이런 말 자주 사용하시네요. 요즘도 그러나요? 아, 이게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쓰이는 부사잖아요. 저의 입버릇은 그나저나 아무튼이 있네요. 네, 아무튼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부사가 총망라되어서 들어가 있는 곡이에요. 김현철의 1998년 발표곡 혹시나 어쩌면 만약에인데요. 가사 내용을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나서 맥없이 앉아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그 순간 노래 속의 화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녀가 아닐까 어쩌면 맞을지 몰라. 만약에 그녀가 맞다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 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다 해보시지 않았나요? 너무나 공감이 되네요. 이 곡을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간이 되신다면 또 혹시나 짬이 나신다면 꼭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국내 여행이 인기예요.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이 되신다면 전국의 재밌는 지명을 찾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전남 구례에 방광마을이 있습니다. 오래전 구례의 중심지 역할을 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마을이라고 하는데 가기 전에 왠지 뭔가 화장실 다녀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북 무주에 가면 사탄마을이 있고요. 여기 무서울 것 같죠? 경남 거창에는 유령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별명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명칭이에요. 무시무시한 이름과는 다르게 정겨움이 묻어있는 동네입니다. 울산 울주군으로 가면요. 인도네시아 휴양지가 부럽지 않은 발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발리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가면 한옥카페, 온천 잘 돼 있습니다. 국내 여행 추천드릴 곳이 많아요. 이 중에서 당장 떠나고 싶으신 곳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떠나보시죠.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7월 4일 토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 쿨 해변의 여인 듣고 오셨습니다. 여름이다. 떠나야죠. 떠나야죠. 아 이름 재밌는 마을이 많아요. 강원 강릉에는 모솔 마을이 있습니다. 모솔 마을. 시송 사송 뭐 이런 배경음이 다 나올 것 같아. 광주 서구에는 방구 마을이 있습니다. 예, 여기 가서는 좀 참으셔야 될 것 같고 경남 양산에 가면 명원 마을이 있습니다. 예, 아 지명들이 다 이렇게 뜻이 다른 뜻일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단어들하고 딱 맺어지면서 참 재밌는 예,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네요. 이렇게 진짜 의미를 또 찾아보는 것도 거기 인증샷 찍기 딱 좋잖아요. 다 이게 마을 가면은 비석이나 이렇게 나무나 해가지고 이름 딱 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떤 마을입니다. 이런 게 거기서 딱 인증 찍으시면서 사실 이 명칭의 본 뜻은 이거예요 하면서 본인도 알고 알려주는 그런 인증 재미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을에 또 맛집 같은 거 있으면 다녀오시고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굿모닝 FM 테이미다는 뭐 없네. 뭐 이렇게 웃긴 뭐 그런 게 없는데 이것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생길 것 같아요. 오래 2시간 동안 매일 갑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0: 굿모닝 FM타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는 주말 코너입니다. 관계 기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굿모닝 FM 아침 명상을 책임져줬던 곽정원 작가와 함께 복잡한 관계 문제를 위한 기술들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함께합니다. 1시간 편성으로 길게 하는 첫 시간입니다. 한국 금지곡의 역사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가요의 금지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지긋지긋 무조맨
16: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알람은 꺼져도 행복은 켜져 있는 주말 아침 우리들의 이야기. 아침의 행복. 아침의 행복 이미화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울리는 아들의 알람 소리에 깼어요. 지는 여친 만나러 간다고 나가버렸네요. 잠이 안 와서 굿모닝 FM에 문자 보내봐요. 잘 갔다 와라 이 자식아. 김정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신청합니다. 참 학교 가고 뭐 일하고 이럴 땐 잘 안 일어나다가 데이트할 때는 아주 그냥 먼저 일어나서 머리카락 한올한올 만지는 그 모습, 그 꼴을 보면 사랑스럽죠? 행복하시죠?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말 아침이라서 어디 놀러 가실 건가요? 아니면 슬프게도 출근하고 계신가요? 침대와 물아일체가 되어 계신 분들도 있겠죠? 오늘 뭐 먹지 같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 행복한 이야기들 다 좋습니다. 혼자만의 아침보다 함께하는 아침 더 행복해질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일상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거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김정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신청해 주셨으니까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피처링 조PD입니다. Back for the summertime, s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굿모닝 FM태입니다. 김장훈 피처링 쇼피디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에 행복. 어떤 행복들 도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137번님이 오늘 아이가 아빠랑 마라톤 나가는 날이에요. 6시에 깨웠더니 못 나가겠다고 울어서 결국 아빠만 데려다주고 왔어요. 9살을 10km 뛰게 하려고 처음 신청 때부터 무리였죠. 4km 한번 뛰고는 또 안 하고 싶대요. 크크크. 아빠라도 완주하고 오기를 응원해주세요. 완주하고 와라 파이팅 하셨어요. 9살 아이가 10km 와 그냥 뛰기만 하는 거, 이거는 만약에 뛴다면 재능이다, 재능이야. 예, 쉽지 않습니다. 구기 종목으로 농구나 축구하면서 더 뛰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1485번님 졸업 전시로 며칠째 학교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0년 전 제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가 퀼트 공예를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라디오를 켜놓으셔서 항상 MBC FM for you

하는 시그니처 사운드가 들렸어요. 작업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라디오를 틀어봤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작업할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는 음악 신청합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피처링 이영지 하셨어요. 아, 퀼트 공예 하셨구나. 저희 어머니는 또 동양자수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라디오 틀어놓으시는데 라디오가 좋은 친구가 되죠. 지금도 그래서 전시 어떤 거 하는데요. 너무 궁금하죠.

그 뭔가 DNA를 물려받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자랑해주세요. 자, 일단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피처링 이영지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피프티피프티의 지니 매직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였습니다. 아침에 행복 계속 이어갑니다. 4839번님 경북 영주의 걷기 모임 만보 이쁜이들입니다.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지금도 걷고 있어요. 저희 모임에는 살은 꼭 빼야 한다를 입버릇처럼 외치던 술고래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놀랍게도 요즘 제로술로 갈아타고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걸은 덕분에 살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주 언니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리고 츤데레 은희 언니, 다정한 헤란 언니,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걷고 서로 응원해주는 우리 만보 이쁜이들이 있어서 매일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어우, 이 모임에 사랑이 아주 넘치는 게 느껴집니다. 아, 제로술 진짜 제가 팁 하나 해드릴까요? 예, 제로슈가 술이 있잖아요. 칼로리를 보시면 있어요. 칼로리가 있고 설탕류만 없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원래 술에는 설탕이 안 들어간대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어쨌든 그게 또 플라시보 효과로, 예, 이게 또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효과가 났으니까, 아, 너무 좋네요. 만보 이쁜이들 다들 화이팅! 9735번님 드디어 테이 라디오를 울산에서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테이 어린 시절 남편이 테디 어머니께 하숙집 밥을 얻어먹은 시절이 있었대요. 대식가 집답게 고봉밥 든든하게 먹었던 추억을 이야기할 때마다 웃음보따리 터지곤 합니다. 고향 울산 시민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며 응원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와, 또 예, 남편이 또 저희 어머니와 관계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하숙집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친구라면은 밥을 한번 얻어먹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추억이 살짝 변형이 돼요. 감사합니다. 울산 시민분들 다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다면 소리 질러! 8156번님이 가족과 원주로 여행을 가고 있어요. 매일 운전하시느라 사연을 못 보냈었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운전을 해서 신나게 문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멀미가 나서 이놈의 멀미 밉고 힘듭니다. 우리 가족 신나게 놀고 오자. 신청곡은 악뮤의 200%입니다 하셨어요. 와, 가족들 여행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여행은 막상 가서도 좋지만 갈 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갈 때 이 설레는 마음, 아, 너무 좋습니다. 멀미 또 조심하시고요. 라디오만 들으면서 이제 문자 좀 내려놓으시고 저 멀리 푸른 산들 보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악뮤 200% 815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우리 정훈님과 첫 번째 시간이죠. 관계의 기술 시작할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야, 리허설도 없이 했는데 입이 짝짝 맞네요. 복잡한 인간관계 이제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 비법을 알려줄 마스터 모십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와. 환영합니다. 야.
1: 신난다.
0: 드디어 새로운 자리로 예 매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1: 아 너무 신납니다.
0: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
1: 예, 아 제가 든든합니다. 훨씬 제가 100배
0: 든든합니다. 종종 이제 우리 굿모닝 FM 명상 쌤으로 또 한 달에 한 번 와주셨었는데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하게 됐습니다. 와. 찐 굿모닝 패밀리가 되셨고 아니 뭐 일단은 저의 빈자리를 또 채워주신 스페셜 DJ를 해주셨기 때문에
1: 아 진짜 그 제 네. 생에 그렇게까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0: 긴장하셨었어요 그때?
1: 그런 한 시간이 있었나
0: 진짜? 뭐
1: 방송 구력이

0: 10년이 이제 훌쩍 넘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거든요. 뭔 그러니까. 상황이 돼도. 근데 그날은 정말 뇌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뭐 몇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고 맞아, 막 이런 맞아, 게 맞아. 아, 저 새삼 진짜 태희씨 대단하시다. 아, 이거 어떻게 예. 하시나.
1: 저도 늘 긴장합니다. 늘 실수하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를 또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제가.
0: 아유, 아,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하고.
1: 자, 저희가 또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깊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됐는데 잠깐 근황 이야기를 하면 안경 브랜드 광고를 또 찍으셨어요.
0: 광고 모델이 된 건 아니고 한 안경 브랜드의 아예 콘텐츠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제 스스로가 뭐 안경 자체를 좀 알리고 싶은 것도 있고 더 이상 이렇게 보이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안경을 클리어하게 써라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1: 네. 조만간 저도 한번 고프렌드 쓰고 사진 찍겠습니다. 아, 자 오늘 안경의 기술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정원님과 같이 관계의 기술 시작을 해볼 텐데 정원씨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0: 네. 인간관계 진짜 복잡하죠.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또 친구와의 오해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으신 분들 지금 바로 의뢰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람 사이가 조금은 쉬워지는 관계의 기술 제가 직접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꿀 스틱 세트 드릴게요.
1: 네. 관계 기술 첫 번째 의뢰 사연 우리가 또 꾸며서 사연 극으로 갑니다. 만나볼까요?
0: 네, 53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Let's go.
0: 별거 아닌 일도 부풀려서 생색을 내는 회사 선배 때문에 요즘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며칠 전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고 다른 직원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회사에 돌아보니까 제자리에 비닐에 쌓인 음식 꾸러미가 있는 거예요. 엥? 이게 뭐지?
2: 아, 그거 아까 내가 시켜 먹은 건데 남은 건 너 주려고 딱 챙겨놨지. 또 자취하면 음식 귀하잖아. 가져가서 먹어.
0: 네? 아, 선배 저 괜찮은데.
2: 아유, 사양하지 말고 가져가요. 이거 국물 안 새게 내 포장하느라 힘들어. 딱 쪼매가지고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 선배가 어딨냐? 응? 감동이지?
0: 아,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 반찬 상태도 영 별로였고요. 아, 진짜 누가 봐도 먹다 남은 듯한 비주얼인 겁니다. 근데 마치 저를 엄청 챙겨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니까 뭐 괜히 제가 감사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쓴 기획안을 보더니
2: 야, 이 글씨체가 이게 좀 별론데. 어? 그냥 맑은 고딕체로 이거 바꾸는 거 어때?
0: 그래요? 아, 네, 뭐 바꿔볼게요. 그러고 나서 부장님께 기획안을 제출했는데요. 보시더니 좋다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본 선배가
2: 가봐 가봐 내 말이 맞지?
0: 에?
2: 내가 글씨체 이거 바꾸라 했잖아. 내 덕분에 부장님 칭찬도 받고 좋지?
0: 감사합니다.
2: 와, 진짜 이런 선배 없다.
0: 아,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다른 선배들이 마주칠 때마다
3: 이번에 호경이가 기회가 많이 도와줬다며?
0: 아, 뭐 도와주시긴 했는데 그게
3: 어? 왜 반응이래? 엄청 도와줬다는데 엄청 아닌가?
0: 엄청이요? 뭐 그쵸. 도와주셨죠.
3: 어머 뭐야 반응?
0: 아니 뭐 글씨체 하나 바꾸라고 조언한 걸 가지고 여기저기 생색을 내고 다니셨더라고요. 아, 이제는 진짜 선배가 저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표정에서 싫은 티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아, 이거 선배와의 관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1: 박정희 씨가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제가 상황극 좋아해가지고 좀 과하게 합니다. 좀 과하게 해요. 미안합니다. 아, 깜짝 아닙니다. 이런 선배인 줄 몰랐죠. 예.
0: 텐션 맞추는 게 예, 저도 예. 적응이 곧 되겠죠.
1: 미안합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니까 깜빡하고 훅 들어갔네요. 아. 자, 사연 보내주신 5344번님 선물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의뢰 사연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별거 아닌 걸 부풀려서 생색을 엄청 내는 이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배와의 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다 궁금해 하셨습니다. 개선 방법.

0: 법 어떤가요? 이 좀 사연 읽어보시고.
1: 아니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뭐 딱히 정말로 도움을 받았으면은 내가 오히려 이런 부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도 있고 다른 선배들한테도 막 이런 거 도움받아서 저 정말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것도 있는데 예. 딱히 도움받은 건 없고 뭔가 더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이 사람 이상하다. 아.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0: 아, 그거 어렵지.
1: 직장 생활에서 또 말 한마디가 또 그래. 어떤 부메랑으로 날아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표정에서 싫은 티가 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아봅니다.
0: 알아봐.
1: 얘 요즘 태도가 왜 이러지? 하고 자기네끼리 말을 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뭔가 쟤는 요즘 의욕이 없나? 이렇게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이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겠다.
0: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1: 아,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직장 생활은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0: 각자의 싸움을 하고
1: 네,
0: 있는 거다.
1: 그냥 각자의 오늘을 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랑 진짜 마음 맞고 바이브가 맞고 얘가 하는 얘기는 참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좋아. 이 사람은 진짜 다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이 몇 프로나 있는 거 같아요.
0: 다 마음에 드는 사람. 와, 다 마음에 드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아, 진짜 한 명도 없는데.
1: 아, 두어 명은 있다고 해줘야 난가? 이럴 거 아니에요.
0: 너네 아니야. 미안합니다. 아, 한 명도 없어요.
1: 진짜 없죠. 근데 네. 내가 돈 벌고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간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날 확률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0: 그러네.
1: 그래서 일터는 사실 각자의 스트레스와 각자의 전투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한 선배마다 혹은 한 후배마다 최소한 한두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럴 땐 괜찮은데 저건 정말 왜 저러지 싶은 부분이 없는 동료 부하 선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럴 때 나에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된다. 다만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0: 네.
1: 그 사람 왜 이렇게 생색을 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생색을 낼까요?
0: 생색을 내는 이유. 좋아해서. 인간적으로.
1: 아,
0: 친해지고 싶어서.
1: 아, 친해지고 싶어서. 아,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는군요.
0: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는 본인의 큰 성과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 작은 것에도 크게 좀 얘기하고 싶어서.
1: 맞아요. 저는 다 동의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참견을 하고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함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타입.
0: 아, 그렇네.
1: 만약에 자기 일이나 성과를 통해서 이미 충분한 존재감을 자기가 느끼고 있으면 이렇게 사소한 거에 막 집중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필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살짝만 돌려놓고 보면 아휴, 저 사람도 애쓰고 있구나.
0: 그렇지, 그렇지.
1: 이런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고 나면 조금 더 너그러워지죠.
0: 아,
1: 너그러워지면 좋다. 어떻게 될까요? 좀 마음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0: 좋다, 좋다.
1: 왜 저래? 진짜 왜 저러는 거야? 가 아니라 아휴, 저 사람도 지금 오늘 그냥 어떻게든 존재감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로 넘어오면 저는 다른 전략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략이라 함은 이제 제가 살짝 그 네이밍을 해봤는데 푸핫 전략이에요. 푸핫 전략.
0: 푸핫?
1: 네.
0: 소핫보다 훨씬 좋네요. 푸핫? 예.
1: 이거 이렇게 푼다.
0: 예, 미안합니다. 예. 푸핫 전략.
1: 푸핫 전략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속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푸핫하고 웃어버리고 그 얘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 내가 뭐 이렇게 서체도 고쳐주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0: 내가 다 했어.
1: 아, 역시 내 얘기 좀 들어야 돼. 너는 그래야 도움이 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묵묵부담부로 있지 말고 푸핫. 아이, 뭘 글씨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0: 아,
1: 이렇게.
0: 좋네. 하고 싶은 말 하지만 리액션을 푸핫으로 시작하니까.
1: 네, 자기의 오프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푸핫 취임새 좋다.
1: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혹은 내가 너무 심각하게 이거를 확 정색을 하면 분위기 진짜 이상하거든요. 기분 나쁘지 않게.
0: 좋은데.
1: 위트와 유

0: 뭐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1: 예, 아 너무 좋은 푸핫. 예, 요 취임새를 우리 무조건 장착을 해서 시작할 때 푸핫. 아 선배 하면 좋네요.
0: 자매 품으로 하핫이신 있습니다.
1: 하핫 하핫. 무조건 웃음으로 시작하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좋습니다. 아 저희 PD도 저의 계기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원더걸스 소핫 듣고 올게요.

0: 원더걸스 소화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관계의 기술 오늘 첫 시간이고요. 상담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뢰 사연도 있는데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968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5년 치기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요즘 걱정이 많아요. 저는 결혼하지 3년 정도 됐고 친구는 아직 미혼입니다. 학생 때부터 붙어 다닌 친구라서 지금도 저는 그냥 자주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친구가 저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만나면 연애, 여행, 주변 친구들 얘기 등등 밤늦게까지 수다 떠는 게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결혼하고부터는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이나 아이 얘기만 하게 되고요. 친구는 회사 얘기, 소개팅 얘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뭐 아이 키우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얘기하다가 대화가 끊기기도 하고요. 자꾸 뭔가가 엇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엔 제가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거절하거나 톡을 늦게 보기도 하는데요. 오래된 친구와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0: 네, 사연 보내주신 9686번님께 꿀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결혼한 친구 그리고 아직 결혼 못한 친구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루틴이 바뀌면서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또 이야기하는 요소도

0: 좀 달라지고 해서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1: 이거
0: 하겠습니다.
1: 제 친구가 보낸 줄 알았어요.
0: 아, 진짜?
1: 저는 저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니까,
0: 예.
1: 뭐, 돌아온 사람으로서
0: 네.
1: 늘 싱글 라이프에 제 삶이 이제 뿌리 박혀 있고, 제 주변에 거의 모든 친구들은 제 또래는 이제 싱글이 거의 없죠. 이제 곧 50들 향해 달려가니까, 싱글이면 돌아온 싱글들이 주로 많고 한데, 사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많이 겪었던 일이에요. 이제 30대 후반이면은 거의 다 결혼을 했을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막 일로 사실 너무너무 바쁠 때였고, 그래서 만나다 보면은 친구들이랑 얘기가 정말 이제
0: 그렇지.
1: 빗겨나간다는
0: 그렇죠, 그렇죠.
1: 느낌일까요?
0: 예.
1: 저는 항상 저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친구들은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얼굴의 사람들, 보통 그 친구의 남편, 그 친구의 시어머니, 그 친구의 아이까지는 뭐 얼굴은 안다 쳐도 전 되게 괴로운 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0: 아, 그치, 그치,
1: 게
0: 그치.
1: 되게
0: 아,
1: 고통,
0: 그렇지, 그렇죠.
1: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 친구의 얘기를 안 들어주는 내가 너무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소셜하지 못한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가 어떤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아, 저 친구는 저쪽의 삶으로 가는 친구고 나는 이쪽의 삶으로 가는 친구이구나. 그냥 그런 존재가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뭔가 계속 타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 나한테 관심 있지?
0: 그래. 맞아.
1: 그래도 너 나의 삶에 관심 있지? 약간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싶었던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일단은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속도로에 길이 갈렸는데 자꾸 너왜 글로 가? 이렇게 물어보면 난 여기가 내 길이야 하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맞아.
1: 일단은 좀 내려놔야 되고
0: 맞아요.
1: 만남의 수가 이렇게 예전같이 많아질 순 없거든요. 절대로. 근데 한 번을 만나더라도 내가 정말로 이 친구에게 물어봐줄 만한 좋은 질문이 뭐가 있을까는 저는 그래도 두세 개 정도는 준비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1: 예를 들어요, 너는 요즘에 어떤 때 제일 행복했어? 그 삶은 어떤 게 행복해? 이렇게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할수 있게 좀 판을 깔아주기도 하고, 야, 우리 나중에 이거 한번 같이 배우러
0: 아,
1: 갈래?
0: 좋다, 그런 거.
1: 뭔가 같이 배우는 건 미래에 대한 공통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이 사람에게 진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 또 같이 만들 수 있는 앞으로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두분다 그냥 똑같아요.
0: 맞아요.
1: 예, 네, 그냥
0: 예.
1: 자기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0: 하, 근데 친구들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남들한테 못했다는 거. 사실 너내 성격 알잖아. 그래서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서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만 있어.
1: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 사람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게 해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이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아, 나는 이게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0: 야, 그게 그거보다 나는 야.
1: 그렇죠.
0: 이런 거.
1: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미혼인 친구가, 아니, 난 직장생활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얘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로 계속 주제가 전환이 돼버리니까 너한테는 나는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의 공통점은 없어. 이렇게 느껴서, 아, 그래서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걸 거예요.
0: 맞습니다. 아, 참. 여유가 있을 때 만나서 과거에 이제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 공유할 수 있는 친구는 또그 친구밖에 없잖아요. 오랜 시절 친구라면. 그래서 그런 얘기 할때 가끔씩 만나면 행복한데.
1: 앞으로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에 대한 따뜻한 조언 비스무리하지만 그냥 자기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어야 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래된 친구들이 몇명 있거든요. 물론 저는 초중고 때 친구들은 하나도 안
0: 네네네.
1: 남았어요. 다 그냥 세이 굿바이 됐는데, 6년, 7년 된 친구들인데 결혼을 갑자기 했고 뭐 이런 친구들한테는 뭘 배우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같이, 야, 말 좋아해? 말? 이랬더니 따그닥따그닥 말? 그래서 말 타러 가자. 그래서 제가 태우고 승마 체험하러 갔어요.
0: 어머, 어머.
1: 근데 제가 아니면 그 친구는 안 갔을 것 같다고 얘기를
0: 네.
1: 하더라고요. 근데 둘만의 추억이 생긴 거잖아요. 둘이 그냥
0: 좋다,
1: 고기
0: 좋다.
1: 먹고 말 타고.
0: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주는 친구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1: 그럼요. 그래서 그 친구의 약간 작은 해방구가 되어주는 거죠. 관심 없어하는 얘기로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이 친구에게 지금 내가 어떤 경험을 시켜줄 수 있을까?
0: 아하.
1: 그게 대화가 됐든 액티비티가 됐든

0: 뭐가 됐든요.
1: 맞아. 네. 오랜 친구들도 그 결이 맞는 친구들이니까 좋아하는 것들 좀 추천해주면서 같이 이끌어가는 발전적 관계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관계 기술 너무 첫 시간이었는데 깊은 얘기까지 싹 들어갑니다. 마지막 매주 우리 관계의 처방전 같은 문장을 좀 소개를 해주실 건데 정은님이 오늘 나누고 싶은 한 문장 소개해 주시죠.
0: 네, 제가 가져온 오늘의 한 문장은요. 에고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며 다른 이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1: 그래서 읽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디서 가져온 문장이신가요?
0: 네, 부끄럽지만 저의 책 어웨어니스.
1: 명작에서 가져온 글귀인 것 같았어.
0: 웃으면 안 되는데 웃어버렸네.
1: 명작에서 가져온 글귀네요.
0: 예. 제가 이 글을 썼단 말입니까?
1: 그러니까. 참. 깜짝 놀랐네요. 지금.
0: 사실 앞에 두 사연들이 다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러지? 내 친구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입장이 있고 상황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서 서운했겠다. 그래서 저러는 거겠다라고 열린 마음을 가져보면 훨씬 이 상황들이 그냥 다 귀엽고 재밌게 느껴질 것 같아요.
1: 너무 예쁜 마음이네요. 예.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알면은 사랑이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몰랐을 때는 미움일 수도 있는데 이해하고 나면 약간 사랑스러운 보이는 것처럼.
0: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죠?
1: 어디서
0: 나온 이상인가요?
1: 어디서 나온 건데 섞은 것 같아요. 지금. 자, 오늘 광고를 듣고 와서 우리 정훈님과 함께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 굿모닝 FM태입니다. 관계의 기술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걱정은 씨와 함께했는데 어떠셨나요?
0: 태희 씨와 함께하면 늘 행복합니다.
1: 약간 부장님 같은 말씀. 같이 하니까 좋구먼. 이런 말씀. 조금 진심을 담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점점 더 친해져서 이제 솔직하게 더 가까워지는 걸로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도 관계의 기술 함께 하겠습니다. 박정현 씨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봬요.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노르웨이의 숲에서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말하죠. 위대한 개츠비를 세 번 이상 읽은 사람이면 누구든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어.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도 이 소설을 사랑하는데 저자 셀린저는 젊은 시절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위대한 개츠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독서광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는 약혼식 의상으로 개츠비의 옷을 따라 입고 집도 개츠비의 저택처럼 지었다지요. 이 정도면 우리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죠? 본격적인 여름, 선풍기 옆에서 책 좀 넘겨볼까요?

0: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시원합니다. 하이키 여름이었다 듣고 오셨어요. 굿모닝 FM 됩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깨는 김에 역사 1주 시작할 겁니다. 원래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조금씩 역사 수업 이어서 들었었는데 이번 개편을 맞아서 쫙 붙였습니다. 파격적인 1시간 구성으로 갑니다. 굿모닝 FM이 한 게스트한테 1시간을 통째로 맡기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근데 재원쌤이 그 없음을 예, 깼습니다.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시간대가 달라진 만큼 더 재밌고 더 깊고 더 풍성한 역사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깨는 김에 역사 1주 달려봅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나만.

0: 전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4: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5: 제주항공 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굿모닝 태희입니다. 굿모닝 FM이 당신의 출근길을 직접 찾아갑니다. 통근 버스 정류장, 등굣길 지하철, 오픈 준비하는 동네 식당까지 바쁜 아침 어디서 굿모닝 FM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목소리로 굿모닝 FM의 아침을 깨워주세요. 출근길 씹어먹고 선물도 받자. 태희 야호. 지금 바로 imbc.co.kr 굿모닝 FM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대표연을 맞이해서 새로운 몸, 네. 새로운 마음, 새로운 패션으로 다시 태어난 분입니다. 역사책 김지원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원입니다.
0: 예, 아, 축하드립니다.
1: 아, 축하드려요. 박수 소리가 우렁차네요.
0: 예. 예, 예, 예. 자, 이제 개편을 맞이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이틀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예. 함께하도록 됐습니다.
1: 네, 네, 네,
0: 오늘 그래서 좀 분칠도 좀 하고 싶고.
1: 아, 분칠은 이제 뒤에 스케줄 때문에.
0: 살도 캐주얼하게 또 입고 싶고.
1: 아, 근데
0: 싶고.
1: 제가 분칠한 게 예. 대단히 좀 뭔가 좀 생경한가요?
0: 아, 아니요, 아니요. 좋았어, 좋았어.
1: 아, 그러니까. 예. 아, 저 이런 거 직접 하거든요, 또 다.
0: 어, 그렇군요.
1: 네, 혼자 뒤에 선크림 바르고, 비비 위에 또 한번 발라주고.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또 분칠 또 진짜로 분.
0: 실제로.
1: 여기 기름지면 안 되니까.
0: 그렇지.
1: 기름 또 한번 잡아주고.
0: 그거는 이제 네. 집에 있는 걸 쓰시나요? 새로 구입을 하셨나요?
1: 아, 근데 보통 이제 와이프랑 저랑 같이 씁니다.
0: 그러니까 집에 네. 있는 걸. 아, 와이프분이 예, 예, 예. 많은 걸 양보해 주시네요.
1: 아,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사놓고 본인은 쓰지 않기 때문에.
0: 아, 정말.
1: 저희 와이프는 이제 거의 진짜. 365일 중에 360일 정도는 노메이크업.
0: 아하.
1: 네.
0: 오늘 그래서 예 아주 곱습니다.
1: 아, 곱죠.
0: 예, 곱게 와주셨고 지난주에 역사일주 시간대 변경됐다고 말씀드리니까 청취자분들 네. 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예, 3289번님이 제 집중력은 딱 30분의 한계인데 앞으로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들어야겠네요.
1: 야, 초등학교 1학년이 네. 수업시간 30분이거든요.
0: 네. 예.
1: 아, 그리고 20분씩.
0: 그렇지.
1: 아, 근데 이분이 딱 그럼 지금 초1의 집중력을 갖고 계신.
0: 그래도 초등학생 중에서는 이제 모범생이라서 30분은 또
1: 그렇죠.
0: 집중하는 겁니다.
1: 맞아요.
0: 대부분은 5분도 못해요.
1: 그렇죠.
0: 5분도 못해. 김기관님이 오, 1시간 편성 좋은데요? 저희 최애 코너 역사일주 살아남아서 다행입니다. 크크크크.
1: 정말.
0: 또 좋다 해주시는 분.
1: 예, 예, 예.
0: 조금 걱정하시는 분 이렇게 또 나뉘는데
1: 네.
0: 상관없습니다. 그죠?
1: 아, 그럼요. 저는 어차피 네. 제가 쏟아내는 지식의 양은 같다. 저는 거기에 만족한다.
0: 예.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요거 하나는 짚고 가야 돼.
1: 예.
0: 우리 딸.
1: 아, 할 말 많아요, 제가.
0: 재원 쌤의 딸
1: 예.
0: 이한이가 있어요.
1: 네.
0: 이한이가 어느덧 커서.
1: 네, 9살.
0: 예, 커서 지금 첫 번째 고백 편지를 받았습니다.
1: 아.
0: 내용을 읽어 드립니다.
1: 예.
0: 이한아, 혹시 나랑 사귈래? 혹시 나랑 같이 놀래? 아니면 나랑 밖에서 놀래? 나는 너랑 같이 놀고 싶어. 사랑해.
1: 하하.
0: 문희재가.
1: 희재 이놈. 아,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0: 네.
1: 어,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주목이 지어지더라고요.
0: 어, 진짜?
1: 부글부글.
0: 아, 그래서 이제 I will find you. 테이큰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1: 예, 예, 예, 예.
0: 경고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1: 아, 아니죠. 한번 보고 싶다.
0: 한번 보고 싶다.
1: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귀엽게. 아. 희재 이놈. 얼굴이나 네. 한번 보자.
0: 애들끼리 만나는데 어른들 네. 빠져주세요.
1: 네, 우리 또 이한이가 이 친구가 희재야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 번 더 주저앉았습니다.
0: 아, 왜요?
1: 제가 봐도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0: 아, 미남이에요 또?
1: 네, 9살 친구인데
0: 자랑이네 그러면.
1: 네.
0: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이한이가 인기 많다는 자랑이네요. 재원 네, 아버지의 자랑이었네.
1: 예, 예, 예, 예. 자랑이지만 속은 썩었다. 속이 썩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꼈던 방구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죽을 뻔했습니다.
0: 예, 아유,
1: 속이 그... 문드러져가지고.
0: 아유, 그런 것까지는 저희 듣고 싶지 않았는데.
1: 아, 그래요?
0: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 시간 하니까 이 사담이 길어지네, 확실히.
1: 아, 근데 지금 역사에 집중이 안 되는데.
0: 가보죠, 일단
1: 그럴까요?
0: 가보죠. 예, 아, 예 본격적으로 예. 깨는 김에 역사 일주 개편을 맞아서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어떤 주제, 어떤 인물의 역사를 준비했는지 재원쌤이 마치 한 편의 영화 예고편처럼 저희가 이렇게 좀 버라이어티하게 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멋지게 이제 소개해 주실 겁니다. 하던 일 멈추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집중하게끔 해 주셔야 돼요.
1: 그래요.
0: 자,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는지 청취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지원쌤 소개해 주세요.

0: 노래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소리로 쓴 역사책과 다름없습니다. 세상이 아플 때 노래도 아팠고 세상이 기쁠 때 노래는 대중에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줬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종종 그 노래의 족쇄를 채우려 했는데요. 권력이 휘두른 사전 검열은 수많은 노래를 차가운 침묵 속에 가두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은 주한미군 기지라는 이방지대에서 흘러나온 서구의 팝이 신중현이라는 작가주의 음악가를 만나 토착화되는 과정인 동시에 독재 권력의 검열 동맹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넓혀간 기록인데요. 오늘은 그 질곡을 관통해 흐른 선율들을 따라가 보면서 한국 금지곡의 역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아. 중간부터 못 알아들었어.
0: 아, 그래요?
1: 우리나라 말이죠?
0: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는 없었는데.
1: 토착화되는 동시에 독재 권력의 검열 동맹에 맞춰 자유를 넓혀가서 질곡을 관통해. 여기서부터 이제
0: 아, 그래?
1: 제 흐름은 멈췄어요.
0: 아, 그렇군.
1: 예, 뭐 이렇게 수사 아... 뭐 이렇게 화려하게 꾸몄어요?
0: 아, 이건 사실은 이게 제가 예. 그 박사과정 때 썼던
1: 예.
0: 그 글 중에 하나였었는데
1: 아, 한껏 진짜 멋을 넣네요.
0: 아, 요때는 약간
1: 멋을 한껏 넣었어.
0: 한참 논문도 막 네. 쓰고 막 이럴 때라서
1: 지식인인 척 엄청 했네요. 여기 보니까.
0: 이때는 약간 아, 제가 펜질을 좀 했네요.
1: 펜대를
0: 좀 굴렸네. 예.
1: 진짜 안 쓰려다가
0: 아하.
1: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해서 아. AI한테 질곡의 뜻을 물어봤다. 검색했대요.
0: 근데 많이 쓰는 표현
1: 많이 쓰는
0: 누가 써요?
1: 질곡을 누가 많이 써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아, 어쨌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분 지식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0: 그래? 아, 저는 근데 다른 거에서 이런 거 느꼈을 모르겠는데 질곡 한국의 근현대사로 보통 질곡의 역사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1: 그래요.
0: 아, 그렇군요. 아,
1: 저희는 안 쓰는 단어. 네, 안 쓰는 단어.
0: 그렇구나.
1: 저희는 칠곡 다녀올 때.
0: 아, 칠곡.
1: 다녀올 때 그 지역이.
0: 아, 칠곡.
1: 칠곡은 잘 모릅니다.
0: 대구 내려가는 길에. 자, 오케이.
1: 확실히 네. 우리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0: 그럼요.
1: 베스트셀러. 네. 세대 X 한국사.
0: 그럼요.
1: 예. 작가답습니다. 아, 한국 금지곡의 역사를
0: 네.
1: 오늘 주제로 가져와 주셨고 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예. 좀 신나게끔 좀 부탁드려요.
0: 아, 신나게.
1: 네, 좀 신나게. 저기 처음이니까 수정 기간
0: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썼으면 네. 신나게 재구성을 해주세요. 재구성을.
1: 아니요, 이 질곡의 표현 검색하느라 한 시간 걸렸대요.
0: 아, 이거 질곡 찾느라.
1: 이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0: 아, 이거.
1: 예, 김경식 우리 형님 오신 것처럼 영화 예고편처럼
0: 아, 그렇게.
1: 아주 진짜 재미나게 해주십시오.
0: 먹물 빼고.
1: 그렇지.
0: 완전히 그냥 그렇지. 저렴이로.
1: 다른 건 모르겠어.
0: 그 누구에게나 그 귀에 쏙쏙 꽂힐 수 있게.
1: 솔직히 누구에게나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0: 아.
1: 우리 여진 작가,
0: 아.
1: 수민 작가.
0: 오케이.
1: 지금 단 한 부분도 못 웃었어.
0: 아.
1: 한 부분도 못 웃었어. 우리 다은 작가만 아. 마음이 좋으니까 슬쩍 미소 지었지.
0: 아, 이런. 야.
1: 네, 웃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0: 야. 그럼 자. 이거. 이제 그냥 이거 저 역사보다 시급한 게 문해력이네요.
1: 저는 언어 유희 잘합니다.
0: 언어 아, 유희 잘해요.
1: 네, 잘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1: 한국 금지곡의 역사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국 대중음악사 최초의 순환기입니다.
1: 최초의 순환기.
0: 네.
1: 언제예요?
0: 일제강점기죠. 네, 일제강점기 때부터 검열은 시작이 됩니다. 사전 검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1: 예.
0: 일단 통감부 시절부터 사전 검열을 시작하긴 해요. 그리고 그거를 법적으로 묶어둡니다. 뭐 출판법부터 시작해서 보안법이란 이름으로 일단 이걸 단속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음반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추금기 레코드 취재 규칙 혹은 레코드 취재령이라고 부르는 사전 검열이 시작됩니다.
1: 예.
0: 이때부터는 근데 원래 그 조선시 식민지 조선에서의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게 총독부 밑에서 이제 총독이 재령권을 하는 거거든요.
1: 예.
0: 이게 왜 식민지의 법이라고 하냐면 일본 원래 헌법과는 달라요.
1: 아.
0: 일본의 법제도와는 다른 겁니다.
1: 아하.
0: 훨씬 더 엄격하게. 그래서 이제 령자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코드 취재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됐었던 취재령에 걸린 음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1: 아리랑이요?
0: 예, 아리랑.
1: 아리랑 왜?
0: 원래 아리랑 노래는 이게 원래 한국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니까 예. 금지가

0: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영화 나운규의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총독부가 약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1: 아, 서브텍스트를 봐버렸네.
0: 이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부르는 노래 이런 게 아니라

0: 스스로 드러낼 때 사용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검열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이 되는데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검열은 시작됩니다. 근데 가장 심각했었던 게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때부터는 민족의식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노래들이 금지곡이 됩니다.
1: 어? 그냥 어떤 거 예를 들면?
0: 영국, 미국 음악 느낌이 나면 금지곡이에요.
1: 아 정말?
0: 전쟁을 미국이랑 하고 있잖아요.
1: 아 적국의 음악을 네. 한 듯하면?
0: 네. 어. 그래서 팝음악이다. 이런 느낌이 난다. 라고 하면 금지가 됩니다.
1: 야 이거 뭐 어떻게 느낌으로만 검열하는 건 진짜...
0: 근데 뭐 미국 사람이 부르면 일단 안 되고요.
1: 아 그건 안 되겠네. 네,
0: 아예 안 되고 그런 느낌이 나는 음악이다 금지시킵니다. 아하.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게 기본적으로 엔카는 이제 본인들 노래니까 엔카는 유행을 하고,
1: 엔카는 하고
0: 굉장히 흥미롭게 이때 유행하던 노래 풍이 있어요. 라틴 음악입니다.
1: 아 남미 쪽은 돼요.
0: 예, 네, 중남미 쪽은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1: 국민은 안 되고
0: 그러니까 그런 느낌.
1: 희한, 희한하네.
0: 아 약간 보사노바 뭐 이런 노래들이나
1: 아 그렇지.
0: 이런 느낌이면 또 유행을 해요.
1: 향송도 됐나?
0: 향송도 안 되죠.
1: 안 돼, 안 돼.
0: 왜냐면 이거 연합국이잖아요.
1: 그렇네, 그렇네.
0: 영미나 유럽에서의 유행하는 노래들이나 이런 느낌이 난다. 금지입니다.
1: 아, 그럼 남미, 아프리카 이쪽만 됐네.
0: 약간 그리고 남미 쪽 음악이 들으면 약간 빠른 엔카 느낌 나거든요.
1: 아, 있어.
0: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1: 있어, 있어. 예.
0: 그런 노래들이 유행을 합니다.
1: 그렇구나.
0: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이 취재령, 취재 규칙이 미군정 시기까지도 이어져요. 근데 이때부터는 금지하는 음악의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반공 느낌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때 금지됐었던 것들이 결국에 이승만 정권 시기의 금지곡과도 맞물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두 번째 키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럼 바로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이승만 정권 시기의 금지곡입니다.
1: 이승만 정권 때 네. 어떤 금기가 있었어요?
0: 그대로 이어집니다. 일단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그 레코드 취재령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이름만 그냥 바뀌어요. 레코드 제작 취재 조치라고 하는 걸로 문교부에서 조치를 내리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금지곡들이 만들어지는데
1: 예.
0: 미군정 시기에 제가 반공의 음악적 색채들이 드러나는 음악들이 더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요 시절에 좌익 음악이다라고 그 어떤 이게 붙으면 금지곡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뭐 하면 좌익 음악이죠.
1: 그러게.
0: 작사가가 월북하면 좌익 음악.
1: 아 이제 창작자의 성향을
0: 그렇죠.
1: 보는군요.
0: 그 내용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1: 하하.
0: 그냥 그 작사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금지곡이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가 있어요. 조명암 선생님이라고.
1: 네.
0: 이분이 그 남인수 선생님의 기로의 황혼이라든지 아니면은 울어라 은방울 이런 노래들을 만들었었던 분인데. 요 작사가가 나중에 월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사후에 금지곡이 됩니다.
1: 아하.
0: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남인수 선생님의 여수야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수잖아요. 이 여수를 그 무대로 한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금지곡이 되냐? 당시에 여수 순천에서 항쟁이 일어납니다. 제주 4.3 사건과 연결이 돼서 4.3 사건 그 진압을 하기 위해 여수 순천 지역에 있었던 군인들에게 지금 제주에 가가지고 사람들 학살하라고 시키는데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반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1: 아 청년단을 보낼 때.
0: 아니 실제 군인들이.
1: 군인들이.
0: 군인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 여순 항쟁 혹은 여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승만 정권 시기에 탁 타겟팅이 됐던 거죠.
1: 예.
0: 그래서 여수가 공간적 배경이 된다. 부르지 마. 이런 식으로 약간 좌익적 성향이 나거나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반공의식과 반대되는 음악이다라는 느낌이 들면 여기에다가 금지곡이라고 하는 걸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절에 금지곡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만든 노래들이 많아요. 가장 유명한 게 정지용 시인 아십니까?
1: 정지용 시인. 네.
0: 이분이 썼던 시가 나중에 그 이제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로 만든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1: 있죠, 있죠.
0: 싹 다 금지곡입니다.
1: 하하.
0: 왜냐? 마찬가지로 정지영 시인도 나중에 북한으로 월북을 했기 때문에
1: 월북에서.
0: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지곡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1: 하하. 사실 뭐 노래 가사는 진짜 이 청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0: 네.
1: 해석이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쓴 사람의 네. 성향이 그렇다 하면. 네. 무조건 그쪽으로 보는구나.
0: 그렇죠. 아하. 근데 이 과정에서도

0: 이 과정에서도 요게 이제 1950년대일 거 아니에요. 이때 한국 대중음악 어떻게 보면 이제 K-POP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반을 닦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 공간이 어디냐? 미 8군입니다. 미 8군. 미 8군에서 어쨌든 여기에서 근무하는 미군들도 음악을 즐기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 가수들을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게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 무렵에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엄청 많이 마를린 몬로가 왔습니다.
1: 정말요?
0: 마를린 몬로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막 공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마를린 몬로급의 대중 가수들이 한국으로 와요.
1: 정말?
0: 근데 이제 물론 한국 사람들을 위한 공연은 아니었죠. 미 8군들을 위한 공연인데 미 8군에서 이분들을 매일같이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중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미 8군에서 공연하게 시켜야 됩니다.
1: 예, 예.
0: 돈을 주고.
1: 어.
0: 그때 공연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때 미군이 이 시절에 아무래도 당연히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병들 클럽, 부사관 클럽, 장교 클럽이 따로 있어요. 그 부사관이랑 사병들의 주 인종이 흑인들이에요. 그럼 흑인들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흑인들 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이거든요. 흑인 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중에 장교 클럽에 가는데 장교 클럽만을 위한 별도의 한국인 세션을 따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백인들을 위한 그 클럽에 가서 공연해야 되는 사람들도 흑인 클럽에서 공연을 했었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을 이때부터 함께 하고 함께 부르고 함께 공연을 하는 거죠.
1: 이야.
0: 섞습니다.
1: 그렇네.
0: 여기에 한국적 감성까지 더해져요.
1: 하하.
0: 이걸 가장 잘하셨던 분이 누구냐? 신중현 선생님입니다.
1: 정말이네. 여기서 K-POP이 시작이네.
0: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예, 예.
0: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미 8군 무대에 다양한 클럽에서 공연하면서 스스로들 어떻게 보면 창조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1: 예.
0: 여기에서 한국의 K-POP이 기반을 닦기 시작합니다.
1: 정말 그렇네요.
0: 네.
1: 미 8군 무대에 이제 출신 가수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그 시작점, 환경, 배경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말씀해 주신 그러면은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명곡이죠.
0: 요거 금지곡이었습니다.
1: 이것도?
0: 이거 금지곡이었습니다.
1: 왜?
0: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이 노래 들으시고 4부에 이어서 한국 금지곡의 역사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아, 이제 4부에도 계속 이어서 재현쌤 만날 수 있습니다. 아, 네. 깨는 김에 역사 1주! 역사학자 김재현쌤과 오늘 주제는 한국 금지곡의 역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전에 깜짝 퀴즈 준비했습니다. 재현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1: 네.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가요의 사전검열 시초는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제는 민족의식을 높인다는 이유로 이 노래를 금지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민요 중 하나인 이 노래 무엇일까요? 아, 근데 원래 제가 하자마자 바로 그 퀴즈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는데 지금 예. 저 노래도 듣고 광고도 들었죠?
0: 예.
1: 아,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0: 무슨 소리야? 저희를 뭘로 보시고?
1: 예예. 1번입니다. 아리랑. 하리하리랑 쓰리쓰리랑.
0: 아, 잘한다.
1: 하라리. 예. 2번 부메랑. 부메랑. 아, 이건 진짜. 3번입니다 베테랑. 베테랑.
0: 아, 네. 김 작가가 부탁한 거 다 해주시네.
1: 그럼요.
0: 자, 힌트 부탁드립니다.
1: 아, 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0: 네.
1: 그 이정현 씨의 아리아리.
0: 어, 좋아. 그
1: 아리아리였나요 노래가? 예. 아리아리 넌 날 두고 떠나가나요 이 노래. 아, 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정현 씨 노래 정말 좋아하는 노래 많았거든요.
0: 이정현 씨는 선배는 네. 진짜 아티스트시.
1: 곡이 힌트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리아리.
0: 네. 자,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 선정돼서 아메리카노 받을 기회 놓치지 마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계속 보내주십시오. 이정현.
1: 어?

0: 감탄을 감탄을.
1: 아, 대단합니다.
0: 엄청해.
1: 대단합니다. 정말.
0: 이정현 아리아리 듣고 왔습니다. 야, 이정현의 아리아리 띄워드렸는데 요거 정답 발표를 위해서 띄워드린 예. 힌트곡이었습니다.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네. 일제가 금지했던 우리나라의 대표 민요 바로 1번 아리아리랑입니다.
0: 이 노래 왜 이렇게 잘 불러? 아리랑 왜 이렇게 잘해요?
2: 아, 민요요. 예. 아,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또
0: 어리 또.
2: 예.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꺾어줘야지요. 예, 예.
0: 잘한다.
2: 예.
0: 아, 우리 옆집 할머니 생각난다.
2: 아.
0: 정답 보내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주제 한국 금지곡의 역사 이제 다음 키워드로 이어가 볼까요?
2: 네. 세 번째 키워드 신중현의 삶과 재키신의 집념입니다.
0: 예, 신중현 선생님은 미군 부대에서 재키신이라고
2: 네.
0: 불렸어요. 명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 네. 그 신중현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MBC에서 했었던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0: 예.
2: 근데 거기 신중현 시편이 있었어. 그 어린 나이에 봤는데 중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때 신중현 씨가 했던 말들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본인의 유년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었고 38년에 태어나셨는데 아버지가 되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도 굉장히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상 고아셨어요. 고아.
0: 이거.
2: 고아로.

0: 살다가 동생들을 거의 위탁 가정 같은 데다 맡기고 본인 혼자 이제 서울에서 그 친척 집이 운영하는 가게랑 이런 데들을 전전하면서 노동을 막 하셨는데 약간 운명인가 봐요. 지나다니면서 그냥 저기 그냥 가판대에 있는 기타를 보고 너무 치고 싶으셨대요. 저거는 내가 꼭 한번 치고 싶다. 어머니가 하모니카를 불어줬었던 기억인데 그게 되게 강렬했고. 그래서 하모니카는 내가 불줄 아는데 저거는 뭐지? 라고 하면서 내가 저거 한번 쳐보고 싶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모은 돈으로 기타를 사고요. 그거를 그냥 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느꼈대요. 내가 이거 능력이 좀 있구나.
1: 재능이 있다.
0: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야간 중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때도 수업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수업 시간에도 손으로 그냥 기타 연습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그냥 밴드를 모은다. 원래 그 테디도 학교에서 밴드 뭐 하지
1: 했죠,
0: 않았겠습니까?
1: 했죠.
0: 뭔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보다 잘하는데? 칭찬. 본인 또 이런 칭찬, 원래 그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지
1: 칭찬 그거
0: 않겠습니까?
1: 하나가 잘못된 길로 많이 가는.
0: 잘못된 길. 신중현 선생한테 잘못된 길이라니요.
1: 가는데
0: 예.
1: 올바른 길로 인도를
0: 네.
1: 했네요. 예.
0: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막 연습을 막 하다가 이 진짜 배포도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다니는 음악 살롱에 오디션을 보러 갔답니다.
1: 와.
0: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그 여기서 자기가 막 했대요, 오디션을. 근데 이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눈에 들어서 음악 살롱에서 음악을 시작하다가 그 음악 살롱에 잠깐 들렸던 미팔군 무용수 눈에 듭니다.
1: 응?
0: 그저 친구 너무 잘 치는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일로 와봐. 너 미팔군에서 공연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미팔군 무대에 학창 시절부터 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미팔군 무대에 딱 섰는데
1: 예.
0: 본인이 이때까지도 몰랐대요. 내가 어느 정도로 잘 치는지. 미팔군 무대에 딱 섰더니 그 미팔군 무대에 서는 악단들이 여러 곳이 있을 거잖아요.
1: 예.
0: 라이벌 악단에서 너 얼마 받아? 아, 저 7천 원 받는데요. 내가 14,000원 줄게.
1: 와, 더블.
0: 그래서 그 악단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악단에서 왜? 왜 갑자기 왜 그만둬? 아니 저기서 14,000원 준다는데요? 그랬더니 야 내가 2만 원 줄게.
1: 와.
0: 그러면서 며칠 사이에 3만 원으로 올랐답니다.
1: 와, 역시 기술 배워야 돼, 역시.
0: 대단하지
1: 진짜
0: 않습니까?
1: 대단해.
0: 그러면서 미팔군 무대에서 조금 그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쯤에 본인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 약간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사실 모방이잖아요, 모방. 그냥 미국 사람들이 듣는 노래를 공연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내 음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때부터 조금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든 한국 최초의 락 그룹입니다. 에드 4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에드 4.
1: 에드 4.
0: 아, 실제로 여기 그 앨범에 에드 4라고 돼 있어요.
1: 예.
0: 에드 4를 결성을 하게 되고요. 64년에 1집 앨범 빗속의 여인 발표합니다. 망합니다.
1: 망해요?
0: 이게 신중현 씨의 어떤 음악,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은 매번 패턴이 똑같아요. 보면 본인이 음반을 내거든요. 망합니다. 근데 4, 5년 정도가 지나면 본인이 4, 5년 전에 냈었던 음악이 한국사에서 유행하기 시작해요.
1: 오호야.
0: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를 리메이크해서 다른 가수한테 넘깁니다.
1: 가창을.
0: 그러면 이게 떠요.
1: 아.
0: 그러면서 신중현 사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신중현 사단?
1: 예.
0: 그때 만들어진 신중현 사단이 펄시스터즈. 이게 원래 이것도 똑같습니다. 신중현 선생님이 에드 4 시절에 발표했던 내 속을 태우는구려라고 하는 걸 살짝 바꿔갖고 리메이크래요. 그래서 나온 앨범이 커피 한 잔입니다. 커피 한 잔, 니마 뭐 이런 걸로 소울 음악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69년에 펄시스터즈가 가수왕, MBC 가수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중현 사단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김추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님은 먼 곳에 이런 거 하시면서 또한번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되고요. 그 다음 저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박인수 선생님의 봄비.
1: 봄비.
0: 이것도 원래 신중현 선생님이 그 전에 먼저 취입했던 곡이었는데 망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0: 1970년에 다시 한번 만들어 리메이크 해가지고 만들어서 대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준호 선생님이 만드는 노래들이 사이키델릭이라고 하는 장르.
1: 아, 그치, 그치.
0: 이 장르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이때도 처음에는 반응이 잘 없어요. 근데 이게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한국 사회 사이키델릭 음악이 유행처럼 번져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때 이건 또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거짓말이야.
1: 거짓말이야.
0: 이게 원래 버전이랑 거짓말이야가 히트했을 때 버전이 다르대.
1: 아, 그래요?
0: 이게 이 중간에 러닝 타임이 좀 너무 길거든요. 이게 한국 음악 이때는 한 3분 가량이잖아요. 3분 안쪽으로. 이때 그랬어요. 왜 3분 안쪽으로 끊냐면 LP랑 SP에 들어가는 노래가 길면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짧거든요. 이제 LP로 넘어가면서 음악이 좀 길어지는데 이때 러닝 타임을 굉장히 길게 빼면서 실험적 음악을 했는데 이것도 성공합니다. 신중현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한국 대중음악계를 휩쓸게 됐던 거죠.
1: 야,
0: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신중현의 세상이 되나? 라고 할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1: 아니, 60년대 노래인데도 네. 제목을 얘기하면 다 알 정도니까.
0: 예. 이게 진짜.
1: 진짜 데이트곡들이다.
0: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1970년대 초중반까지의 음악들 보잖아요? 근데 한국은 옛날에는 다 트로트만 들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 그렇지.
0: 60년대. 그다음 특히나 이제 미8군 출신 가수분들이 대중가수로서 거듭나기 시작했을 때 음악들. 그다음 70년대 초반 중반의 음악들. 아, 락 음악이에요.
1: 밴드 음악이네.
0: 밴드 음악이고요. 네. 소울 음악 이런 거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1: 맞아, 맞아.
0: 사이키델릭을 합니다. 트로트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트로트를 트로트는 별로야 이렇다는 느낌이 아니라.
1: 그건 아니고 이제 팩트 체크죠.
0: 다양한 음악이 존재했던 그렇지, 그렇지. 시절이었다.
1: 맞아요. 겁니다. 자,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네 번째 키워드. 유신 정권의 가위질입니다.
1: 아, 이때부터는 진짜 금지된 곡들이 많죠?
0: 금지곡은요, 두 개로 나뉩니다. 그 예술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예륜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전검열을 하는 게 있고요.
1: 예.
0: 하나는 방륜이라 그래서 방송 자체를 사후 심의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륜을 통과하더라도 방송에서의 금지곡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심의, 사후 심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열을 두 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신 정권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한 다양한 음악들이 금지가 되는데 한 해에만 가장 많이 금지곡이 나왔었던 그때는 200곡이 넘는 곡이 금지가 됩니다. 근데 사유가 저속, 퇴폐, 비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건조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건조한 표현이 왜 건조하냐?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음악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이 음악이 원래는 통과됐다. 예륜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부르는 사람들이 다른 느낌으로 부른다거나 그다음에 뭔가 모종의 이유로 마음에 안 든다거나
1: 네.
0: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작곡가가 마음에 안 든다라 그러면 방송 금지를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김민기의 아침 이슬입니다. 아침 이슬이 처음에 나왔을 때까지 이 73년에 나오거든요. 이때는 유신 정권 시절이었는데 건전가요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나중에 그 부르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가지고 약간 민중가요 느낌으로 불렀잖아요.
1: 그치, 마음을 모은 데 썼죠.
0: 그러니까 여기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붉은 태양, 북한을 상징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북한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혐의 자체는 세간에 떠돌던 사실 약간 그 추정이었고요. 이때 왜 금지됐는지를 보는 그 목록이 남아있거든요. 그 목록을 보면 이유에 아무런 이유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들은 저속, 가창 미숙, 퇴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노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아마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요거를 아마 시비 걸어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걸 당시 대학생들이 이 노래를 민중가요로 부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심주명과 엽전들의 미인, 우리가 방금 들었던 그 노래도 창법이 저속하고 선정적이다. 요 노래도 금지가 되는데 가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잖아요.
1: 예.
0: 이게 대학가에서 어떤 식으로 불렀냐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학생들은 뭘로 생각하고 부른 거냐면 삼성계열을 비꼬는 거예요.
1: 아.
0: 당시 이제 박정희 유신 정권 시기잖아요. 유신 정권 시기에 너 지금 영구 집권하려고 하지 한 번 하니까 두 번도 하고 싶고 세 번도 하고 싶지라고 했는데 이거를 방윤에서는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를 시킵니다.
1: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0: 그렇죠.
1: 막았네요 다.
0: 그리고 뭐 송창식의 왜 불러? 바보들의 행진에서 장발 단속을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 장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장발 단속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학생들이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노래가 BGM으로 깔려요. 근데 이걸 단속을 회피하는 거다 이거. 단속 회피를 조장한다라고 해가지고 금지곡으로 되고요. 같은 그 영화에서 불려졌었던 고래상향도 비슷한 이유로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립니다.
1: 예.
0: 그리고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배호 선생님의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영시면 야간통행금지 있을 거잖아요.
1: 예.
0: 그 뭐 싫다는 거야? 야간통행금지 싫다는 거야? 라고 하는 이유로 이 야간통행금지를 위반하도록 부추긴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립니다.
1: 아참 네.
0: 이렇게 222곡이 한 해에
1: 한해
0: 네. 금지곡이 되어버리는 총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 예. 어우 너무 속상하네요. 네. 더 음악을 하고 있어서 더 와닿는
0: 그렇죠.
1: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금지곡의 역사 마지막 키워드 이제 가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1975년 대마초 파동입니다.
1: 한국 대중음악의 아주 결정적 사건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0: 네, 이 비극의 씨앗이 있어요. 이 비극의 씨앗에 오늘의 주인공 신중현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신중현 선생님이 한창 이제 신중현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성기를 구가할 때,
1: 예.
0: 정부로부터 이때 당시 정부라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정권 시기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대요. 여기 청와대인데요. 신중현 선생님이시죠? 라고 하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1: 청와대에서?
0: 정권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1: 아.
0: 네가 지금 제일 잘 나간다며 대중가요 가수로서 네가 작곡도 잘한다며 그러면 권력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달라. 거절했답니다. 저는 그런 음악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한 번 더 전화 왔대요. 공화당에서. 당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강력히 노래를 만들라고 권고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얘기를 듣지 않으시고 거절을 하고 대신에 다른 노래를 발표하세요. 그 노래가 뭐냐?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1: 아...
0: 권력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지는 않고 나는 한국의 자연의 아름다움 요거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만들고요. 이거를 공연할 때 이때 정권의 심기를 건드린 일을 해요.
1: 예.
0: 약간 그 장발 단속 이런 거 비꼬는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이게 앞에 권력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미웠는데 야 지금 장발 단속에 저항하는 공연 퍼포먼스까지 해? 너네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정권에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대마초 파동이라고 하는 긴급조치 9호로 그걸 내리고 청년문화 전반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시기에 대마초는 합법도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었습니다.
1: 그래요?
0: 불법이 아니에요. 대마초를 규제하는 법령 같은 게 있진 않았어요.
1: 아직 없었다.
0: 그래서 이거 진짜 고등학생들도 대마초를 피는 게 문제는 되죠. 담배도 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야 이놈의 새끼들 아직 어린 놈들이 벌써부터 이런 식이지 대마초 그냥 집에서 길러도 됐고요. 대마초는 유통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은 나오지만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대마초 파동으로 일단 먼저 잡아들이고 이들을 단속하는 어쨌든 정당성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렇지.
0: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1976년에 대마초를 불법화 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문학의 전반으로 이게 뻗쳐지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락음악을 하거나 대중음악을 하셨던 분들의 명맥이 끊겨져 버려요.
1: 아이고.
0: 그러면서 금지곡들도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이 금지곡들이랑 대마초 파동이 연결되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그런 흐름이 한번 끊기게 되고요. 7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건전가요라고 하는 이름의 노래들이나 그게 아니면 트로트 중심의 음악으로 음악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락 음악을 했었던 분들도 그런 음악을 하지 않으면 활동하기 힘든 어떤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 대중음악 계보가 한번 바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버렸던 거죠.
1: 예. 아, 아직 뭐 K-POP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기도 전인데
0: 네.
1: 와 진짜 많은 어려움을 다 뚫고 여기까지 네. 온 겁니다.
0: 나중에 이제 그 사전 검열이라고 하는 제도들이 없어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정태춘 선생님이
1: 네.
0: 본인이 소송을 하면서 이겨냈고요. 이게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되는 과정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한국 금지곡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량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1주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네. 한 시간 동안 네. 쫙 달려왔습니다.
4: 네.
2: 저랑 같이 인사 드리죠.
4: 아 해부어 그거 아닙니까?
2: 예 맞아요. 그거 예. 합니다. 네. 생방 때만 했던 거 네. 같이 합니다. 재현 쌤 같이 갈게요. 여러분 해부어 굿 테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질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질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자 중에 혹시 기쁨 흠자라는 한자 아세요? 이 한자는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한자 세 개를 써서 만들어진 한자예요. 과연 무엇이 한 개도 아닌 세 개가 있으면 기쁜 흠이 될까? 바로 금자입니다. 쇠금자. 네. 이걸 위에 하나, 아래 두 개 이렇게 쓰면 기쁠 흠이 된대요. 하긴 나무목도 그렇게 쓰면 수풀 님이 되는 이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쇠금이지만 금 아닙니까? 금이 한 덩이도 아니고 두 덩이도 아니라 세 덩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쁘고 또 기쁜 것이겠죠. 사실 세 개만 좋은 게 어디 뭐 금뿐이겠어요. 진정한 친구도 셋이면 더 든든하고, 뭐 취미도 세 개면 훨씬 좋고, 그죠? 자, 7월 4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